0: 오늘 첫 곡 이승환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전 시간에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도 나누고요.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재무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0: 예, 왜 이렇게 서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2: 네?
1: 아, 저 먼저 인사하라고.
0: 아.
1: 네. 저 지지하는 거예요. 자꾸.
0: 뭐 이상... 아, 예. 네. 네, 두 분이 워낙 친하셔가지고.
1: 이해를 할 수 없는 제스처를 자꾸 주 네. 해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0: 저건 무슨 제스처일까?
1: 그러니까.
0: 두 분도 루틴이나 징크스 같은 게 있으세요?
1: 어떤 루틴을?
0: 뭐 그냥 생활에
1: 예. 뭐 있으세요?
2: 네, 전 있습니다.
1: 네, 어떤?
2: 전 있어요. 저는 네. 그 조금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0: 원래 그래요.
1: 말하지 마. 이상한 거 말하지 마.
0: 원래 그런 거예요.
1: 이상한 거 말하지 마.
2: 뭔가 이제 좀 중요한 순간이거나 뭔가 제가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짧게는 한 5초 길게는 한 1분 정도는 저는 보통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아요. 그거 좀 정리를 합니다. 생각적으로.
0: 어느 상황에서도.
2: 웬만하면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고객분들 만나러 가거나 이럴 때도 네. 도착해서 한 5초, 짧으면 5초, 길게는 한 1분 정도는 살짝 눈을 감고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갑니다.
0: 막 길거리에서도.
1: 정영환.
2: 아니, 보통 차로 가니까.
0: 아, 차로 가니까.
1: 정영환 팀장이 아, 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골방을 들어가요. 갑자기 출근해가지고 자기 책상에다 가방 딱 내놓고 저 들어갑니다 하고 네. 어딜 가냐면 저기 그 구석진 상담실을 들어가요. 상담실을 들어가서 불 꺼놓고 혼자 가만히 있습니다.
0: 아, 그런 시간이군요. 그러니까
1: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2: 네.
1: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0: 마음의 정리로 시작을 하는.
2: 아, 팀장님?
1: 네. 이해가 안 되네.
2: 없으신가요?
0: 팀장님은 없는가 봐요.
1: 저는 루틴 없습니다.
0: 네. 네. 그래서 저런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1: 아,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얼마나 전날 신나게 네. 이렇게 했으면. 네. 다음날 이렇게 회개를 하는지.
0: 네. 어쨌든 뭐 일상을 잡아주는 소중한 시간이니까요.
2: 그럼요. 네,
0: 꿀같이 쓰시길 바랍니다. 자, TBS 라디오, TBS 시민의 방송, 휴대전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셔도 돼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아침 9시 때도 들으시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같습니다. 샵 0951, 우물정 0951번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부 기업의 고액 성과급이 집중될 경우 소비자 물가가 약 5개월 뒤 최대 0.0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업종의 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다른 업종의 임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전체 산업 임금 상승률 3.4% 가운데 IT 업종 성과급 증가분이 1.3%포인트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일부 IT 대기업의 성과급 지급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지수가 1년 전보다 12%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는 196.3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8% 상승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상승률은 서울 전

전체가 3.2%였고 노원, 도봉, 강북 등 동북권이 4.6% 올라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서울시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에 실수요가 몰린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전세 실거래 가격 지수도 1년 전보다 10.5% 올랐습니다. 다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달보다 15% 넘게 줄었고 전세와 월세 거래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자 정부가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액화 천연가스, LNG와 액화 석유가스, LPG, 또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연말까지 관세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조치도 연말까지 이어가고 LPG 부탄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한 달 더 연장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택시와 소형 트럭 등 서민 운송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먹거리 부담 안화를 위해서 바나나와 파인애플, 망고 등 수입 과일에 적용 중인 할당 관세도 8월 중순까지 연장합니다. 냉동 과일과 식품 원료 일부에 대한 할당 관세도 확대해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의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죠. 오늘의 출동지는 수원이네요.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1: 자, 오늘의 주제 바로 부모님 보험 효심보다 중요한 건 오래 유지가 가능한 현실적인 점검이 필요하다입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 보험에서 상해보장과 질병보장의 균형을 잘 맞는지 또 고혈압,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유병자 보험과 유병자 실손보험을 준비할 땐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부모님 보험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귀 쫑긋해 주시고요. 오늘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들 보험을 챙겨주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은 반대입니다. 저희 집 보험 담당자는 바로 저입니다. 집에서는 제가 아들인지 보험 총무인지 가끔 헷갈릴 정도예요. 사실 저도 원래는 보험에 큰 관심이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는데 몇 년 전 어머니가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 아이고 허리야, 며칠 전부터 찌릿찌릿하더니 결국 이렇게 꼼짝없이 드러누울 줄 누가 알았니. 에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1: 할머니, 아니 엄마, 병원비 걱정은 말고 이번 기회에 MRI도 좀 찍고 제대로 검사 다 받아보자. 어차피 엄마 예전에 들어둔 실비보험이랑 진단비, 입원비 다 나오는 거 다 빵빵하게 다 해놨잖아.
2: 그래? 글쎄, 우리 아들이 보험료 내준다고 해서 내가 이것저것 들긴 들었는데 그게 허리 아파서 이번에도 돈이 나오는 건지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깜빡깜빡하네.
1: 엄마 목소리가 정말 많이 아픈 것 같네. 엄마 이제부터 보험 찾을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깜빡깜빡하시면 안 돼. 엄마 딱 가만히 계셔. 내가 다 찾아보고 해볼 테니까. 알았지?
0: 그날 이후로 부모님 보험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을 펼쳐보니 종류는 많은데 뭐가 뭔지 모르겠고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데 정작 필요한 보장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지금 놓치면 나중에는 보험 가입이나 보장 조정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보험을 제대로 점검받아보고 싶어서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 부모님 보험과 제 보험까지 가족 전체 보험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아, 부모님 보험까지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신 우리 30대 아드님 사연이었어요.

0: 아이고야, 남의 집 아들인데 듣는 제가 다 든든한. 예. 그럼 이제 보험 가입도 직접 챙기고 상담까지 신청을 하셨는데 혹시 보험료도 그러니까 아드님이 다 부담하고 계신 거였죠?
1: 그렇죠. 네. 완전 효자죠. 자, 가입도 직접 하셨고요. 보험료도 모두 다 아드님께서 내고 계셨습니다. 자,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다 보니까 우리 가족 보험 괜찮을까? 뭐 이런 고민이 점점 커졌던 거죠. 특히 부모님은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나중에는 건강 문제로 보험 가입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더 걱정이 많았다고 해요.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생기면 결국 본인이 병원비를 다 부담도 해야 되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험료는 부담되더라도 이 필요한 보장은 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0: 예.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내 문제가 될 것이니까.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가족보험을 꼼꼼히 챙기고 계시고 있는데, 그럼 현재 가입된 보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우선 부모님 보험으로 4건 정도가 있었고요. 이 월에 44만 원 정도를 납입 중이셨습니다. 이 사연자님 본인 보험은 건강보험과 운전자 보험 2건으로 월에 17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는데요. 이 세 분 보험료를 합치니까 총 61만 원 정도였습니다.
0: 세 분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아주 뭐 과한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이걸 이제 30대 아드님이 다 내고 있다면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높은 편은 아니실 수 있으니까. 다행히도 지금 미혼이라서 버틸 수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험을 보통은 몇 년 내냐? 20년, 뭐 30년,
0: 그쵸,
1: 뭐
0: 그쵸.
1: 몇십 년 달 내잖아요. 20년 가까이 유지하다 보니까 장기 지출입니다. 앞으로 결혼이나 뭐 주택 마련, 부모님 병원비 같은 변수까지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얼마나 내가 많이 가입을 해놓고 준비했냐보다는 오래 유지 가능한 구조를 되어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불필요하게 세는 보험료가 없는지부터 저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0: 불필요한 것부터 점검을 하자. 그러면 사연자님의 보험부터 좀 볼까요?
2: 네, 이 사연자님은 건강보험 14만 원, 운전자 보험 3만 원 정도 가입 중이셨는데요. 이 건강보험은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이 실손 의료비, 그 다음에 암, 뇌심장 관련된 진단비, 수술비 이런 특약들이 비교적 폭넓게 준비가 좀 되어 있었고요. 이 최신 표적항암제 같은 특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요. 다만 운전자 보험이 좀 아쉬웠는데 예전에 가입한 상품인데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은 핵심 보장은 한도가 좀 낮았고요. 무엇보다 적립보험료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 원대 정도의 준비를 하게 되시는데 이분은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립보험료가 좀 과하게 포함돼 있어서 사고 대비 보장 대비 이런 저축에 관련된 개념이 좀 포함돼 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2: 그래서 담보를 좀 다시 구성해서 보험료도 기존 3만 원대에서 만 원대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일단 운전자 보험 하나 정리를 했는데도 매달 한 2만 원이 줄어든 거네요.
1: 그럼요. 이 2만 원이 1년이면 대략적으로 한 24만 원 되잖아요.
0: 예.
1: 그렇죠. 이게 20년 동안 낸다 생각하면 거의 500만 원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0: 예.
1: 근데 의외로 이런 운전자 보험 정말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많아요. 예전에 가입했던 상품들을 보면 보장은 오래됐는데 그러다 보니 보장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법령에 맞춰서 법률에 맞춰서 준비된 개정된 게 아니라 예전 기준에 준비가 된 벌금이다
0: 낮죠.
1: 보니까 낮죠. 근데 또 보험료가 비싸게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순수 보장 위주로만 가져가면 만 원대면 충분한데
1: 그렇죠.
0: 예전에 뭐 3만 원, 5만 원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이렇게 단언해도 되나 갈아타셔라 만 원대로
1: 맞아요.
0: 다락하셔라. 예,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사연자님 보험은 뭐 잘 준비가 돼 있었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부모님 보험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근데 부모님 보험은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이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대부분 상해 위주의 보장이었습니다.
0: 아.
2: 그래서 골절, 깁스, 화상 같은 상해 특약은 굉장히 많죠. 정작 중요한 암, 뇌, 심장 이런 질병에 대한 보장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0: 근데 사실 부모님 연령대를 생각하면은 상해보다는 질병 걱정을 더 많이 해야 되시는 데잖아요.
2: 물론 그렇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이 연세가 들수록 낙상 사고도 많아지니까 상해 보장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병원비 부담은 암이나 뇌경색, 협심증 이런 어떤 질병에서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부모님 세대에는 병이 있으면 보험이 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질병보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아.
2: 근데 사연자 부모님도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존 상해 위주의 보험은 일부 좀 정리를 해서 질병 중심의 좀 재구성을 좀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어머님 건강 상태가 어떠셨어요?

0: 다행히도 어머님은 큰 병력은 없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월 3만 원대 실손 의료비와 그리고 암뇌신장 진단비를 포함한 건강보험까지 한 10만 원 정도대로 새롭게 다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존보다 보장 훨씬 좋아졌는데 이게 보험료가 오히려 이제 7만 원 정도 절감됐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장점 뭐냐면 부모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네. 건강했다라는 게 좀
1: 건강하셨기 네, 때문에
0: 건강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래서 이제 보장은 좋아지고 보험료는 줄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들으시다가 에이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보장은 느는데 어떻게 보험료가 줄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하군요.
0: 가능합니다.
1: 그럼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2: 네, 이 아버님께서는 그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 중이셨는데요. 근데 다행히 최근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력은 없으셨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하면 이 보험 가입 자체가 좀 안 되거나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서 나는 좀 글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즘은 유병자 보험이 정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취급하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일반 보험 수준으로 정말 많은 발전을 했기 때문에 특히 간편보험은 알림의무 사항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단순히 통원약 이렇게 고혈압, 당뇨처럼 그냥 통원해서 약만 드시면서 꾸준히 관리 중이신 분들은 정말 유리하게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네. 가입도 많이 가능합니다.
0: 자, 그래서 이 아버님 같은 경우는 유병자 실손 의료비 보험과 유병자 간편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도와드렸는데요. 자, 기존에는 질병 보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암 뇌혈관, 심혈관 이 3대 질병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수술비까지 보장을 추가로 도와드렸고요. 특히 이 암보험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과 당뇨약을 드셔도 암이랑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할증에 적용되지 않는 무할증 암보험으로 또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보험료는 실손보험을 포함해서 약 15만 원 정도 준비가 가능했고요. 자, 결과적으로 부모님 보험 전체를 비교했을 때요. 기존에는 한 달에 44만 원씩 나가고 있던 것들을 보장도 강화시키고 부족한 거 채우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25만 원 수준으로 약 월 19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그럼 가족 전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2: 일단 기존 가족 전체 보험료가 61만 원 정도였으니까 꽤 큰 비용이라고 한다면 이 조정 이후에는 43만 원 수준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한 달에 약 18만 원.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돈 150, 200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금액이 절감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히 보험료만 줄어든 게 아니고요. 상해 위주였던 보장을 질병 중심으로 그러네요. 제대로 재정비했다. 이게 핵심일 수 있죠.
1: 재정비를 하면서 보험료는 줄었어요. 사연자님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부모님 보험은 이제 연세나 병력 때문에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던데 뭐 이럴 때는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2: 아무래도 알리르무 사항이죠.
1: 알릴 의무 확인.
2: 네, 알릴 의무 고지사항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 약 복용이나 병원 치료 이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실손보험 때문에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동안 실비 가입이 어려워서 실비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실손보험이 가입이 된다라는 말에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0: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이거를 이제 기존에는 가입이 안 되다가 갑자기 됐다라고 하면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드디어 되는구나 뭔가 좋아졌구나 열렸구나 가자 한 건데 알고 보니 유병자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게 되는 건데요. 자, 유병자 실비 같은 경우는 일반 실비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일반 실비보다 보험료가 우선 스타트가 높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도수치료나 비급여 치료, 뭐 주사 치료나 MRI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요 보장에 제한될 수도 있고요. 특히 약제비 보장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가입된다만 보실 게 아니라 갑자기 안 되다가 왜 됐지라고 하는 약간 적어도 최소한의 의심 정도는 한번 해보시고 꼼꼼히 비교하고 준비하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뭐라 하죠? 추천이라 뭐라 해야 될까요?
2: 강조
0: 드립니다.
2: 네. 또 한 가지 강조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요즘에 많이 겪고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용량이 바뀌어도 고지하셔야 됩니다.
1: 용량이요?
2: 약을 평소에 복용하고 있잖아요. 그 다른 내용은 병원 치료력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데. 네.

0: 이 당뇨, 고지혈, 뭐 고혈압, 뭐 통풍,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약을 매일같이 복용해야 되는 거는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약이 바뀌거나 의사 처방이 바뀌거나 용량이 줄어들거나 용량이 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것도 고지 대상이에요.
1: 아, 늘 먹던 약에서 패턴이 조금만 달라져도 늘 고지
0: 고지해야
1: 조치해야
0: 됩니다. 근데
1: 된다.
0: 그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그거는 옆에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되겠네요.
0: 그것도 고지 위반이 됩니다.
1: 자, 부모님 보험은 상해 보장도 필요하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질병 보장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유병자 보험이나 유병자 실손은 보험료와 보장 범위가 일반 보험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입 가능하다는 말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치료비가 보장이 되고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지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혼자서 좀 확인하니까 뭔가 뭔지 모르겠다. 아, 이러신 분들.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문자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번호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곡 듣고 소비자 민원실로 가볼 텐데요. 샵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ell me, tell me.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 8718번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이 많아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을 추가 납입해서 나중에 수령액을 늘려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65세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정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게 나은지도 고민입니다. 30대 후반 직장인이라면 노후 준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아 요즘 진짜 노후 준비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게다가 요즘 또 주식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예, 연금 준비보다도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1: 맞아요. 저도 사실은
0: 좀 투자를 늘리셨어요?
1: 거의 매일 보긴 합니다. 근데 네. 요즘에 이런 SNS나 이런 게 약간 인터넷을 통해서 너튜브 같은 거 보면요. 좀 약간 현실을 약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보여요. 막 이제 20대인데 몇 억이 있다. 에. 자산이 얼마가 불었다. 이런 거 보면 흔들리죠. 특히 얼마 전
2: 네? 없어요?
1: 있으세요?
2: 아니 없으신가 봐.
1: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0: 지금 믿어요 이런
1: 이런 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0: 예, 예, 예, 예.
1: 아 뉴스를 보니까 2026년 기준으로 20대 기준의 자산가를 봤을 때 아이들의 이제 20대이신 분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봤을 예. 때 최저가 뭐 몇천만 원인데 최대가 몇십억 있다고 해서 이게 총 19배나 18배 차이가 난다라는 게 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매년마다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0: 그만큼
1: 격차가. 그만큼 지금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에 대한 많은 네.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코인이나 주식 시장을 통해서 뭔가 돈이 불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30대 후반이신데 네. 보니까 20대래요. 나 뭐 했지? 이러잖아요.
0: 그런데 자. 그러다가 또 은행 예금 이런 거 보면 금리 보면 아유 이거는 정말 이게 뭐야 네, 뭐 이런 생각이 살아. 들고 네.
1: 자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연금과 투자는요 사실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역할 자체가 달라요. 연금은요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만드는 개념이고 이런 주식이나 이런 투자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네. 아, 개념이 다른데 왜 이거를 돈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묶다 보니까 사실 뭐 노후의 그 기본 생활비도 늘리고 싶고 자산도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고민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확실히 개념은 분리해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8718번님이 어머님께서 국민연금 더 받으려면 추가 납입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이런 방법도 있는 건가요?
2: 네.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뭐 빨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장단점을 좀 얘기하면 장점은 은행보다 더 높은 금리로 이제 내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다.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묶여 있어야만 한다.
0: 못 쓰죠.
2: 네, 연금으로만 쓸 수 있고 연금 외에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묶여 있어야만 하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사라진다.
0: 네.
2: 이게 좀 단점이고 사실 이게 그러면 누구한테는 유리하고 누구한테는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회적인 제도라서 내가 뭐 지금 내던 거에 두 배를 낸다고 두 배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아니죠.
0: 네.
2: 재산 재분배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이상이 초과되면 그 이상은 이제 저 기초수급 대상 분들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소득 개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추가 납입 제도가 불리하실 수 있어요.
0: 네.
2: 어느 일정 이상의 연금이 확보되는 분들은. 근데 어느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
0: 네.
2: 난 연금액이 너무 부족해. 100만 원도 안 나와. 그런 분들은 오히려 추가 납입을 통해서 확보를 더 해주시는 게 더 좋죠.
0: 아, 이게 또 개인마다.
2: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0: 예. 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는 조금 승률이 좀 좋으신가요?
0: 아, 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2: 저기 좀 손에 좀 힘을 좀 빼고 여기 좀 네? 실로폰 부실 것 같아요.
1: 실로폰 여기 있습니다. 자, 갑니다.
2: 오늘 좀 이상하네요.
1: 자, 퀴즈.
2: 네.
1: 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누구나 만 65세가 돼야만 수령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제가 이렇게 정답률이 높았던 이유는 문제에 그냥 답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 누구나 들어갔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땡, 아니 X.
1: X. 맞습니다. 네. 참 쉽죠. 저희 다음 주부터는 진짜 좀 어렵게 내보겠습니다. 아니 퀴즈를
2: 연기를 너무 좀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1: 연기를 한 게 아니라 네. 정말 현실적으로 저도 말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0: 속이 다 보이는 네. 문제였어요.
1: 자, 그래도 정답 맞추셨으니까. 자, 국민연금은요. 수령 나이를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긴 있죠.
0: 네.
1: 자, 그 이전에 출생 연도에 따라서는 61세부터 혹은 64세 사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무조건 65세가 아니라 내 출생 연도 기준에 따라서 수령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0: 네.
1: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뭐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69년 이후 출생자는 이제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의 출생자는 이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시기도 다르죠.
2: 그렇죠. 이제 네. 뭐 예를 들면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나는 자금이 지금 빨리 확보가 필요해요.
0: 나 지금 당장 돈 필요해.
2: 네, 연금이 네. 지금 난 좀 빨리 개시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는데 가입 기간은 일단 10년은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0: 아. 네,
2: 뭐 조기를 하든 뭐 연기를 하건 뭐 하건 네. 일단 10년은 넘어야 평생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입 기간은 일단 10년이 넘어야 되고요. 소득 기준의 어떤 일정 요건이 좀 충족이 되면 앞당길 수 있는 기간은 5년까지 이렇게 앞당길 수 있는데
0: 네.
2: 뭐 예를 들면 뭐 65세부터 받아야 되는데 뭐 61세에 받는다, 62세에 받는다 이렇게 당길 수 있죠.
0: 네네네.
2: 근데 다만 매월 0.5%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6% 정도가 감소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되는 만큼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돼요.
0: 네. 빨리 받을 수 있는 데는 적게 받아야 된다.
2: 연 6%면 큽니다.
0: 아, 그런가요? 돈으로 한번 뭐 숫자로...
2: 그러니까 불어나갈 수 있는 그 크기가
0: 예.
2: 우리 은행에서 보면 네네네. 지금 뭐 2% 3%잖아요. 적금이라고 따져보면. 네. 근데 내가 뭐 100만 원씩 넣는다고 해도 2, 3%면 이게 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0: 네.
2: 연 6%씩 감소가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1: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65세부터 그거를 줄였어요. 5년 줄이면 뭐 1년에 뭐 6만 원씩 줄어든다. 생각할 수 있는 건 6%니까.
0: 그러면 이제 반대로 늦게 받으면은 더 많이 받는 방법도 있겠네요.
1: 당연히 있죠.
0: 있겠죠?
1: 네. 네. 바로 이 연기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최대 5년까지 똑같아요. 둘 다 위아래로 5년씩이에요.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에 7.2%의 연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연기를 최대로 했을 때는 36%까지, 그러니까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36%까지를 더 받을 수가 있게 돼요.
2: 더 불리는 거죠.
1: 그렇죠.
0: 더 불리는 거. 근데 요즘 아까 그 질문자님의 저기도 있었었는데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받을 수 있어? 우리가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때쯤이면 뭐 고갈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불안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저는 이 생각을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0: 말도 안 된다?
2: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는 사회적 제도입니다.
0: 네.
2: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정한 제도예요. 근데 나라가 정한 제도에 그 고갈이 됐다고 나라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대국민 사기가 될 수 있겠죠.
0: 예.
2: 예, 준조세예요, 심지어. 무조건 내가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내야 되는 돈. 근데 작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에 실적 국민연금이 이제 그 연금 기금을 운영하는 그 실적이 조단위잖아요, 항상.
0: 네.
2: 재작년도 조단위였습니다. 근데 이게 불어난 만큼을 잘 활용을 못해서 마이너스가 된다. 사형감이죠.
1: 네?
2: 사형감이죠.
1: 대한민국에서
2: 담당자는 사형감입니다.
0: 담당자가 사형돼도 내 돈이 나오냐고요.
1: 내 돈이 나오냐고요.
2: 근데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좀 네. 말이 샜는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사회적 제도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금이 없어질까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0: 네.
2: 어떻게 이 기금을 한 번이라도 공백 없이 잘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저는 좀 살짝 이분의 지금 이제 이재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긴 하겠지만
0: 네.
1: 현실적으로
0: 네.
1: 이거 그냥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근데 보면
2: 그럴싸한 말이라뇨?
1: 아, 지금
2: 제도가 지금 운영.

0: 되고 있는 게
1: 지금
0: 보이고 있는데.
1: 국민연금 금액이 기존에 내던 것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내 수령액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으면 결국은 이분처럼 못 받는 건 아니겠지만 별 효과가 없다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2: 굳이.
1: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충분히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2: 아, 그러니까 여기다 추가하실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뭐 이거는 뭐 거의 가져가는 건 아니, 가져간다기보다는 꼭 내야 되는
1: 내야
2: 거니까.
1: 내야 되는 거니까.
2: 내시고 추가를 할 여력이 있으시면 딴 걸 한번 해보시라 이제 그런
1: 찾아보자는 건데 바로 이 개인적인 준비를 하자는 거잖아요.
2: 네.
1: 보통 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3층 구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좀 3층 4탑 쌓는 거죠.
2: 네.
1: 요즘은 이걸 4층, 5층까지 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은 이 개인연금 준비가 굉장히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2: 튼튼한 2층 집이라도. 네.
3: 저기 잠깐만 저 하나만 수정을 해주세요.
2: 네.
3: 이 말이 약간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방금 이제 국민연금액은 올라가는데 받는 금액은
2: 그대로가?
3: 변함이 없다. 이 얘기는 조금만 수정하면 맞는 얘기예요. 맞는
2: 네네.
3: 얘기인데 조금만 수정하면 사실 국민연금액은 물가를 반영합니다.
2: 네.
3: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뜻은 연금액에 대한 그 개념이 물가를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부동산 특히 가장 핵심적인 게 부동산 이슈가 굉장히 크죠.
2: 네.
3: 그러니까 과거 한 5년, 10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상승 가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2: 맞습니다.
3: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든 건보료든 사실 사회적인 제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득 자체가 재산 자체가 너무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 예.
3: 근데 대신에 이 양을 올려준 만큼 효과를 주겠다고 하는 게 사실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됐는데 금액만 올라간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손실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2: 네, 네.
3: 근데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지금 당장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지금 정영환 팀장님이 말한 게 사실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2: 그렇죠.
3: 네. 왜냐하면 앞으로 물가 상승이 얼만큼 상승할지 모르고 화폐 가치가 어떻게 허락할지 모르는데 그걸 다 반영해주고
2: 예.
3: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오해는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2: 네.
3: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있다.
2: 효과가 있다.
3: 네, 라고 보셔야 됩니다.
2: 내는 것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률로 인한 그 수령액도 조금씩 올라가는
3: 반영이
2: 거니까.
3: 되고 있는 겁니다.
2: 반영이
3: 네,
2: 되는
3: 네,
2: 거니까요.
3: 네.
2: 요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3: 네. 다만 이제 많이 오른 분들은 아쉽죠. 네. 왜냐하면 사회적인 제도가 재산 재분배 때문에 내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나한테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다 이렇게 같이 골고루 살아야 되는 거니까.
2: 공정연금이기 때문에.
3: 네.
2: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같은 이제
3: 죄송합니다.
2: 그러면 이제 네. 우리 프리랜서나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은 개인연금 준비가 더 중요하다. 이제 여기까지 아까 얘기를
3: 네,
2: 했었었고요.
3: 네, 네, 네.
2: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뭐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노후 준비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3: 뭐 어떤 내용이든 다 노후 준비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없죠. 뭐 투자 자체도 도움은 될 수 있고요. 근데 투자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 노후 자금 전체를 변동성이 크잖아요.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맡기는 건 사실 위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죽을 때까지 사망 시까지 받아야 되는 평생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
2: 네.
3: 그다음에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연금 자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잘 준비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2: 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정적으로 이제 현금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조금 뭐
3: 그쵸,
1: 투자도 하고
2: 잘 되면
3: 목돈으로 마련도 해볼 수 있고
2: 잘 되면 좀 받아 네. 받아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연금이나 투자냐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균형 있게 좀 준비하는 게
3: 맞습니다.
2: 그런 네. 말씀이죠.
1: 100번 철봉 옳은 말씀이시고요. 노후 준비는 단기간에 끝내는 게 아닙니다. 최소 20년, 30년 이상 이어서 가는 긴 평생 갈고 자주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해서 함께 준비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 네. 요즘 정말 주식시장 좋아지면서 나 연금보다 투자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국민연금은 노후에 기본 생활비를 받쳐주는 안전장치고 투자는 여유자금을 활용해서 자산을 키우는 방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 상황과 은퇴 계획에 맞춰서 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혜경의 레몬트리 듣고 올게요.

0: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민원 만나볼게요. 1127번님이 친한 친구가 얼마 전 교통사고를 냈는데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을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보험료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3만 원짜리인데 잘 가입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앞에서 마침 짚었던 그 운전자 보험 얘기를.
1: 딱이네요. 네,
0: 운전자 보험은 다 비슷비슷할 줄 알았는데 보험료도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1: 일단 이분은 운전자 보험에 관련된 딱 그 중요한 특약만 가입한 게 아닌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해 관련된 뭐 골절 2번, 상해 2번, 뭐 상해 관련된 특약들을 한꺼번에 같이 넣다 보니까 비싸진 것 같습니다.
0: 네, 뭐 본인이 넣으셨겠습니까? 설계사 분이 넣어주셨겠죠.
1: 아, 본인의 필요도 있기도 해요. 나 이게 넣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0: 그럼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전부 네. 운전자 보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특약이 묶여 있으실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2: 네, 맞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운전자 보험인데요. 정작 운전자 관련된 부분이 보장이 아예 없는 경우도 봤어요. 이름은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자 항목이 없고 오히려 다른 특약. 아까 말했던 뭐 상해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만 비싸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자, 그러면 운전자 보험에서 꼭 챙겨야 되는 핵심 보장은 뭐 어떤 걸까요?
2: 딱 세 가지입니다. 핵심 보장 세 가지인데요. 바로 형사 합의금, 그리고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적인 책임이 생기는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0: 네. 근데 뭐 자동차 보험도 있으시잖아요. 이걸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1: 이거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자동차 보험은 민사입니다.
0: 민사. 네,
1: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주어서 그걸 합의를 보는 과정, 민사에 관련된 게 자동차.

0: 건데요. 이 운전자 보험은 형사 합의를 위한 겁니다. 어. 네, 내가 중대 법규를 위반을 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형사적인 책임이 무너지는 경우를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게 운전자 보험이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도 이 운전자 보험 관련된 특약을 넣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자동차 보험은 1년 갱신이죠.
1: 아, 그렇죠.
0: 네,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20년 갱신.
1: 그러네.
0: 깁니다. 상황이 그러네. 달라요.
1: 매우 다르네요. 네,
0: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운전자 보험 운전자 특약을 자동차 보험에 넣을 수는 있지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예, 그렇게 되면 진짜 본의 아니게 계속 갱신형으로 쭉쭉쭉쭉쭉.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은 사고 처리 민사 쪽, 운전자 보험은 사고 후에 법적 문제 형사 쪽을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2: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핵심 보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운전자 보험 관련된 부분에 형사 합의금 같은 경우가 막 3천만 원, 5천만 원 수준으로 준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2억 원 한도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1: 예.
2: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많이 나죠.
1: 네.
2: 자, 그러면 이런 경우 발생했을 때 내가 보전받은 금액 빼고 나머지 차액은 누가 내요? 내가 다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1: 네, 네, 네.
2: 자, 그리고 벌금 보장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뭐 대인 벌금만 2천만 원까지만 보장되면 됐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스쿨존 사고가 포함된 민식이법 이런 거 다 들어보셨죠?
1: 예.
2: 이런 것까지 강화되면서 이제는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예전에 가입한 분들은 보장이 부족할 수도 있다.
0: 그렇죠. 예. 요즘에 슈퍼카 돌아다니는 거 많죠?
1: 아유, 겁나죠, 나는. 네,
0: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
1: 안 가요.
0: 예. 인터넷에 워낙 이런 정보들이 많아서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억까지 가입을 안 하시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변호사 선임비도 과거에는 500만 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아니 이 지금이라기보다 작년에는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그 뭐죠? 그 뭐죠? 내가 자동차에 내렸어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그 내리 그 뭐야? 뭐 내리막길에 이제 막
2: 지가 비탑승 중 사고라고 하죠.
0: 네, 단어가 네. 생각이 안 났어요. 네.
1: 비탑승 중.
0: 네. 네. 비탑승 중 사고 내용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예,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 중 사고도 있어요.
1: 예.
0: 이 보행자들을 위한 이 특약들도 이제 새로 생겨서 그 한문철 변호사님
1: 예. 네,
0: 이렇게 만든 어떤 새로운 특약들도 있어서요. 과거와 세부 내용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1: 근데 청취자님처럼 3만 원 정도 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비싼 건가요?
2: 이게 싸다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쉽게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말씀드린 이 벌금 관련된 부분이나 형사 이 핵심 세 가지만 잘만 준비해도요. 운전자 보험은 1만 원대 안팎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입해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상담하는데 운전자 보험 있으시네요 그랬더니 네. 저 운전자 보험 있어요. 저 그거 고급형 가입했어요. 고급형이요? 네. 그때 뭐 이제 약간 실속형이 있고요. 뭐가 있고요. 프리미엄 있고 고급형 있는데 제일 좋은 거 넣어달라고 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고급형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만 원짜리랑 운전자 관련된 법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상해 입원비. 상해 수술비. 골절 뭐 이런 것들 포함되면서 이게 뭔가 개수가 10개씩 더 많을수록 프리미엄이 붙는 것처럼
0: 고급형 맞긴 하네.
2: 고급형 맞긴 하죠.
0: 맞긴 하네. 다칠 네. 것까지 다 대비해줬으니까.
2: 네. 그래서 이렇게 포함돼서 좀 저한테 본인의 불필요한 특약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3만 원, 5만 원대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형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급형이라고 표현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그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종합보험에 상해에 관련된 특약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운전자 보험까지 고급형으로 가입해버리면 중복이죠.
1: 쓸데없는 중복이죠.
0: 네, 쓸데없이 예. 보험료가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뭐 다른 쪽에 갖고 계시다면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고
0: 맞습니다.
1: 다른 데가 좀 많이 빈약하시면 뭐 넣으셔도
0: 그렇죠.
1: 되고 뭐 그런 거죠.
0: 왜냐하면 상해보험은 고지사항이 간단하거든요. 운전자 상해보험이요. 이름 자체가. 이
1: 네.
0: 상해보험은 지금 당장 치료만 없으면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고지사항이 너무 간단합니다.
1: 그런 점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운전자 보험은 얼마짜리냐보다는 핵심 보장. 아까
0: 맞습니다.
1: 특히 그 세 가지 기본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네요.
2: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운전자 보험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장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가입한 내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 옛날 거라고 하면 한 번쯤은 꼭 점검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자,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세요.
2: 네, 이 보험이 특히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보장성보험은 언젠가 소멸되는 보험이다 보니까 저는 꼭 저축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놓쳐서는 안 돼요.
1: 네.
0: 네, 노후 준비 관련된 내용은 항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에만 너무 영끌하지 마시고 이 안정성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안정적인 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자,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놓치신 분들은 월요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크레더블 진우션 타블로가 함께한 오빠차 들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차량들 2, 3차로에 걸쳐있다 보니까 1차로와 3차로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요금소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이후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대분기점 진입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중이라 진입 차량들 불편을 겪고 있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한남대교부터 마포대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정체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함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6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사이 비가 한바탕 쏟아지더니 또 그 사이에 주변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건물 담장을 따라 주황빛 꽃이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여름을 알리는 능소화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장원급제한 사람의 모자에 꽂아주던 어사화로도 알려져 있죠. 능소화는 한 송이보다 여러 송이가 함께 피어있을 때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한 줄기 넝쿨을 따라 꽃들이 다닥다닥 모여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가족, 친구, 동료.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생각만으로도 이번 한 주가 조금 든든해집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진의 북송 기분 좋아지는 두 시간이죠. 6월 20일 월요일 첫 곡, 해바라기의 구름, 들꽃, 돌, 연인 함께 나눴습니다. 이장선 형님 목소리 들리고요. 영희 누님 목소리 들리고 광지 형님 목소리 들리고 참 좋네요. 짙어진 초록들 사이에 화려한 주황빛 꽃이 눈길을 끄는

0: 좋았는데 현실은 회사 출근해서 특근했어요. 그러셨군요. 아유, 억울하셨죠? 아이, 그래요. 특근하면 뭐가 좀 있나? 보너스가 있나요? 특별 근무. 특별하니까 좀 특별한 수당이 나오면 좋겠다. 그쵸? 일산마차기준께서는 청년춘우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아, 지금 TBS 앞에 계시는군요. 이야, 반갑습니다. 신대기 하면서 듣고 있다고 하셨고요. 아, 상암동에도 러브버거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네요. 하셨어요. 자, 십몇 층에서 지금 인사 전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십시오. 오늘 3부는 함춘의 수다 코너 준비되어 있죠. 음악평론가 최규성 씨 모셨는데요. 여름 특집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십시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오늘, 빨리 정상화돼야 될것 같아요. 이분이 가셨대. 이 카메라 기계가 쭉 편하게 가셨대요, 지금. 어딜 그렇게 길게 뻗어 있는지. 빨리 깨어나길 바라면서요. 오늘은 그냥 오디오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이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해도 나옵니다.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이곳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 코일 차량용 무선 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어릴 때 이 곡 참 치기 어렵더라고요. 한화무석 바람의 실력 그리고 박인입니다.

김석 바람의 실력 그리고 박인희 방랑자 함께 들었습니다. 일사무청 해주님 해디가 들어왔네요. 고마워요. 그러게요. 아 좋아요. 예지아빠빠님께서는 폭성 곡간이 풍성해지는 게아곧 TBS가 정상화될 것 같고 도움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셨어요.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주말에는 비 담은 바람이 엄청 불어 비닐하우스에서 4~50분 거리에 의령 자굴산과 마주한 밤이 아름다운 한호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름밤 유성잔치가 있는 날엔 옆지기와 헬기장에 텐트 치고 오, 별 보고 오는 곳이기도 하죠. 부럽습니다. 오, 주말에 한우산에는 바람이 너무 추워 준비해간 치킨과 커피를 차에서 먹고 속이 뻥 뚫린 바람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한의산 그 한우산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죄송해요. 다른 뜻이 있겠죠. 오백이 집사님께서 능소와 만발하는 월요일. 그런데 저는 토요일 오후에 딸이 손가락 다쳐 여러 병원 알아보다 아이고 겨우 응급으로 태릉 마이크로 응급센터에서 친절하게 받아주셔서요 검지 손가락 봉합수술 끝냈답니다. 정말 마음고생 심하셨겠습니다. 잘 마치신 거죠? 아유 얼른 잘 낫기를 완쾌하길 바라겠습니다.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물걸레 청소기 통 손잡이 꼭 잡으세요. 안 그럼 다쳐요. 알겠습니다. 꼭통 손잡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앞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이것을 운행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또한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이것을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이동수단인데요. 최근에는 출퇴근용은 물론 레저 활동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페달 밟아 움직이는 것.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1번, 자전거. 2번, 손수레. 손수레는 손으로 끄는 거지. 하면서 페달을 밟는 거지. 아무튼, 정답 아시는 분, 아니면 잘 모르시겠는 분은요. 한번 찍어보시죠. 찍음의 미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샵 0951,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지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그리고 장필순의 목소리입니다.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

함춘의 폭성,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그리고 장필순, 빨간 자전거 타는 우체부. 두고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자전거였습니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됐다고 하네요. 픽시 자전거는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방식의 자전거죠. 브레이크가 없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큰데요. 앞으로는 사고가 크게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전거는 예전에 제 처음 자전거 막 배울 때그 선수들이 브레이크 없이 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자전거가 유행하는군요. 일반인들에게. 위험하던데. 아, 법령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8364님께서 정답 1번요. 아이가 킥보드 타다 친구들이 자전거 탄다고 어제 자전거 매장 가서 둘러만 봤어요. 눈만 이렇게 담고 오셨군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킥보드보단 자전거가 조금 안전한가? 아무튼 위험하겠죠? 헬멧 꼭 써야 될것 같고요. 0814님께서 정답 1번 자전거요. 아, 게을러서 사놓고 먼지 뽀얗게 된내 자전거에 급 미안해지는 퀴즈네요. 저도 자전거 하나 있거든요. 김세현 선배님 통해서 산악용 자전거. 그때는 꽤 비싸게 샀어요. 지금이야 뭐 워낙 자전거 가격이 비싸가지고 제 거는 명함도 못 내리지만 그때는 좀 비싸게 주고 사서 애지중지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뒤에 부착돼 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지고요. 한동안 세워놨다가 가서 타보려고 하면은 바퀴에 바람은 어디 갔는지 이 휠하고 그냥 바닥하고 딱 붙어 있는 그런 자전거. 참, 그 자전거에 급 미안해지는 그런 퀴즈네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4590님께서 삐뚤빼뚤 타면서 배웠어요. 정답 자전거. 잘 맞히셨습니다. 2280님께서는요, 1번 자전거. 하루 빨리 방송 정서가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끝이 보이니 힘들내십시오. 아침에 오면요, 피곤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빨리 정서가 돼야지 큰일 날것 같습니다. 6832님께서는요, 함디님, 요즘은 전국 국도가 자전거 라이딩 하기에 너무도 좋게 연결되어 있어. 이곳 진주도 남강 줄기를 따라 끝없이 라이딩 할수 있어. 자전거 애호가 더 많아진 걸 느낍니다. 아, 자전거 탈줄 모르는 저는 한없이 부러워하고 있죠. 어우, 자전거 못 타세요? 어떡하나? 누가 가르쳐 드릴까? 아, 가끔은 저라도 가르쳐 드릴 텐데. 자전거 타도 되게 넘어져서 안 돼요, 저도. 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문자번호 함께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두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요. 6265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1번 자전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 제발 횡단보도에서는 타지 말고 끌고 갔으면 합니다. 그렇죠. 법령이 그렇죠. 횡단보도 건널 땐 내려서 쫙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딱지 끊습니다. 자, 다른 한 분은 어느 분을 선정할까요? 아, 3983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로 청취자 괴롭히는 함 퀴즈 정답. 제 퀴즈가 좀 어렵긴 하죠. 정답 자전거입니다 하셨고요.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아, 보는 것만으로 위험해 보이는데 정작 아이들은 멋있어서 탄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멋보다는 안전하게 타는 게 최고인데 말이에요. 우리 딸도 자전거 배워서 안전히 잘 타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 자전거가 자전거 그걸 할때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브레이크 안 잡고 그 핸들 조작만으로 균형을 잡고 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만 그냥 달리는 거죠. 트랙을 그냥 죽기 살기로. 죽을 일 아니면 이제 자전거 타지 맙시다. 자, 6265님 그리고 3983님 두 분은요,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샵0951 문자.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용필 기다림까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10시 22분에 들어온 소식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가는 길 추돌사고로 3차로 차단되어 있고요. 서부간선 도로 지하도로 일직 방향 금천IC 부근 추돌사고로 2차로 차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야, 이쪽 길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길이 항상 밀리던데 더 밀릴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다니실 때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자, 슬슬 조금씩 더워지면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안정하시고요. 이 근처 다니실 때 조금만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02 집사님께서 저도 자전거 배운다. 아, 자전거 배우시다가 택시에 치일 뻔했, 이런.

왜요? 삐뚤빼뚤 가셨나요? 정말 불안하죠. 아니, 타는 본인도 불안한데 뒤에서 따라오는 혹시 차라도 있으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 저도 가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요, 멀찌감치 돌아가게 돼요. 언제 어떻게 나에게로 다가올지 모르는데. 괜찮으셨죠? 7일뿐만 하신 거죠?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 그래도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 잘 타시겠죠? 뒤에 자전거 우리 고양이님들 태우고 다니시나요? 일산멋쟁이 주님, 양현 씨가 제일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게 자전거죠. 일산에 사셨는데, 아, 사시죠, 지금도. 자, 언제 그런가요? 한번 자전거 같이 한번 타요, 이래볼까요? 아, 그러시구나. 감사합니다. 깨알 팁. 다음에 만나면 한번. 누님, 자전거 잘 못하신다면서요? 한번 슬쩍 한번 농을 걸어봐야겠습니다. 배철수, 사랑과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그리고 김수철 목소리로 정녕 그대를 두곡 출발합니다.

두곡 함께 했습니다. 배철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그리고 김수철의 정녕 그대를 듣고 왔습니다. 오백이 집사님 답글 주셨어요.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혼자 담벼락 잡고 배우고 조금 더 나아지니 큰 시골길래 크크크크 시골길로. 근데 갑자기 동네 택시가 뒤에서 오는 바람에 놀라 넘어졌는데, 기사님이 탁 멈춰주셨군요. 위험 모면했어요. 그렇죠. 담벼락 잡고 이렇게 딱 배우다 보면은, 아, 뭔가 좀 대범해지기 시작하죠. 나는 이제 잘탈수 있을 것 같아. 저 길이 좀 우습게 보여. 조금 큰 길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막상 나가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16차선 대로처럼 보이는지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동네에 갑자기 택시가 뒤에서 딱 오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이고, 기사님도 놀라셨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또 추억이 있으셨군요. 예지아빠빠님께서, 춘호영님, 저는 예전 의정부 살 때, 의정부부터 성수대교까지 중랑천 자전거길을 따라 매일 출퇴근했었지요. 꽤먼거 아닌가요? 몇년 그렇게 타니 하체가 정말 튼튼해져서 15년 지난 지금도 허벅지 종아리 근육은 짱짱하답니다. 자랑하시는 거죠? 자랑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어요.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아, 저도 그런 기억이 있죠. 하루에 한 10km 탔나? 10km 정도 탔는데요. 한달 타니까 그 자전거를 타고 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타잖아요. 발을 버티고 서 있는데 이렇게 마음이 든대요. 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빵빵. 지금 어떠냐고요? 음악 듣겠습니다. 윤형주 즐거운 자전거 하이킹. 13번째 기자님 신청해 주셨어요. 갑니다.

0: K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유 더워.
5: 더워.
4: 아유 더워.
5: 너무 더운데.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도리분기점 진출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진출 차량들은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이후로는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 4호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정체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이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한산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2, 3차로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군자요금소부터 3km 구간 정체인데요.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출구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0: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1: 그럼 내가 붙여줄게, 별명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화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화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화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2: 함춘호의 폭송.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하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언제 들어도 가슴 설레는 찬란한 폭 사운드의 진수죠. 3인조 폭 락 밴드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1972년에 발표한 불후의 명곡 Ventura Highway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첫 전주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인트로 리프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팝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어쿠스틱 기타 인트로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로 그 유명한 Hammer On 멜로디가 문을 열어줄 텐데요. 저 역시 이 인트로를 들 때마다 가슴이 벅찰라요. 두 대의 기타가 정교하게 얽히며 만들어내는 맑고 찰랑거리는 금속성 사운드는 마치 뜨거운 여름 햇살이 잔잔한 파도 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눈부신 윤슬을 소리로 그대로 표현해 놓은 것만 같습니다. 복잡한 기교 대신 어쿠스틱 기타 본연의 맑고 내추럴한 울림만으로 이토록 완벽한 공간감과 계절감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게 합니다. 이 싱그러운 연주 위로 얹어지는 멤버들의 담백하고 정갈한 보컬 하모니를 가만히 따라가보십시오. 가슴을 옥죄는 높은 고음 없이도 물 흐르듯 가볍고 유연하게 흘러가는 가창은 듣는 이로 하여금 마치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활짝 열고 끝없이 뻗은 해안도로를 달리는 듯한 완벽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벤츄라 하이웨이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네요. 바람은 머릿속에서 거칠게 불어오고요. 월요일 아침부터 밀려드는 생각과 걱정들로 머릿속이 꽉 막혀 계셨다면 이 맑고 꽤 상쾌한 멜로디에 마음을 가만히 얹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불어오는 바람에 무거운 고민들을 슬그머니 날려보내는 가뿐한 월요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메리카 Ventura Highway.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나눠봅니다. 함춘호의 수다. 오래된 음반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실 한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기록. 음악평론가 최규성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습니까?
1: 뭐, 잘 지낸다 그래야 되나. 음악 열심히 듣고 있으니까 잘 지내는 건 맞는데, 책을 하나 내야 돼가지고, 80년대 이후부터 이제 현재까지의 어떤 콜렉터스 아이템? 그래서 어떤, 1편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 대중음악 역사를 하는 LP들을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0: 네.
1: 이번에는 이제 수집가들을 위한 거라, 저도 안 들어본 음반이 많아가지고, 음반을 가지고만 있었지 엄청 듣고 있거든요. 매일 한 7~8장씩.
0: 시간을 꽤 할애하시는 거네요.
1: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도 뭐 아직 한참 멀었고, 최근 나온 것까지 해야 되니까 최근에 뭐 잔나비라든가 한로로라든가 그 요즘 또 이 LP를 시장을 움직이는 친구들이 10대, 20대들이거든요.
0: 아, 그러잖아요. LP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죠?
1: 네, 이제는 완전히 그 층이 그 중장년층에서 완전 젊은 세대로 옮겨와 가지고.
0: 그러게요. 예전에 우리가 한동안 뭐 LP에서 CD로 넘어왔을 때 LP 그 턴테이블 슬슬슬슬 다 없애고, 아유, 저거 구시대 유물 뭐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의 또 멋인.
1: 그러니까 제가 요즘 듣고 있는 LP들이 네. 그 시기. 그러니까 대전환 이뤄진 게 92년부터 95년 요때거든요.
0: 네.
1: 그 시기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시기에는 기자 생활하느라고 거의 음악을 못 들었던 시기이기도 해가지고 엄청 뭔가 좀 공백이 있던 시기에 음악을 듣고 있어서 그러니까 빈 곳을 좀 채우는 기분.
0: 네.
1: 그래서 하여간 오늘 첫 곡은 그 음반 이제 듣다가 아, 네. 이거는 우리 함춘호의 폭송 애청자분들하고 들으면 좋겠다 하고 사실은 녹음을 해놨던 건데 드디어 들려줄 기회가.
0: 소장하고 계신 LP가 몇 장 정도 되십니까?
1: 장수로 하면은 뭐 LP만 한 2~3만 장은 될 것 같아요. 2만 장은 훨씬 넘을 거고.
0: 그거 관리하시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1: 저는 거의가 가요 음반이니까요.
0: 어, 네.
1: 아무래도 아카이빙을 다 번호순으로 이게 다 해놔가지고 그거 외에 뭐 온갖 자료들이 다 음반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0: 제 LP는 어느 도둑님께서 가져가셨는데 잘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요즘 그 LP를 그 음원으로 내지 실물 음반으로 잘 안 내잖아요. 그렇죠?
1: 아니요.
0: CD는 이제 안 나와요.
1: 요새는 CD를 내는 것보다 인디 뮤지션들도
0: LP.
1: LP 아니면 카세트로 내죠.
0: 야,
1: 그러니까 LP 시장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방대적.
0: LP가 가격이 어느 정도
1: 비싸죠.
0: 비싼 건 알고 네. 있는데 카스트도 그럼 그렇게 되나요?
1: 카세트도 굉장히 이번에 아리랑 같은 경우도
0: BTS 카세트, 거.
1: 예. BTS도 LP 다 내요.
0: 어, 네.
1: 또 아이돌들도 다 K-POP도 다 내고
0: 한 장의 가격이 만만치 않던데.
1: 근데 이제 좀 약간 굿즈 개념이 있어가지고
0: 굿즈 개념.
1: 음악

0: 안 들으면서 좀 디스플레이를 아, 걸 예뻐야 돼요.
1: 예전에 그 CD는 보면은 네. 그게 CD라고 할 수 없고 뭐 사진첩 같았잖아요.
0: 그럼 어, 이 그럼. 여기는 그래서 굉장히 이뻐야 되고 음반 자체를 또 컬러풀하게.
1: 아 음반도 그렇게 예. 사진첩 개념으로 안에 속지가 많이 들어가나 보다.
0: 속지 안에는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 포토카드라든가 아. 이번에 BTS 픽처 한정반도 픽처 LP도 아. 나왔는데
1: 가지고 계세요?
0: 아 이번에 도착했죠. 아. 뒤에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필름 넣어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시장도 아이디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지 않고는 못 빼기게.
1: 아, 그냥 이건 그냥 사심을 담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장이 얼마 정도예요?
0: 박효신 거 최근에 나온다라는 그거는 뭐 안에 뭐 이렇게 리퀴드 해가지고 물이 들어가 있는 LP거든요. 네. 네. 21만 원이에요.
1: 그 물 터지면 어떻게 해? 바늘 다 젖고 전기 사고 나고 그 못 듣는 거 아닌가?
0: 아니 그 전에 아기상어도 그 마치 그 물속 어, 네. 분위기를 해듯이 네. 그런 그 파란 아. 그 에메랄드빛 그 색깔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부터 요즘 굉장히 또 트렌드예요. 아, 유행이에요.
1: 그럼 말입니다. 그 카스트 테이프 나오게 되면 플레이어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요즘 그 새로 저 이렇게 아, 기계를 그래요? 찍고 있어요.
1: 그걸 하나 사고 싶다. 아 카스트는 사고 싶다. 야
0: 카세트도 저는 가요도 한 9,000장?
1: 와 예전에는 그 카스트 데크라고 하죠 양쪽에 그 우리 형님들 네. 흑인 형님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던 거 있잖아요. 그
0: 저도 메고 다녔어요. 아,
1: 그래서 큰 거 그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침대 머리맡에 네. 헤드레스트 있는 데다가 그 카스트 데크를 올려놓고 집집마다 그런 게 있는 게 또 딱 좀 뭔가 유행이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이랬거든요.
0: 예전에 뭐 산 다닐 때 저는 그거 메고 다녔거든요.
1: 아이고
0: 그 뭐 밤에는 다 제 주변으로 다 모이죠.
1: 아이고 하나 사야겠습니다. 제가 만약 솔로 앨범 내서 LP로 하면 얼마 정도 측정을 해야 될까? 일단 그게 궁금하네. 아, 말씀하지 마십시오.
0: 기본이 요즘 기본은 뭐 한 5만 원 이상 가죠.
1: 5만 원. 네. 제작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기본. 제작비가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 새 속에 물들어서 좀 현실적으로 다녀왔다면은 다시 예술로 한번 가보죠. 어떤 곡을 먼저 한번 청취자들과 함께 나눠볼까요?
0: 여름 노래들을 주로 이제 골라왔는데 네. 나윤선 씨 데뷔곡 준비했어요.
1: 아 너무 좋죠.
0: 나윤선 씨가 사실 94년도에 학전에서 지하철 1호선 뮤지컬로 네. 거의 데뷔를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면
1: 그 데뷔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게 함춘의 폭송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나온다고 연락했는데 그때 아마 프랑스 있을 때인가 아, 연락을 한번 취했는데
0: 그래요.
1: 프랑스 있을 때 했는데.
0: 근데 94년에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세계적인 네, 명성이 네. 있잖아요.
1: 프랑스에서 그 뭐 훈장도 많이 받으시고.
0: 지하철 1호선 뮤지컬 하기도 2년 전에. 완전 그 무명 시절에.
1: 무명 시절에 나연선의
0: 목소리. 박경규라는 작곡가가 어떤 그 그린 아카이브라 그래서 환경 운동하는 앨범을 낸 게 있어요.
1: 네.
0: 거기에 세 곡을 불렀거든요.
1: 네.
0: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음반이 어떤 음반이냐면 자연의 소리를 이 작곡가가 돌아다니면서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파도소리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거기에 나윤선이 노래가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여름 노래 특집할 때 완전 첫 곡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어요.
1: 진짜요? 들어보고 아니면 어떻게?
0: 네, 바다로 가는 숲속에.
1: 아니 들어보고 안 좋으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가시네. 일단 가죠 뭐. 나윤선입니다. 바다로 가는 숲속.

0: 와, 풋풋하네요.
1: 그죠?
0: 와, 이 마지막에 파도 소리죠?
1: 시작할 때 끝에 다 파도
0: 이
1: 소리죠.
0: 파도 소리 여기 서 있다가 완전히 쓸러
1: 그
0: 내려가겠는데.
1: 작곡가 분이 직접 가서 다 이렇게.
0: 아, LP에 좋네요. 899호님께서, 와,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나윤선님의 데뷔 시절 보이스가 너무 순수 그 자체네요. 류석원. 이분 본명이신가 보겠죠? 유리토건님이 아닌가?
1: 맞아요.
0: 아, 우리 어? 나오신다고
1: 이분도 이제 음악
0: 하니까.
1: 작가죠.
0: 아, 그러세요?
1: 이 방송하러 간다 그러면 꼭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0: 여기 나오시기 전에는 좀 많이 알리고 나오십시오.
1: 많이 알려요. 벌써
0: 그래요.
1: 오늘 한 것도 한 5,000명 이상이 봤던데, 오늘
0: 그래요.
1: 하는 거를.
0: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경선 선생님. 어이, 쉬운 분이 아니신데, 제가. 9538님께서, 와, 최경선 선생님 나오셨네요. 하필 지금 근무 중이라 마음 편히 들을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이라도 가서 잠깐 들어야겠습니다. 하셨고요. 우리 유기님, 반갑습니다. 반가운 최 선생님. 더위 한가운데 오셨네요. 하셨고요.
1: 그러니까요.
0: 겁나게 반갑습니다. 며칠 전 동묘 LP판 보다가 선생님 생각했었어요. 동묘에 LP판이 많은가 봐요.
1: 제 예전 같지 않죠. 거기는 새벽에 가야지 좀 좋은 게 있고요.
0: 아.
1: 그러니까 새벽 한 6시 정도 가면 그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건

0: 빠지죠.
1: 아, 그 전날 LP들 수거에다가 쫙 네, 정리를 네. 해서
0: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이 전문가들이 쫙 아침부터 와서 촥촥 한 장씩 그, 한 장씩
0: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걷어 먼저 좋은 거 가져가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좀 안 좋은 것들만
1: 아, 그래요.
0: 가 상당히 새벽에 가야 돼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근데 워낙 음반들이 이제는 뭐 없다 그러더라고요.
1: 선생님도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0: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뭐 매주 갔죠.
1: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귀한 LP 딱, 이 디깅 같은 게 이렇게 딱 고르게 되면은 네. 기분이 좋으세요.
0: 그런 음반 딱 뽑을 때 숨이 잠시 멈춰지죠.
1: 아, 그래요?
0: 숨이 잠시 멈춰지고, 그, 가지고 싶은 음반이 누구한테 있는데, 그 옛날엔 또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1년 동안 공을 들여서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음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분신이라 생각하는 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릴 때부터 자기의 어떤 추억, 네. 이라든가 네. 이렇게 그런 게 다 앨범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의 거의 자기 분신이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딴 거 다 포기해도 이거는 포기 못하겠다고.
1: 진짜.
0: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해야죠.
1: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음반 좋아하시던 선배님들 뵈면은요 집에 그 LP를 보관하기 위해서 꼭 나무로 그 LP 케이스를 그 몇 개 한 몇 장 들어갈까나 한 50장 들어갈까 싶은 만큼 규격화된 케이스를 쫙 만들어서 척척척 쌓아놓고 그걸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꼭 그 원판 제 기억에는 원판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처럼 이렇게 LP 커버를 비닐로 된 거를 두툼한 거를 이렇게 그렇죠. 잘 재단해가지고 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모아놓고 계세요?
0: 저도 이제 음반 안에서 자꾸 음반 안에서 이렇게 꺼내면은 자켓이 헐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음반을 이렇게 분리해 놓죠. 아~ 밖으로 이렇게 따로 빼서 비닐 안에 보관하고
1: 아,
0: 그리고 귀중한 LP일 경우는 네. 이중으로 한 번 더 싸죠.
1: 이야, 이중으로 쌓인 LP는 축복받은 거네.
0: 그렇죠. 귀한 몸값인 분들을.
1: 아, 이것도 그래서 LP 커버 뒷면에 속 알맹이를 다시 이렇게 내어놓으신 거군요.
0: 이렇게. 모든 음반을 다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러면은 그 자켓에 더 이상 손상이 안 가니까요.
1: 오, 그래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덥잖아요.
0: 네.
1: 더울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았던 공연 중에 강변가요제가 있죠.
0: 그렇죠. 이제 시작은 사실 71년도에 네. 청평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고,
1: 아 그래요?
0: 그때는 락 밴드와 포크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들이 다 모여서 그 강변가요제보다 훨씬 전인 71년에 벌써 이렇게 열렸었고, 우리 제일 유명한 거는 역시 대학가요제 이후에 자극 받아서 만들었던 TBC의 그 해변가요제.
1: 야 해변가요제 주병진 씨의 목소리도 거기 나오기는 하는데.
0: 그렇죠.
1: 네.
0: 거기 뭐 대상은 한양대 진검달인가요? 그래서 예. 여름이란 노래로 네. 이제 했었고.
1: 번님들도 거기 있었고.
0: 그렇죠. 번님들도 네. 거기서 나왔고.
1: 아, 명반이에요.
0: 그러다 그거 처음에는 라디오였는데 2회 대회부터는 이제 실내로 옮겨서 젊은이의 가요제가 돼서 그
1: 젊은이의
0: 또
1: 가요제.
0: 그런
1: 기억납니다.
0: 무수한 캠퍼스 밴드들이 나왔잖아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어떤 대학생 가요제가 인기를 얻으면서 또 여름 축제,
1: 네.
0: 또 이렇게 FM에서 주관해서
1: 맞아요.
0: MBC FM에서
1: 맞습니다.
0: 그때 강변 축제라고 그랬던 게 79년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1: 춘천
0: 이 북한을 타고 뭐 소양강에서도 하고 아. 남이섬에도 하고
1: 아, 그런가요?
0: 옮겨 다니면서 그 따라서 저도 뭐 여러 번 갔었죠.
1: 그러셨어요? 야, 그럼 이 중에서 곡을 한 곡 좀 네. 소개해 주시죠.
0: 그래서 오늘은 여름하고 관련된 노래들을 골랐거든요.
1: 네.
0: 그래서 1회 대회 때 인기상 받았던 장남들. 그건 한 5개 대학 그 연합 밴드인데
1: 이름만 들어도 설레네요. 네,
0: 여름 바다라는 곡인데 이건 원곡은 전영록 씨가 불렀던 지나간 예초기라는 거의 원곡이고요.
1: 그래요.
0: 예, 인기상을 받았었죠.
1: 아, 장남들이 이 곡으로
0: 그렇죠.
1: 강변가요제에 출전을 해서
0: 네,
1: 부르고 1회 대회 때 여름 바다를 불러서 인기상을 받았다고요.
0: 네네.
1: 듣고 오겠습니다. 장남들 여름 바다.

0: 하네요, 목소리가.
1: 아마 제목 들어서는 무슨 곡이지 했다가 음악 시작하자마자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당시 그룹 사운드, 요즘 뭐 그룹 사운드 이러면 이렇게 약간 락적인 보컬을 주로 샤우팅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룹 사운드 하면 아주 달콤해요. 목소리들이.
1: 캠퍼스 밴드.
0: 캠퍼스 밴드.
1: 그래서 캠퍼스 밴드 전성시대라 80년대, 그러니까 70년대 말이잖아요. 네. 이 대학생 가요제들을 통해서 정말 무수한 캠퍼스 밴드들이 배출됐고 나오면 거의 다 또 독집 내고 이렇게 물론 프로로 진출 안 한 팀들도 많았지만 네. 또 프로로 나가서 인기 얻은 팀들도 참 많았었죠.
0: 네. 가평 청평유원지에서 열렸네요. 첫 회가. 와, 잘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곡 뭘로 한번 저희가 넘어볼까요?
1: 바로 들을까요?
0: 네.
1: 2회 대회는 근데 잠깐 얘기하면 2회 대회 때 그 중앙대 약대 캠퍼스 밴드인데 네. 인삼뿌리 2기. 여기에 그 트로트 여왕이라는 주현미 씨가리도 보컬로 또 참가했었죠.
0: 팀 이름이 뭐라고요?
1: 인삼뿌리 진생 라세 이렇게
0: 해가지고 약대다운 이름이네요.
1: 그렇죠. 상까지 이제 받고 했었는데 여름 관련 송은 아니어서 선곡은 안 했어요. 그래서 선곡은 금상 수상했던 고려대 혼성 보컬 그룹인 하늘타리 푸른 여름에는 이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0: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하늘타리입니다. 푸른 여름에는.

0: 야, 팀 이름이 한울타리.
1: 예, 한울타리. 그 기성인 최진희가 있던 그 팀하고 이름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0: 그러네요.
1: 좀 혼동이긴 했죠.
0: 어디서 익숙하다 했더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네, 이 팀은 뭐 프로로 진출하지는 않았죠.
0: 네.
1: 그 당시,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대학생 가요제에서 입상을 해도 이렇게 프로로 진출 안 하는 정말 순수한
0: 아,
1: 애호가들도 참
0: 그래요?
1: 많았던 것 같아요.
0: 이 해변가요제, 해변가요제가 아니고, 이게 뭐야? 강변가요제
1: 강변가요제.
0: 출신으로 유명한 곡이 있지 않나?
1: 이래대회 때부터 유명하죠.
0: 이래대 때.
1: 이래대회 때 홍삼 트리오의 기도.
0: 아, 그래요?
1: 그리고 2회가 사랑의 하모니인가요? 거기서
0: 사랑의 어머니.
1: 별이여. 아, 요즘에 이렇게.
0: 아이. 그래요. 시간이 흐러가면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기도라는 곡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1: 그렇죠.
0: 그쵸?
1: 1, 2회 대회가 연속으로 이렇게 남성 트리오가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유독 트리오들이 또 많이 배출도 되는.
0: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홍삼 트리오가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클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1: 네.
0: 이렇게 음악을 할수 있는 무대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공연을 볼수 있는 곳이 많았거든요.
1: 네네.
0: 무교동 종로 이쪽에. 가서 보면은 홍삼 트리오 세분 형제분이 나오셨는데, 막내가 베이스 기타를 치고, 둘째가 어쿠스틱 기타를 치고, 첫째 형이 멜로디 솔로 같은 걸 쳤는데, 이세 분이 그렇게 연주를 하면서 하모니를 뱉어내는데, 이야.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1: 그분들은 독집도 냈고,
0: 네.
1: 독집대로 장냈죠. 히트곡도 꽤 많이 해가지고. 또
0: 네.
1: 2회 대회 때 아까 이제 이름 생각났어요. 사랑의 하모니,
0: 네.
1: 별이여 사랑이요.
0: 별이여
1: 한 잔,
0: 사랑이요.
1: 또한 잔을. 이 곡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게 강변가요제에서 입상하면 바로 이렇게 히트 가수 이렇게 공식이 되면서 점점 좀 뭐랄 가수 등용문화 돼가기 시작했죠.
0: 아까 말씀하실 때 78년도에 강변 축제로 시작이 됐는데
1: 79년이요.
0: 79년도
1: 그랬다가
0: 80년도에는 안한 거예요?
1: 광주 민주항쟁 때문에 그 어쨌든 시국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0: 아마
1: 그렇게
0: 그럼 그렇지 않느냐?
1: 음악하고 이런 저 축제하기엔 적절치 않다 그래서 건너뛰었고. 그래서 81년도에 2회 대회가 그때까지 강변 축제라 했는데
0: 1회 때 이제 그때 강변가요제를 바뀌면서 1회가 된 건가요?
1: 3회 때부터 강변가요제로 이름이 바뀌었죠.
0: 그렇군요.
1: 그때부터는 TV에서 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처음에는 라디오에서만 했던 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는 더 클래식의 김광진 씨는
0: 네.
1: 나가서 계속 떨어졌다. 워낙 그 예선에 이게 치열해가지고.
0: 그러니까 그참이 어떤 경연대회에 나가서 상을 탄다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뭘 잘해야 되는 건지.
1: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강변가요제 나가려고 대학 간다는
0: 아이,
1: 학생들이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0: 진짜예요. 제 주위 친구들 다 그랬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대학 가는 이유가 뭐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많았는데,
1: 그렇죠.
0: 보면은 그 가요제에 딱 수상할 만큼의 어떤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음악성이 뛰어나다.
1: 그렇죠.
0: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 가요제 성격과 얼마나 잘 맞는 음악을 해주느냐. 그게 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가져오신 음원 중에 권진원 씨 음원이 있어요?
1: 권진원 씨는 6회.
0: 아.
1: 6회 대회 때 은상 받았죠. 보면. 지난 여름날의 얘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배출한 사마고장. 그래서
0: 사마고장.
1: 그 이선희도 여기 출신이죠. 보면.
0: 그래요?
1: 이선희 씨 냈을 때 난리가 났었죠.
0: 난리
1: 보면.
0: 났었죠. 이선희
1: 예.
0: 씨는 기억하죠.
1: 근데 그런 노래들은 여름 또 시즌송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히트곡들은
0: 제이.
1: 그곡 불러서 사실은 그 혼성듀엣으로 나왔잖아요.
0: 혼성듀엣으로
1: 처음
0: 하죠.
1: 나왔을 때 정말 촌스러웠죠, 보면. 근데 노래
0: 그게 조금
1: 하나만큼은 최고.
0: 좀 클래식했다.
1: 근데 약간 그 노래
0: 클래식했죠.
1: 하나로 솔로로 이제 독립해서 그해 뭐 최고 인기 그 가요상도 맞아요. 받고 신인 가요상 딱 휩쓸었잖아요.
0: 어, 저도 기억나네요. 그 여름날 그 더울 때 강변가요제 이선희 제2에게 나올 때 그때가 사막오장이었죠.
1: 그렇죠.
0: 사막오장으로 나와서 제2에게 할 때 남성 여성 한 분씩 나와서 했는데
1: 그게 5회 대회고요. 4회 대회는 그 중대 불문과 다녔던 소년이 이름 없는 새.
0: 아, 이름 없는 새. 그러니까
1: 소년이 씨는 또 고복소 황금심 그 부부의 며느리이시죠.
0: 아, 또 연예인.
1: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얘기하면 너무 그 사연들이 많고 네. 히트곡들도 많지만 네. 어쨌든 오늘은 여름 축제로만 해야 돼서 얘기를 많이 줄여야 됩니다.
0: 자, 그러면 권진원 씨가 6회라고 하셨죠?
1: 네.
0: 소개해 주시죠, 곡.
1: 6회 대회에서 은상 받은 권진원의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0: 권진원 지난 여름밤의 이야기 지금 들으니까 노래 정말 잘하셨는데 이때도.
1: 아, 권진원 씨는 싱어송라이터로도 지금 굉장히 뛰어난 뮤지션이죠.
0: 네, 네. 지금보다도 오히려 그때가 네. 더 음악적인 색깔이나 표현력이
1: 더 뛰어난,
0: 더 뛰어난 것 같아요.
1: 사실 그 좀 운이 없다 그럴까? 한 해에 너무 뛰어난 팀이 많이 나와서 아. 다 이게 분산돼서 나왔으면 거의 대상감들인데 보면.
0: 아, 6회가.
1: 그렇죠.
0: 그랬군요. 아, 6934님께서 신입생 환영회 때 불러서 밴드 동아리의 선배님이 저를 추천해서 오디션 봤었네요.
1: 아, 그래요.
0: 아셨군요. 아,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으로 넘어보겠습니다.
1: 그 이제 바로 언제 우리는 여름 노래를 찾아야 되니까 네네. 7회대로 넘어갈게요. 7회대는 대상은 유미리 씨 젊음의 노트가 받았는데
0: 네, 젊음의
1: 근데 사실 유미리 씨는 독지까지 발표했던 기성가수였어요.
0: 아, 그때요? 네,
1: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나 뒤늦게 이제 알려줬었고 그게.
0: 아하.
1: 그러니까 뭔가 이제 강변가요제가 어떤 그 가수 등용문 이렇게.
0: 아, 그렇죠.
1: 예, 이런 걸로 좀 바뀌기 시작했던 거.
0: 강변가요제에 나가서 얼굴을 알리면 가수로 등용해서 인기스타가 될 수 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가 90년대 나오기 이전에 어쨌든 네. 그 역할을 했죠, 강변가요제가.
0: 그렇겠어요.
1: 그 도시 그림자 이어둠의 이슬픔도 네. 정말 뛰어난 곡이었고.
0: 아.
1: 그 김화란이라는 분 가창력이 아주 뛰어났잖아요. 근데 이 바다새의 바다새.
0: 바다새의 바다새.
1: 부산 지역 이제 3개 대학 이제 연합팀인데.
0: 아.
1: 여기 이 곡은 진짜 김혜정 씨가 노래도 잘했고 또 굉장히 귀여웠잖아요. 그 발랄하고. 그래서 사실 기아 타이거즈 김선민

0: 선수 응원가로도 쓰였고,
1: 아, 네.
0: 부산 롯데 사직구장에서도 오랫동안 이 응원가로 쓰여가지고 서로 원조
1: 아,
0: 우리
1: 그렇겠습니다.
0: 거다 니 거다 이렇게 논란도 좀 있고
1: 말씀
0: 그랬었죠.
1: 주셨는데 바다새의 그 분이 귀엽다고 그러셨는데, 자, 아무리 귀여워도 음악밖에 안 남네요.
0: 그렇죠.
1: 음악 듣겠습니다. 바다새의 바다새.

0: 바다새 바다새 와 시원한데요.
1: 그렇죠.
0: 야구장에서 이 노래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다 알아보는 거죠 노래. 그러니까 뭐 7080 시절에 어떤 이게 추억 이런 얘기할 때 이 네. 노래는 빠지지 않는가. 그 여름만 되면
0: 좋습니다. 야 노래 한 곡으로 우리가 그때 그 시절로 확 돌아가는데요.
1: 그러니까.
0: 이 여름에 이런 노래 들으면서 어디 여행 다녀오면 좋겠다. 어디 가십니까 여행?
1: 저는 내일 모레 이제 제주도로 한 달 살이 한번 해보려고 옛날부터 꿈꿨는데 내려가려고 처음으로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목포로 가가지고 차하고 같이 타 그래서 조금 설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야 한 달 동안 살고 오시는 거예요?
1: 네네.
0: 오, 야 좋으시겠습니다.
1: 어디 가신다는 얘기 또.
0: 야, 자, 다음에 들려주실 곡은 뭔가요? 준비해 주신 곡은?
1: 이번엔 이제 제가 이제 선곡하는 중에 발견한 곡인데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요.
0: 예.
1: 1990년도에 입상은 못했어요. 본선에만 진출했던 풍경화라는 혼성그룹의 바닷가 그 자리에라는 곡 듣고 가겠습니다.
0: 그래요. 듣겠습니다. 네. 풍경화입니다. 바닷가 그 자리.

0: 함진의 복성 함께 계시고요. 예지아빠빠님, 오늘 수다는 레벨이 너무 높아요. 아, 오늘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귀가 아주 힐링을 했고요.
1: 그러니까요.
0: 바닷가에 저는 이미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올여름.
1: 그러니까
0: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1: 제가 즐겼던 이 감흥을 노래 들으면서 좀 즐겨주시길 바라고 더운 약간 여름 더위 드시지 말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0: 덕분에 이 강변가요제를 통한 이 여름 노래가 이렇게 많다는 걸 또 새삼 알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강변가요제는 22년 동안 하고 2001년도에 끝났거든요. 지금은 이런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 축제가 없다는 게 조금 섭섭해요.
0: 여름은 그거는 해변가요제라고 말씀이시죠?
1: 그렇죠. 근데 그 곡도 사실은 기성곡이었어요. 해바라기가 먼저 불렀던.
0: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귀가 힐링했고요. 마음 따뜻하고 시원하게 다녀왔습니다. 어디 다녀오시죠? 제주도 잘 다녀오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도 휴가 어디 갈지 잘 고민해서 다녀오겠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아, 오늘 2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 지금까지 최규성 선생님이셨고요. 언제나 오늘처럼 대한민국 다음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3: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4: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5: TBS 교통정보
6: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 지나 판교 쪽으로 퇴계원 나들목 진입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진입로에서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춘천분기점을 약 5km 지나 북방 1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한 2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작업하고 있는 동홍천 일대와 역시 작업이 한창인 내촌 부근에서 막힙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2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홍제와 홍은램프 구간의 작업에 영향을 받던 곳이라 뒤로 성산램프부터 정체고요. 이후 홍지문 터널까지 쭉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 습도는 61%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원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협상이 이스라엘에 계속된 레바논 폭격이 발단이 돼 파행 위기를 겪은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실무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2일 국영방송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항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석유 수출에 필요한 허가 발급과 동결자금 해제를 논의했고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대표단의 업무는 현 단계에서 마무리됐지만 기술팀은 이행 문제와 남은 쟁점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이 620억 달러로 늘어 이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6월

0: 1일부터 20일까지 통관 기준 수출액 잠정치가 62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188.4% 급증한 255억 달러로 역시 이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수출액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8.3%포인트 상승한 41.2%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7월부터 9월까지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5원인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 밖에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손대지 않기로 하면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됩니다. 서울시내 마지막 가변차로였던 중구 소곡로 가변차로가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서울시는 가변차로를 폐지하고 11월 준공을 목표로 왕복 5차로였던 소곡로를 왕복 4차로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와 차도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차로폭을 법정 기준에 맞게 넓히고 확보된 공간만큼 보도를 확장해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가변차로 신호기 철거 작업은 오는 27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사이에 진행되며 이 기간 조선호텔 사거리에서 한국은행 앞 구간의 전 차로가 통제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식중독 환자가 20%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장관 감염증 환자가 827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0.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은 증세가 심해 입원하면 1인당 평균 130만 원가량의 진료비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294명의 청소년이 자신의 도박 사실을 고백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244건으로 대부분이었고 부모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50건이었습니다.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로 한 명당 300만 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등 곳곳에 오후 한때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나선홍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2: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0: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1: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6: TBS 교통정보
7: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포천 화도강 고속도로 화도 쪽으로 운수터널 안에서는 약 30분 전 사고가 있었고요. 사고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전면 통제하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터널 앞두고 한 1km 구간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요.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리 수동나들목에서 우회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동산 2터널 안 1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 북방 1터널 안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지금도 1시간 넘게 1차로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뒤로 춘천분기점부터 한 5km 구간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구리지나 판교 쪽으로 태계원 나들목 진입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진입 차량들은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내 능력보다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누구나 당황스럽고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내고 나면 그만큼의 보상과 성취감도 따라오죠. 반대로 내 능력보다 쉬운 일이 주어졌을 때는 이까지쯤이야 하고 마음을 놓기 쉽습니다. 그 방심 때문에 또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하라. 쉬운 일은 더 꼼꼼하게, 어려운 일은 더 담대하게. 자,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주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도 겁먹지 말고 하나씩 가볍게 풀어가 보시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경제와 관련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번호 똑같습니다.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천효진 PD와 함께하는 금산댁의 경제 이슈로 건너가 볼게요.

0: 복잡한 경제 정세, 팟 이슈만 콕 집어드릴게요. 금선택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금선택 청여진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금선택 청여진 PD 왔어요.
0: 왔어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1: 네, 한쪽에서는 전쟁 얘기로 아직 시끄럽고요. 또 한쪽에서는 특정 동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딱 두 가지로 뽑아봤어요. 바로 호르무즈 다시 다치나. 그리고 동탄의 반도체 효과입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네. 호르무즈 다시 닫히나. 네. 이거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에서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네.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1: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종전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장악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석유의 20%를, 그러니까 통행료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군사 옵션까지 네. SNS에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해서 이제 스위스에서 만났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전쟁을 끝난다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장밋빛 전망을 막 전해드렸잖아요.
0: 그랬네요, 지난주에. 네.
1: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살벌합니다. 일단 미국 벤스 부통령이랑 이란의 갈리바프 의장이 그 종전 양해 각서를 한 거를 이제 이행을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을 하려고 협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벤스 부통령은 진전이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는데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어떤 내용을 올리는 바람에 다시 문제가 터졌습니다. 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이란 내 헤즈볼라 세력을 이란이 나서서 막지 않으면 이란을 다시 강하게 타격할 거야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를 한 거예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이 종전 협상 안 되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할 거야.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석유의 20%는 미국이 가져갈 거야 라고 밝히면서 그 이란의 대표단이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리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스위스를 떠나진 않고 있고 다시 재협상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발해서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재봉쇄하겠어. 라고 이제 카드를 내밀었고요. 이제 협상 기간이 60일인데 그 기간 내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닫겠다라고 지금 이란은 또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이 됐는데 이 호르무즈 해협은 네. 몇 번 말씀드려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여기서 나오는 기름의 20%가 전 세계의 기름 전 세계의 기름의 20%를 여기서 나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70%를 여기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네. 어쨌든 또 다시 재봉쇄 카드까지 이란이 내밀고 있어서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0: 정말 뭐 끝날 네.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은 이 네. 예, 답답함. 특히 이제 기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이 호르무즈가 진짜 중요한 길목인데 일단 미국과 이란이 뭐 선박 통행과 관련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로 이제 합의한 상황이긴 하니까 좀 네. 믿어보고 네.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기사를 보니까 네. 이게 뭐 국제 기름값은 한 달 전보다 30%나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우리 동네 주유소는 안 그렇던데 우리 동네만 그래요?
1: 아니에요. 제가

0: 이제 시간 차이 때문인데요. 이제 정유 회사가 이 기름을 배로 실어 와서 정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름 그대로 쓸수 없으니까
1: 네.
0: 차에 넣을 수 있는 기름으로 다시 정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이 필요하고 동네 주유소도 예전에 비싸게 사둔 그 기름을 다 팔아야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데 그걸 반영하면 진짜 가격이 내리는 거는 7월 중순이 돼야 체감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율 때문입니다. 예,
1: 환율.
0: 기름은 달러로 사잖아요.
1: 그쵸.
0: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름값 자체는 싸졌지만 원화로 바꾼 실제 체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환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체감이 안 되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사들이 그동안 기름값 여기 이상으로 올리지 마라고 해서 정부가 최고 가격제 지정을
1: 맞아요.
0: 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동안에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 가격을 낮췄었는데 이제 기름값이 떨어져도 그동안 우리가 눈치 보느라 내린 가격의 손해를 우리는 이번에 채워야겠어.
1: 만회해야겠어.
0: 예, 그러면서 굉장히 천천히 내리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동네 주유소 가격은 국내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 않는다. 어쨌거나 일차적으로는 7월 중순까지는 좀더 기다려 봐야
0: 네,
1: 되겠네요.
0: 맞습니다.
1: 상황이. 자, 이제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경기도 동탄 지역이죠. 아까 그
0: 네,
1: 막 난리가 났다는 지역이
0: 맞습니다.
1: 엄청나게 뛰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0: 자, 지금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의 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수치로 보면 더 뚜렷한데요. 지난달에 동탄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요. 1355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전달보다 30%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제 가격도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숫자로만 봤을 때는 체감이 잘안 되는데 그러니까 2.22%가 상승을 했다. 전주에도 1.98%가 상승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이게 2주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이래요. 집값이. 그래서 이 동탄이 지금 아주 불타오르고 있는데 근데 배경이 반도체 대기업 이 반도체 대기업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그 임직원들한테 엄청난 복지 제도를 만들었다.
1: 네.
0: 뭐냐면 연 1.5%의 그 초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집을 살수 있는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산업이 몰려있는 그 직원들이 몰려있는 동탄, 용인, 평택 이제 반도체 밸리 지역에 너도 나도 이제 나집살 거야.
1: 이번 기회에 사야겠다.
0: 예. 이런 매수자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사려는 기세나 흐름이 이제 매수세라고 하는데 이 매수세가 엄청나게 이렇게 강하게 유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덩달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니까 이제 뭐 성과급도 있고
0: 네,
1: 여기에 이제
0: 맞습니다.
1: 회사에서 돈을 또 초저금리로 빌려주다
0: 맞아요.
1: 보니까 이 돈이 이제 동네 집값 올리는데 지금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있는
0: 네,
1: 거군요.
0: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동탄은요, 그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1: 맞아요.
0: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까지 지금 안 사면 평생 집못 산다. 라는 불안감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이 갭투자도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이제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이른바 이제 계약 해제 현상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면 집주인이 이 계약을 먼저 깰 때
1: 네.
0: 집을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한테 계약금 받은 거를 두 배로 물어줘야
1: 두
0: 되잖아요.
1: 배밖에 안 되나요?
0: 두 배로 일단은 물어줘야 된대요. 근데 이걸 물어주더라도 나는 더 비싸게 집을 팔
1: 그치,
0: 거야.
1: 그치.
0: 라고 하면서 계약을 해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동탄의 계약 해제 건수만 82건으로 전달보다 70%나 증가를 했대요. 네. 근데 이게 무서운 게또 뭐냐면 이제 아직 성과급은 안 나왔거든요. 내년 초에 성과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잠깐 이런 현상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돈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1: 그쵸.
0: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1: 거니까.
0: 예, 그래서 정부가 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이걸 잡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동탄 지역 그 부근을 규제 지역으로 다시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서 지금 긴급하게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 예. 정말 한쪽에서는 기름값 이거 리터당 얼마 올라가고 이거에 너무 예민할 정도로 힘들

0: 근데 또 한쪽에서는 대기업 포항 때문에 특정 동네 집값이 또 폭등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러면 또 이제 뭐 빈부격차, 양극화 이런 것도
1: 맞아요.
0: 걱정하게 되잖아요.
1: 네.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0일 동안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 이게 우리나라의 하반기 물가 안정의 열쇠가 될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제 대기업의, 특정 대기업의 복지 자금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까지 흔들 줄은 사실 예상을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빠르게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오늘도 금세택이 복잡한 경제 뉴스 쉽게 잘 풀어줬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 이유 있는 선곡은요?
1: 네, 오늘 이제 동탄의 집값 소식 전해드렸는데, 집값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탄자 들어간 가수의 그 마침 딱 맞는 노래가 있어서,
0: 네.
1: 방탄소년단 BTS의 불타오르네.
0: 예,
1: 빨리
0: 전해드리면서.
1: 꺼져야 될 텐데요. 네.
0: 그러네요. 금산댁 천혜준 PD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불타오르네.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0: 전문가 바로 모셔봅니다. 최정현 조민정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오프닝 들으셨어요?
1: 네.
0: 그러면 두 분은 뭐 새로운 경험이나 낯선 일이 앞에 딱 놓였다. 그러면 좀 망설이는 편이세요? 아니면 일단 해보자 밀고 나가시는 편이신가요?
2: 저는 일은 무조건 일단 해보자.
0: 아, 일은 해보는 거고.
2: 일은 다 도전.
0: 도전.
2: 아니, 먹는 건 도전을 못하겠더라고. 먹는 건 항상 가던 곳만.
0: 먹는 게 더 도전하기 쉽지 않나요? 아닌가? 예. 우리 팀장님, 조 팀장님 그렇고, 우리 최 팀장님은?
3: 저는 어릴 때만 해도.
0: 젊을 때.
3: 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망설이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안 되면 좀 후회할까봐 고민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 일을 이제 오래 하면서부터는 이제 일단 시작하고 보자.
0: 아.
3: 시작하고,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나가자. 그렇게 좀 마인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일에 있어서는 두 분이 똑같네요. 일단은 부딪혀보자. 예. 어려운 일 담대하게 부딪혀 가시면서 또 쉬운 일은 방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출동지는 이제 경기도 이천입니다. 함께 나눌 얘기 주제는 어떤 건가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김병 앞에 효자 없다지만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를 받으면서 혹시 자녀에게 좋지 않은 병력이 이어질까 봐 불안해하는 50대 청취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치료가 길어질수록 치료비 부담과 진단금, 항암치료비 준비 방법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 보험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실은 제가 40대 때 조민정 팀장님과 처음 인연이 닿았는데 어느덧 8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팀장님 덕분에 머니특별시를 알게 돼서 지금은 매일 출석도장을 찍고 있어요. 저는 11년 전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혈압약처럼 항암제를 계속 먹고 있지만 덤으로 얻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지난해 제 남편이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초기엔 별다른 치료 없이 추적 관찰만 했었는데 얼마 전에 수치가 나빠져서 결국 표적 항암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3: 아 여보 나 물 좀. 이번 표적 항암은 진짜 쉽지가 않네.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쑤신다. 뼈마디가 다 아파.
2: 여기 물 천천히 마셔. 진짜 많이 힘들지. 원래 초반에 약기운이 돌 때가 제일 고비야. 조금만 참으면 다 지나갈 거야.
3: 먼저 아파본 선배라고 여유가 있네. 역시 경력자는 다르구만. 애들한테는 말 안 했지? 괜히 녀석들 걱정만 하니까 비밀로 하자고.
2: 큰애 학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느라 정신 없고 둘째도 군복무 중인데 어떻게 말해. 당신 힘든 치료 좀 끝내고 얘기하려고.
3: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네.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데 부모가 둘 다 암이라니. 애들한테 몹쓸 병을 물려준 건 아닌가 싶어서 가슴이 미어진다 여보.
2: 에이 무슨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당신은 제발 당신 몸만 걱정하세요. 애들 걱정은 내가 할 테니까.
0: 남편 앞에서는 큰 소리 쳤지만 사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독한 항암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남편 말 맞다나 훌쩍 커버린 두 아들 녀석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지금은 건강하지만 부모가 둘 다 암 환자인데 우리 아이들 보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조 팀장님께서 한번 싹 점검해 주시긴 했지만 또 세월도 많이 흘렀고 저희 부부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받아야 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사연 보내봅니다. 팀장님 그리고 전문가님 우리 애들 보험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아이고 좀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참 부모라는 게 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내 자식은 이제 어떡하나. 자식 걱정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지금 부부 두 분이 모두 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아내는 이제 백혈병, 남편분은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2: 네. 그 백혈병이나 악성 림프종은 혈액암 종류여가지고요. 둘 다 고액암에 속하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저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사실 같이 전화기 붙들고 울었지 뭐예요.
0: 아유.
2: 그래서 이제 저랑은 한 8년 정도 네, 인연이 되신 것 같고 다른 방송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청취자분이셨는데 당시에도 암 진단 이후에 이제 항암제를 드시고 계신 상황이어가지고 그때는 본인은 암 환자라서 보험을 조정할 수 없으니 저희 아이들 거 좀 봐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그때는 아이들이 다 어리고

0: 했고, 보장성 보험은 심플하게 딱 준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보장성은 그렇게 했고, 뭐 펀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었는데, 아이들 학자금 마련하는 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학교 갈 때마다 도움 됐어요 이러고 연락을 주셨던 분이세요.
1: 믿음이 착착착착 쌓이셨던 그런 분이네요.
0: 네.
1: 예전에는 이제 백혈병이라고 하면은 불치병 그렇게 여겨졌었잖아요. 그런데 사연자분은 11년째 약을 복용하면서 일상을 이어오고 계시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예후가 좋은 편이신가 봐요.
2: 네, 맞습니다. 이 백혈병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과 경과가 정말 많이 다른데요. 혈액암의 경우는 전신암이라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닌 화학 항암제나 표적 항암제로 치료를 많이 하고 방사선 치료도 이제 병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의 경우는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통해서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는 항암제 등을 통해 백혈병 세포가 5% 미만으로 줄어들게 만들고 증상이 없어지면 소위 완치라고 말하는 관외 판정을 받게 되는데 이후에도 관외 후요법이라고 해서 항암제를 약하게 해서 계속 드신다라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약 이런 것처럼 계속 항암제를 드시고 계시는 거군요.
0: 네네. 그런데 이번에 만나뵈니까 벌써 이제 10년째 중증 산정 특례를 받고 계신 건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이 약을 꾸준히 먹을 수 있는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환우들이, 비슷한 이런 환우들이. 근데 이런 상정 특례에서 탈락을 하시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암 진단은 5년 동안 산정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암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계속해서 산정 특례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1: 그럼 이게 5년 주기마다 다시 심사를 하시는
0: 다시
1: 거예요?
0: 심사를 받는데, 그래서 근데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도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하고
1: 그러면
0: 계시더라고요.
1: 탈락을 하면 뭐 약을 못 먹게 되는 건가요?
2: 네. 중증 산정 특례 대상이 되면 암의 경우는 95% 정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값을 부담을 해주고 환자분은 5%만 부담하면 되는데 현재 드시는 약값이 3개월에 한번 받으시는데 12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고 산정 특례 대상이 안 되면 이 약을 3개월이면은 120만 원이 아니고 2,400만 원 정도
1: 3개월에?
2: 맞습니다.
1: 와, 진짜 비싸네요. 사실 뭐 3개월에 120이면 1년이면 한 480, 500 정도 되는 건데,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약을 지금 10년 넘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0: 네네. 더 안타까운 거는 약을 먹으면은 이제 약을 안 먹게 되면 수치가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약으로 이 수치를 낮추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고혈압 약 먹으면은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치가, 이 백혈병 수치가 0이 되면은 산책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이게
1: 완치니까.
0: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나오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계속 갖고 가야지 산책을
1: 엄청
0: 적용받을 수 있고,
1: 딜레마네요.
0: 그리고 약을 산책에서 탈락되면은 이걸 비급여로 먹어야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 먹을 수 없잖아요.
1: 그러니까 0이 됐는데도 먹기는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0: 0이 돼서 이제 안 먹게
1: 네,
0: 되잖아요.
1: 그럼
0: 0이
1: 다시 탁
0: 되면은
1: 튀어올라요.
0: 그럼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1: 다시 심사해가지고 받으면
0: 기간이
1: 되잖아요.
0: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1: 아이고야.
0: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남편분도 지금 혈액암의 한 종류인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으셨으니 걱정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 그럼 남편분 보험은 좀 대비가 잘 되어 있으신 우리 조 팀장님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0: 일단은 남편분 경우는 이제 처음에 뵀을 때는 사망보험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종신보험에 진단비가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8년 전에 점검했을 때는 남편분이 크게 아뭐 괜찮다 관심도 아내분이 백혈병이지만 큰 관심이 없으셨는데, 아내분이 그때는 그래서 거의 애들 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남편분은 그대로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뭐 당시 보험료로는 한 23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연자님께서 저희 이제 아내분이 표적항암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생각보다 병원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를 보면서, 아, 본인도 조금은 혹시 모르니까 다시,
1: 남편분이
0: 그래서 남편분이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셔서 다시 점검을 한번 받아야겠다.
1: 중간에
0: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때 그래서 중간에 얼마 안 됐어요. 점검한 지몇년안 됐어요.
1: 그런데 정말 다행히 지금 이 상황에 좀 적용을. 그러면은, 4년 전에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정을 하셨던 거예요?
2: 네, 기존에는 그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암진단비 2천만 원, 항암치료비 100만 원, 암수술비 300만 원이 전부였는데요. 보완을 할때 암진단비 3천만 원과 표적항암치료비 5천만 원, 그리고 항암치료비 500만 원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뇌와 심장 쪽 이런 보장도 없었기 때문에

0: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당시에 보완이 되었고요.
1: 이렇게 액수를 들으니까 정말 잘하셨구나. 4년 전에 이렇게 꾸준히 소통하면서 좀 보완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남편분이 그 처음에 악성 림프종 진단 받으셨을 때 그러면 실제 보험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2: 네, 실제로 이제 작년 연말에 진단은 일어나가지고요. 작년 연말에 진단비 5천만 원이 나갔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 뒤로는 이제 계속 검사만 하시다가 이제 지난달에 표적항암이 시작하시면서 네,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 표적항암 치료비 5천만 원이랑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60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때 네. 이제 다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서 되게 저도 뿌듯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한 번밖에 주는 거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주고 끝나는 그런 거밖에
1: 최초 1회한
2: 맞아요. 네,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내분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긴 치료 를 하게 되면은 지금 받은 돈 잘 이렇게 아껴가지고 잘 쪼개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1: 그럼 최근에는 이게 한 번에 안 끝나고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보험도 생겨나고
2: 맞습니다.
1: 있어요. 아, 요즘에 또 그렇게 또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 사연자 부부님이 그 가장 걱정하셨던 게 두 아드님 보험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럼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해드렸어요?
0: 네, 이번에 자녀분 보험을 다시 2차로 점검을 했는데요. 기존의 암 진단비가 어린이 보험에 3천만 원, 그리고 조 팀장님이 1차로 해주신 게 5천만 원으로 합산 8천만 원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전체 보험료가 10만 원 선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고액암과 항암 치료비를 추가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본인처럼 오랫동안 치료를 할 경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2: 그래서 한 번에 그렇게 큰 돈이 나오게 준비를 할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건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제 치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걸로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권해드렸죠.
1: 이건 이제 나드님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보험이 그렇죠. 되겠고 치료가 길어질수록 진단금 한 번 받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 계속 이제 치료비나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또 걱정될 것 같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녀들 점검은 원하시는 대로 고액암 진단비와 더불어 치료 시에 지속적인 병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장으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액암이라고 하는 뇌암, 뭐 뼈암, 혈액암 외에도 췌장암, 간암까지 보장이 가능한 고액암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준비를 했고 모든 그 항암 약물 치료를 하면 1천만 원을 지급하는 항암 치료비도 포함을 해드렸습니다.
2: 네. 뭐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항암 약물 치료를 하든지 그리고 어떤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어떤 수술을 하든지 간에 암 치료를 받게 되면은 각각 1천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를 포함을 했고요. 여기에 계속 받을 수 있는 표적 항암 치료비 네, 해서 포함을 해드리면서 이 표적 항암이 지금 우리 사연자님처럼 급여로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전이가 되거나 이런 비급여도 많이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비급여 치료를 받게 되면 더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비급여 치료 시에는 이제 3천만 원씩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장들은 치료를 받기만 하면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보험의 만기인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치료를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1: 걱정 없이.
2: 그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암 진단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체적인 보험료는 납입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훨씬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이렇게 보장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보험료가 대체 얼마나 꽤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저는 그 점이 걱정이 되네요.
0: 보험을 추가해서 보험료가 인상된 건 맞지만 일단 아이들 이전 보험료가 10만 원 초반에서 각각 6만 원, 5만 원이 추가돼서 실제로 아이들 보험료는 또래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비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25살인 큰아들의 보험료는 17만 원 선, 그리고 둘째인 막내는 16만 원 선으로 둘 다 일반암 진단비는 8천만 원, 그리고 고액암 진단비 5천만 원, 항암 치료비와 그 100세 만기까지 받을 수 있는 암 치료비가 넉넉하게 구성이 돼서 이제는 지속적인 암 치료에도 마음 편히 그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2: 네. 제가 이 솔루션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제일 오래 걸렸던 게 제 자신을 설득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진단비가 이미 충분하고 그리고 치료비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몇만 원을 더 들여서 보험을 추가하는 것이 맞는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한테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해야 될까?

0: 이런 저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인 거죠. 고객은 원하지만 굳이 이 돈을 써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 이 보험이 단순하게 보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값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도 백혈병을 겪고 남편도 림프암에 걸리고 그랬을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할까. 네, 불안할까라는 그 심정이 이 보험료로 조금 네. 덜을 수 있다면은 그게 차라리 나은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저도 아이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은 그런 걱정 없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부모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스스로 그래서 설득을 하시고
0: 제 스스로 설득하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권유를 하셨고
0: 네. 네.
1: 이 토대는 마음의 안정값이다.
0: 맞습니다.
1: 네. 오늘 사연자님 부부의 어떤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또 미리 준비한 대비가 두 아드님에게 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부님들의 그 치료가 잘 이어지길 또 우리 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날들이 더 많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나도 전문가와 함께 보험 점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되시면 문자 주세요.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샵 0951번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사연자 가족분들 응원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은 넓고 넓은 하늘 같다 그런 생각에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정은지 하늘바라기.

0: 어려운 경제 용어에서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활짝 열렸습니다. 첫 번째 민원 만나보기 전에 우리 2037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면이 특별시 잘 들을게요. 보험계의 바비 인형 조민정 팀장님과 훈남 최정현 팀장님 조언 잘 듣겠습니다. 라고.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면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고 여쭤보겠는데 또 보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뭐 털을 못 달겠네요. 원래 바비 인형과 훈남이십니까? 별명이.
1: 신뢰가 가네요.
0: 예. 우리 조 팀장님은 막 푹.
2: 네. 이렇게 제 머리가 이라이저 머리 있잖아요. 예. 바비 인형에 이렇게.
0: 우리 이라이저라고 나이...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세대가.
2: 그런가요? 나이가 드러나죠? 네네네. 네. 네. 바비 인형의 그런, 네. 그런 머리를 항상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0: 아니, 저는.
2: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쉐입이 훨씬 바비 인형에 가깝다고.
2: 그런가요?
0: 생각합니다.
2: 예. 감사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2037번님 두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첫 번째 민원 만나보겠습니다. 3621번님. 저는 주식은 잘 모르는 40대 주식 초보입니다. 국내 주식은 너무 올라서 선뜻 들어가기 무섭고 최근에 핫한 스페이스X에 왠지 눈길이 가서 연습삼아 미국 주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증권 앱을 설치해보니까 미국 주식은 막 밤에 거래한다는데 낮에도 가격이 움직이고 달러 환전은 언제 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주변에는 묻기가 좀 민망해서 그래서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부터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미장에 이제 들어가 주셨네요. 그래서 세상에 인재증권 앱을 이제 까셨대요. 근데 사실 주식을 뭐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궁금해 하실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 가장 먼저 어떤 기본부터 알아야 할까요?
1: 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질문을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보통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0: 네. 종목 추천.
1: 이걸 먼저 물어보시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시장이 언제 열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입니다.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사람에게 좋은 차를 추천하기 전에 신호. 이거 보는 법부터 알려주는 것과 비슷한 거죠.
0: 그렇게 또 비유를 해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2: 네, 주식은 결국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말 그대로 마켓.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이용 방법을 알면은 뉴스가 뉴스 뜨는 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기가 쉽고 그리고 앱에 나오는 숫자들이 뭐 이렇게 아까처럼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래서 우리 3621번님이 궁금해하신 거 좀 짚어볼게요.
2: 네.
0: 미국 주식은 밤에 거래한다는데 왜 낮에도 막 가격이 움직여요?
1: 많은 분들이 거래 시간이라고 하면 정규장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시장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길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정규장은 한국 시간 기준 밤에 열리는 건 맞지만 정규장 그 거래 전인 프리마켓과 정규장 후 거래인 애프터마켓도 있습니다.
0: 정규장 앞뒤로 해가지고 그럼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때 거래가 활발해지는 건가요?
2: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미국 프리마켓은 6시부터 11시 30분까지이고요. 정규장은 11시 30분부터 6시까지인데 뭐 썸머타임이 적용되면은 10시 반부터 1시간 앞당겨서 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은 6시부터 10시까지.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업의 장 마감 후에 이런 공시가 나온다든지 어떤 실적 발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실적 발표가 일어났어요. 그럼 빨리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자들은 지금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1: 결국 사연자분이 보신 창이 안 열렸는데 가격이 움직

0: 등이는 것 같다. 이 현상은 정규장 외의 거래 때문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시장을 움직일 뉴스는 언제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 주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이거는 또 제가 알죠. 이건 고민. 아, 이게 작년에 아마 그거 있었죠. 넥스 트레이드라는 그 장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3: 와우.
1: 네, 우리 원래는 이제 한국 거래소만 있었는데 요게 이제 추가가 되면서 밤 8시까지는 하더라. 네, 요거는 알고 있습니다. 와. 와. 되게 똑똑하게 느껴지네요.
3: 와.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은 9시에 시작을 하고 오후 3시 30분이 되면은 끝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시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 어떤 시간들이 있죠?
0: 먼저 9시 그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동시 호가 시간입니다.
1: 동시 호가 시간이 뭔데요?
0: 쉽게 설명하면 경매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9시에 그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얼마에 살게요. 혹은 나는 얼마에 팔게요. 이렇게 주문을 미리 모아두고 가장 많은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전 9시에 갑자기 가격이 툭 하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가격만 부르는 거고 실제 거래는 아닌데 막 난 얼마 이것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2: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거래가 체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 장이 시작하기 전에 네. 어제 마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3: 그쪽 가격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2: 근데 정규장은 이제 9시부터 이제 3시 30분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평소에 뭐 뉴스로 보고 듣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대인 거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3시 20분부터 이제 장이 끝나기 전인 3시 30분, 10분 동안은 우리가 오전에 시작할 때 시작가를 결정했던 것처럼 네. 이때도 동시호가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그 10분 동안 종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시장 가격을 정했다면은 오후에는 마감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죠.
1: 그리고 이제 정류장이 끝난 뒤에도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죠.
2: 맞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끝나고 난 뒤에 거래 내가 이 가능한데요. 3시 40분부터 4시까지는 이제 시간 외 종가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정규장에서 사실은 이제 거래를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넥스트레이드 말고
1: 네. 네,
2: 정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4시부터 6시까지는 10분마다 종가의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에서 체결이 되는 시간 외 단일가 거래라는 것도 있습니다.
1: 생각보다 이제 거래 가능한 시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에 장이 끝났으니 뭐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뉴스가 나오거나 공시가 발표되면 시간에 거래해서 먼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 네, 그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최소한 아침에 개장 전에는 주문을 모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장 마감 후에는 거래가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네.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3시 30분 됐으니까 오늘은 이제 끝났고 내일 해야 되겠어.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궁금해하신 부분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이제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환전은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2: 네. 원칙적으로 미국 시장이니까 당연히 달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뭐 요 달러를 옛날에는 좀 달랐는데 지금은 웬만한 앱들이 다 자동 환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에서 환전을 해서 달러로 변경을 해가지고 뭐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0: 오히려 중요한 건 환전 자체보다 환율일 수 있습니다. 환율?
2: 예.
0: 해외 주식은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뿐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으로 10% 수익이 났더라도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 실제 수익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아도 환율이 올라서 수익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해외 주식 하시려면 종목 공부만큼 환율 흐름도 같이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0: 그렇죠. 같은 미국 주식이라도 달러 가치가 오르면 원화 기준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가 올라도 수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환율이 얼마일 때 사야 하나 이거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나눠서 환전하고 나눠서 투자하는 방식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예, 거래 시간이 더 긴 대체 거래소 아까 제가 언급한 거기잖아요. NXT.
2: 네, 맞습니다.
1: 이거는 뭐 별도로 가입.

0: 해야 되나요? 어디서
1: 네.
0: 읽어가나요?
1: 사실 뭐 넥스트레이드는 대체 거래소가 생기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길게 네,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게 됐는데 따로 뭐 앱을 개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앱 내에서 이제 시장을 다르게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0: 네.
1: 그래서 그 안에서 바로 쓰시던 것대로 가능하시고 넥스레이드가 가능한 증권사라면은 뭐 편하게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2: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렇게 거래를 했다면 이제는 일부 종목에 한해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대신에 그 넥스트레이드는 종목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미국 주식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에 거래가 되지만 그건 이제 정규장이고 정규장 앞뒤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있어서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 뭐 국내 주식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하지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개장 전에 동시호가 또 장 마감 후에 시간외 거래가 이어지고요. 최근에는 넥스트레이드로 일부 종목을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거래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말 나온 김에 관련해서 속보가 하나 또 나왔어요. 요새 뭐 SK하이닉스 엄청 핫하잖아요. 삼성전자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섰다고 합니다.
2: 와.
0: 오늘도 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300 바라보는 것 같던데요.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 대장주 자리를 내준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25년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2: 와.
0: 이제는 1등은 SK하이닉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좀 질문 중에 8290번님 질문. 5109번님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5109번님. 현재 암 진단금은 5천만 원인데 요즘은 1억 원 이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암 진단금을 더 높이는 것과 표적 항암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는 것 중에 어떤 쪽을 좀 우선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1: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여력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좋은데요.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은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건 어때요? 보험료가 가장 비쌉니다.
0: 네. 그리고 진단비 비싸다.
1: 그렇죠.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암 치료를 하면서 그냥 항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표적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값이 조금 더 붙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보험료로 따지자면 좀 더 진단비보다는 훨씬 저렴한 금액에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돈 낼 여력이 있고 그리고 뭘 하든지 간에 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지만 실제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진단비 5천만 원을 추가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금액이 생각보다 꽤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암 워낙 많이 하고 있고 비급여뿐만이 아니라 급여도 되는 표적 항암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는 게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마음의 안정값으로 뭐 적정한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예, 그러니까 그 치료비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다면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쪽으로 저 구성해 가시는 게
1: 네,
0: 좀 부담도 적게
1: 효과적이다.
0: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조 팀장님 추천해 주셨고 동의하십니까?
2: 동의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827번님이 표준 항암, 표적 항암, 면역 항암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하다고.
1: 네, 표적항암은 말 그대로 그 타겟 이렇게 표적해가지고 내가 표적한 그 암세포마다 그 단백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가지고 가서 고기를 이제 딱 맞춰가지고 개만 죽이는 말 그대로 표적항암인 거죠. 그리고 면역항암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 면역세포들을 좋게 해서 면역세포들이 더 증식해가지고 항암세포, 암세포를 이제 죽이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뽑아내서 면역항암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치료하는 방식인 건데 백혈병에 많이 쓰고 있고 한 그때 그 원더걸스의 누구지 그분 언니분 언니분이 이제 그 걸려가지고
3: 뭐
1: 청원하고 했던 이제 그게 T세포 이제 그 흉리아라고 하는 그 약물인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한번 받는데 막 3억 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완치가 거의 100%에 가깝게 되고 있거든요. 내 면역 세포를 증식시켜서 바로 이렇게 하는.

0: 거라서 효과는 좋지만 금액이 너무 비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급여로 처리가 되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 좋겠죠.
1: 표준항암은
0: 표준항암은 일반적인 화학항암이라고 하시는 건데요.
1: 네.
0: 실제로는 화학항암 우리가 모두가 다 쓰고 있는, 모두가 다 하고 있는
1: 아,
0: 기본적인 항암 치료,
1: 예.
0: 화학항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렇게 오늘도 뭐 보험 관련, 돈 관련, 오늘 주식까지 갔었어요. 정보 가득 나눠드렸는데,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시고.
2: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긴 치료 시에 그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치료비도 매우 중요하다.
1: 매우 중요하다. 예.
0: 저는 보험료는 마음의 안정값이다. 네, 그래서 내가 낼수 있는 여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부적과 같은 그런
1: 네.
0: 괜찮다라는 수준으로 준비를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건 납입할 여력이 돼야 된다는
1: 그렇다.
0: 거.
1: 그렇다. 능력
0: 네.
1: 보시고 마음의 안정값도 챙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거기 되게 진짜 고민하셨나 봐요.
0: 아, 진짜 고민 많이 했죠.
1: 진짜 고민
0: 네.
1: 많이 하셨다.
0: 근데 돈은 있지만 근데 굳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1: 예,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신 조민정 최정현 팀장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니 레이나의 한여름 밤의 꿀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

나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포천 화도고속도로 화도방면 운수터널 안 사고로 인해서 전면 차단이 됐었는데요. 10분 전부터 2차로로는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팔곡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있고요. 목포방면 송악 진출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방면 국민대 램프에서 홍지문터널 구간의 3차로에서 안전점검작업이 있어서 뒤로 종암분기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또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방면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마포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개그입니다. 요즘 어떻게 살아? 오늘 뭐해? 질문에 이런 대답 많이 하죠. 그냥. 그냥이라는 말, 재미도 없고 긴장감도 없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다는 말인데, 한 주일을 다시 시작하며 생각해보니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이라는 말, 별 변화 없이 그 모양 그대로라는 말이죠. 막 뭐 좋은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딱히 나쁜 일도 없는 상태. 특별히 마음 쓸 일 없이 하루하루가 평안하다는 뜻일 텐데요. 산에 오르듯이 물이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일상이 오늘따라 그냥 좋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라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출격 성환입니다. 아름다운

그냥 바람이 좋고 그냥 사람이 좋고 그냥 오늘이 좋은 거는요. 오늘도 변함없이 일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아니면 이번 주엔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모른다는 기다림 때문일 겁니다. 좋은 음악 꼬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오늘 녹음방... 아 이걸 하면 되지. 씨. 야, 그냥 읽을게. 좋은 음악 꼬가라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네가 인간이야. 호통의 달인 개그맨 최극 씨와 대화남 다시 듣게 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힘든 싱어죠. 최신영 씨가 부릅니다. 인내.

0: 때문에 미치겠다. 부부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죽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었다. 사업 문제. 세상의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 드립니다.
1: 우리국의 최후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이죠.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 나왔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0: 이거 왜 안 들고 들어왔어, 대본을?
1: 없어요. 없어, 없어. 없더라고.
0: 그 빈손으로 온 거야?
1: 네.
0: 저 돈가스가 안 줬어?
1: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고. 아니, 이거 좀, 이게 대본을 좀 여유 있게 좀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0: 종이가 없나 보다.
1: 여분을 만들어놔야 될 거야, 여분을. 왜 이렇게 모자르게 만들어놨어?
0: 그러지 마.
1: 대본을.
0: 없대 종이가 이제.
1: 야. 아 여분을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여분을.
0: 자.
1: 아 진짜.
0: 슬프다 슬퍼. 아 이거 저기 그러네 돈가스가 그렇게 얘기했대. 이 정도 이렇게 오래 했으면 8년 가까이 했으면 이 정도는 외워서 하라고.
1: 야 근데 신경이 안 해요 저. 안 해요 저. 일주일에 한 번 해서 그런지.
0: 야.
1: 안 해요 저.
0: 정말.
1: 네. 아무튼 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또 회사 사정도 있고 하니까.
0: 그래요. 자.
1: 여기는 진짜 저기 종이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0: 아니 정말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
1: 그러니까
0: 없어 종이가.
1: 아 언제쯤 여기
0: 종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예. 근데 조금 전에 뭐 휴대폰 뭐 이모 보고 해 누구야?
1: 예, 예 그 제 조카.
0: 조카가 전화를 한 거야?
1: 처조카라고 해야 되나?
0: 예.
1: 첫 와이프의 조카.
0: 그렇지.
1: 그러니까 저희 캐나다에 사는데 예, 결혼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왔어요. 한국에 물러왔는데 저희 집에 좀 있었거든요.
0: 아, 그 이모부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구나.
1: 네. 오늘 가는 날인데
0: 아~
1: 아침에 제가 인사를 못 하고 나와가지고
0: 인천공항에서 이제 작별 인사하는 거. 지금 파야 그러면.
1: 아니 너 또 어떻게?
0: 아 괜찮아. 네? 이따가 노래 나갈 때 한번 하든지.
1: 네? 네, 이따 노래 나.
0: 미시 비행기에 타고 갔네.
1: 모레스 맞다. 5시 반인가?
0: 아 그러면 이쪽 노래 나갈 때 통화하세요. 자. 자 이제 슬슬 이제 시작할 건데.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0: 예. 종이는 한 장 바꾸면 이거는 이거
1: 예,
0: 봐.
1: 여러분들 이거. 좀 요즘 너무 짜증 나시죠? 화도 많이 나시고.
0: 청취자 동료 예. 멘트.
1: 장사하는 데서 짜증 난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예. 이런 정말 화나는 사연 있지 않습니까? 뭐 아우 정말 뭐 갑질 뭐 이런 거 고발해 주셔도 좋고 돈 떼인 분들 예, 상담도. 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고민 짜증 불화통 네. 샵 0951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래요. 제가 왜 이제 네가 인간이야 이것만 하지 말고
1: 네.
0: 최근에 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보자. 그래서 저 일론 머스크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이런 것도 있고 내가 형이 하나 또 발견.
1: 또 뭐 하셨는데요. 어. 예.
0: 저기 돈가스 PD하고 얘기하다가
1: 네네.
0: 제가 이 실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1: 예.
0: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1: 아,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마.
0: 어때 이거?
1: 아, 어디 가스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0: 돈가스.
1: 아?
0: 돈가스.
1: 돈가스?
0: 그, 아니 LPG 가스다 생각하고.
1: 가스, 그러니까 방구 얘기하는 거.
0: 가스 새는 예.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거 어때?
1: 아 좋은데요?
0: 그죠?
1: 예.
0: 이걸 또 오늘 많이 써먹자.
1: 가스 새는 소리 하지
0: 가스 새는 소리 하지 말라고.
1: 예. 근데 계속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게 좀 애매해져요, 지금 코너가.
0: 아, 네. 내가
1: 공부해야 그러니까, 되잖아.
0: 이거. 아, 그러니까 형이 그럴 때 제때제때 네. 연료를 대줄게.
1: 알았어.
0: 그냥 따라만 하면 돼. 자, 문자를 오늘 많이를 안 보내주고 계신데, 자, 한 분이 보내주셨네. 242번님. 꾸기영아, 아, 글쎄, 오늘 아침 자전거로 출근하는데요. 또 하천변에 쓰레기를 버렸어요. 꾸기영! 혼내줘요. 아우 미치겠어.
1: 아, 왜 이렇게 버려 쓰레기를 왜 이렇게 자꾸.
0: 사진 보냈잖아. 아, 이거 뭘 버린 거야?
1: 아니 이거 뭐 매주 이렇게 이런 사연이 계속.

0: 뭐가 이거 진짜?
1: 하천배 숲에다가 헝겊 조각 같은 건지 손뭉치 같은 건지 막 버려놨어.
0: 아니 뭐 어떠? 아니 네? 중장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잖아 그냥. 왜 이거 여기다 버려? 여기다가 더럽게 진짜 냄새나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좀 크, 기분 좋게 나왔는데 쓰레기 있으면 이거 기분이 멋 같잖아요.
1: 좋아 좋아. 네가 인간이야.
0: 네가 인간이야? 어쩌고 이랬다가 가지고 와. 씻어 빨리.
1: 주워.
0: 주워.
1: 그렇지.
0: 아 정말.
1: 저거
0: 아,
1: 한번.
0: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 진짜로. 아 이 쓰레기 그거 버리는데 있잖아요. 있잖아. 거기에. 어? 종량제 봉투가 얼마나 한다 그거. 왜 없어? 종량제 봉투가 안 팔어? 팔잖아요.
1: 여왕벌 봉침 맞고 싶냐고.
0: 그래.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1: 아 좋았어. 자 이번에는 3983님. 1920 구기영 안녕.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혈압까지 올리는 일이 있어서 대신 화 좀 내달라고 문자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같이 보내셨네. 공장 안에 무슨 사진 같은데.
0: 뭐야 이게?
1: 그러니까 자 사진은요 파주 금천 공영 주차장인데요. 저희가 공장이 아니고 공영 주차장이래. 그런데 저렇게 캠핑 트레일러를 주차해 놨어요. 아, 저게 저 차꽁문에 달고 다니는 차 트레일러네. 물건 싣고 다니는.
0: 네.
1: 번호판이 없으니 주차비도 안 내고 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쓰고 있습니다. 모두의 주차장을 개인 차고처럼 쓰고 있는 저 파렴치한한테 구기영 아주 시원하게 화 좀 내주세요.
0: 네.
1: 당신, 여기서 모범 답안을 보냈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아 보고 싶어? 이렇게. 잠깐만. 선물로 목이 벗어 주시면 잘 요리해서 장모님 드리고 싶습니다. TBS 정상화 응원합니다.
0: 아이고.
1: 자, 일단 저걸로 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하고 싶어.
0: 뭐야. 그 공영주차장에다가 트레일러를 이렇게 계속 그렇지. 대놓는다는 얘기하네. 돈도 안 내고.
1: 그렇지. 번호판도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0: 네가 인간이야?
1: 아, 좋아.
0: 네가 인간이야? 어? 당신 염라대왕하고 면담하고 싶어?
1: 좋아, 좋아.
0: 일대 면담하고 싶어?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어? 생각이 안 난다.
1: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싶어.
0: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있어 정말. 어?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또 뭐 있지?
1: 됐어. 이 조금 이따 다들 알려.
0: 척추를 확 꺾어버리.
1: 저 있잖아. 이게 무슨 새 소리야?
0: 이게 무슨 새 소리야?
1: 그렇지.
0: 한 분은 다 풀면 안 돼요. 하나씩 해야지.
1: 아니 계속 해야지. 예. 그래야지 알겠어. 청취자들이 각인이 되지. 자 이번에
0: 문자 보내요.
1: 문자 좀 보내주세요.
0: 뭐 하나도 안 와 이거 진짜.
1: 아니 문자를 안 보내주시니까
0: 나 무시하는 거야?
1: 무시한다 너. 너 무시하는 거야 지금.
0: 아 나 무시 나도 나름대로 여기 지금 40분 걸려서 왔어. 와서 한번 좀 문자 좀 보내주고 화나는 일 왜 없어. 요즘 겁나 많잖아요. 아 대신 화를 좀 내드린다
1: 2583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이제 문자를 보내셨네. 안녕하세요. 두 분 코너만큼 질리지 않는 프로는 70평생 처음이에요. 어우, 저희보다 선배님이시네. 같은 재방송을 매일 들어도 질리지도 않고 재밌고요. 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국어시험을 봤는데 5일은 닷새, 6일은 엿새,
0: 네.
1: 7일은 뭘까요? 그랬더니 답은 1회 아닙니까? 1회?
0: 그렇죠. 네.
1: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내 아들은 뭐라고 썼냐? 네. 어렵겠지요. 1학년 아이는 먼새모 자 돌림이라고 생각을 해서
0: 네.
1: 답을 참새라고 썼어요.
0: 아,
1: 그러니까 닷새, 엿새,
0: 참새.
1: 나이 맞춰서.
0: 칠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참새라고 했네. 똑똑하네, 이거.
1: 아, 선생님들 네. 배꼽 빠지게 웃으셨고요.
0: 네.
1: 그렇게 웃었던 때가 엊그저 같았는데.
0: 네.
1: 온 40년이 흘러버렸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0: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들이 애들이 참 이제 창의적이었군요. 그때 형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뭐 아빠인가 뭐 고성방가.
1: 고성방가.
0: 고성방가 네 글자 뭐냐 아빠인가.
1: 그렇지. 우리 아빠인가.
0: 네. 네.
1: 그래서 신청곡이 있습니다. 참새야로 송창식 씨 노래를 듣고 싶다.
0: 야, 이 노래 진짜 오래간만이다. 와.
1: 2583님.
0: 야, 네. 바블로 피디님 진짜 이 선곡의 제왕이야.
1: 여보세요.
0: 네?
1: 송곡은 이제 청취자가 하셨다고 2583님이.
0: 아, 그러네. 죄송합니다. 네. 네.
1: 자, 2583님 형님께 띄워드립니다. 송창식 참새의 하루.
0: 이 노래 들으면 계속 놀고 싶어 그냥.

0: 네, 40년 전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랬나? 5학년 때였다 그랬나? 그 참새를 네. 써가지고 난센스 기주를 했다고. 워낙 1회가 7일. 네. 1회라고 해야 되는데.
1: 다 쓰였어요? 네. 참새.
0: 참새를. 네. 아, 그래서 저도 노래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 네? 어떤 할아버지가. 네. 너 이거 아마 알 거야.
1: 뭔데요?
0: 할아버지한테 그 손자가 와서 네. 할아버지 오늘 숙제가 5대양 6대주가 뭔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내가 5대양은 모르겠는데 6대주는 안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쓰라고 그랬대.
1: 뭐라고?
0: 소주, 맥주, 콜양주.
1: 양주.
0: 그러다가 마지막 여섯 번째를 뭐라고 썼냐면 막걸리라고 썼다는 거야.
1: 아, 막걸리. 막걸리는 리잖아요.
0: 아이가 이제 다음날 네. 애가 가가지고 학교 가서 네.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또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그 막걸리는 아니래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아차 막걸리가 아니고 탁주다. 그랬던 얘기가 있어요.
1: 아 참 진짜. 네. 네? 아 그걸 또 선생님한테 아니 그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또 가서 그거 그대로 얘기한 얘도 참 대단한데.
0: 내가 난센스 퀴즈 하나 더 내줄까?
1: 아, 예, 예. 재밌네.
0: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피가 있는데 뭔지 알아?
1: 즐겨 마시는 피요? 어. 피?
0: 어, 피.
1: 즐겨 마시는 피가 뭐지? 어,
0: 커피.
1: 아, 커피. 아,
0: 네가 한번 내봐요.
1: 오, 이건 예?
0: 네가 내봐.
1: 저요? 네. 아, 전 그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0: 아, 개그맨보다 제가 퀴즈를 더 잘 냈습니다.
1: 가끔씩 이런 개그 들어도 진짜 뭐 되게 좀 향수를 느끼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이고, 예. 자, 이제 7242번님께서 긴 문자를 보내주셨네. 자, 화낼 준비됐죠? 일구행님, 채국 씨, 양주시에서 개인 택시 운행하며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술 취한 손님을 모셨는데 가는 도중에 네. 빡 하고 방귀를 거리낌 없이 꾸고 웃더라고요.
1: 아, 방귀 소리가 빡 하고.
0: 아, 얼마나 이게 폭발력이 있으면 빡 소리가 나느냐. 빡! 완전 가스 내는 소리네, 이거. 어? 그래서 창문을 내리면서 방귀를 실내에서 꾸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 손님이, 아이고, 생리현상인가 어떡해요? 그러면서 왜 추운데 왜 창문을 내렸냐고 대래 짜증을 내더라니까요. 꾹 참고 목적지에 다 왔을 쯤에 다시 뽕 소리도 아니고 이번에도 빡 하고 또 뽕 뜨라니. 야, 뭔 소리야 또 이건. 밖에서 빠블로가 또 허유광까지 넣네. 그리고는 혼자 희죽희죽 웃더라니까요.
1: 왜 웃어?
0: 공공장소에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아, 그렇죠.
0: 최우 씨. 방귀 끼고 사과 없는 이 방귀 손님 혼 좀 그러니까. 내주세요.
1: 생리현상인 건 이해를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0: 그걸 두 번씩이나 꿔.
1: 왜 웃어?
0: 두 번?
1: 방귀 끼고 왜 웃어? 사람 진짜 냄새나 짜증나 죽겠는데? 어? 그리고 방귀 소리가 빡이 뭐야 빡이? 빤스 찢어지겠네. 어? 아니 근데 이렇게 끼면 진짜 아이고, 찢어진다니까.
0: 그러니까.
1: 찢어진 적 있어요.
0: 아니 그거. 괜찮았어. 빤스 찢어지겠네.
1: 이기적이야 인간아. 어? 아니 좀 조용히 그 조용히 아니 정방구가 나올 것 같으면 창문을 딱 내리고 그렇게
0: 그치.
1: 어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마음 있어야지. 맞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그 밀폐된 공간 아니 기사님 눈 매워.
0: 봉침 맞고 싶어 그래.
1: 아, 나 정말 가스 새는 소리 하고 있어.
0: 여왕벌
1: 봉침 맞고 싶어. 맞아 보. 네? 봉침 한번 맞아 볼 테야. 뭐라고?
0: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1: 여왕벌 봉침 맞고 싶어.
0: 자.
1: 또 뭐 있더라? 아, 그거 있었는데. 아,
0: 뭐 또 가르쳐줘?
1: 밥 숟가락 놓고 싶어.
0: 아, 그거는 좀 약간 좀 그렇고.
1: 너무 센가?
0: 너무.
1: 아니 젓가락으로 드시라고요.
0: 아, 예. 저거 해 그러면.
1: 뭐.
0: 저 스타쉽 태워서 화성 보낸다.
1: 아, 그거는 진짜.
0: 아, 여기까지만 하고.
1: 그거 말고 이제 딴 걸로 좀 바꾸면 안 될까요?
0: 아, 니 너도 좀 해. 형이 맨날 네, 가르쳐 주잖아.
1: 너무 그, 저 일론 머스크 띄워주는 것 같아가지고.
0: 이번에는 8750번님의 사연입니다. 내 나이 67살입니다. 큰아들은 43이고 작은아들은 40살이고요. 근데 장가 갈 생각을 안 합니다. 신랑감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장가 가서 애기 낳으면 엄마 힘 있어야 봐준다. 가끔 이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속상하고 화나요. 우리 아들 장가 좀 가라고 좀 독촉 좀 해주세요. 아유. 어머니신가 봐. 에? 네,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어. 저,
2: 장가가라고 화를 낸다고 뭐 이렇게 가지는 것도 아니고.
0: 독촉을 좀 해달래. 예? 최국 씨가. 이분 전화, 어머니를 전화 연결했어요.
2: 아, 진짜요? 네. 오래간만이네.
0: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예.
0: 어디 계세요, 지금 동네는?
3: 아, 지금 김포 고촌입니다.
0: 아, 네. 가까운 데 계시네. 최국 씨 인사.
2: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고촌이세요? 저 가까이 있어요. 저 안녕하세요. 검단 살아요, 검단, 저는.
3: 최국 씨 맨날 혼나는 거 맨날 잘 듣고 있어요.
2: 아유, 예, 어머니. 애기를 좀, 애를 좀, 그래도 좀 늦게 낳으셨네요. 그 당시에 비해서.
3: 아, 예. 그죠?
2: 30대에 나서.
3: 장가 안 가고 너무너무 속상해요. 다른 집들은 다 갔는데.
2: 그러니까 왜 장가를 안 가? 아, 큰일 났네. 애들이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잘하잖아요. 손색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3: 네, 맞아요. 너무너무 착하고 동네 어르신들이 어쩜 저렇게 애들이 착하냐고 그래.
2: 아,
0: 그 자녀는 이렇게 아들 둘이세요?
3: 네.
0: 따님은 없고?
3: 딸 없어요.
0: 저기 남편분은요?
3: 남편분은 작년에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0: 그러면은 지금 아들 그러니까 둘하고
2: 빨리 해야 될 텐데,
0: 아들 둘하고 세 분이 같이 잘 살고 계신 거고.
3: 네.
2: 그러니까 어머니 보시기에 그 아드님이 결혼을 그러니까 비혼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고는 싶은데 여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3: 친구분들이 네. 가끔 소개팅을 하고 그러는데.
2: 네.
3: 이렇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2: 아, 눈이 좀 높은가? 아드님들이?
3: 아니, 그러진 않아요. 요즘에 이제 일이 좀 바빠서.
2: 네.
3: 또 이렇게 시간이 좀 안 나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2: 아, 그 아들은 뭐라 그래요? 자꾸 장가 좀 가라고 그러면 아들은 또 뭐라 그래?
3: 아, 엄마, 나 또 2년 되면 가지요. 뭐, 이제 이러긴 하는데. 요새는 뭐 다들 늦게 가고 하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주변 지네 친구들은 그냥 거의 다 갖고 그냥
0: 그러겠네.
3: 한 5명만 얘하고 포함해서 두세 명만 안 가고 7명이
0: 그 또 더군다나 저 손주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딴 친구들은.
3: 그럼요.
0: 그럴 때 제일 부러우시겠어요.
3: 엄청 부러워요.
0: 아, 진짜 부러워. 너 최고의 웃을 일이 아니야, 이 사람은.
3: 그러니까. 맞아요.
0: 이 연세쯤 되면 당연히 저런 생각이 드시지.
2: 예. 왜냐면 저도.
3: 아, 이제 웃고 그러세요.
2: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왜냐면 제가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왜냐면 저희 개그맨들은 결혼식 사회 많이 보잖아요.
0: 네.
3: 근데 네.
2: 저도 결혼 좀 늦게 한 편이라.
3: 아.
2: 결혼식 사회 볼 때 결혼하는 그 신랑이 너무 부러운 거야, 언젠가부터.
0: 네.
2: 그런 마음이 또.
0: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기 어머니 말이에요.
3: 네.
0: 저 아들, 큰 아들이 이제 장가 가거나, 둘째 아들이 네. 장가 갈 때, 결혼식 가면 최국 씨가 또, 검단 산대니까 와서 사회 좀 봐드리고 그래.
2: 근데 어머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이건 또 한 번에 싹 오더라고요. 보니까 또 인연은 한 번에 오더라고.
3: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해야죠, 그러면. 네.
0: 저기 어머님 말이에요. 그러면은 상황극 한번 하자고요. 예, 최국 씨가 그 장가 지금 못 가고 안 가고 있는 큰아들이야.
3: 네.
0: 자.
2: 근데 어머니 진짜 아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저 좋게 얘기하세요? 아니면은 좀 빨리 가라고 막 다그치는 스타일이세요?
0: 아들한테 예 집에서 하던 대로 화 좀 내주세요. 예 시작.
3: 제가?
0: 예. 네. 야 아들이야. 최국이가 아들이야.
2: 제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0: 집에서 밥 먹다가 예 화내는 거야. 시작.
3: 야 니네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뭐가 잘못된 거야? 니네들 앞으로 조그만 아파트도 하나씩 다 해놓고 그랬는데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0: 아파트를 해놨어.
3: 너무 이상하다. 성격도 내가 봐도 너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착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누가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진국을 몰라보고 그러냐 도대체.
2: 아 엄마도 알다시피 내가 아무나랑 이렇게 결혼할 수 없잖아, 내가. 그리고 이거 결혼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어? 아우.
3: 요즘에 결혼을 잘해야 된대요, 애들이.
2: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해서 행복했어?
3: 결혼을 함부로 할 게 아니라고 그래요.
2: 그러니까, 엄마는 결혼해서 행복하냐고 했냐고.
3: 저요? 아유, 그냥 행복하기도 하고, 뭐 결혼 생활, 결혼하면 결혼해갖고 다 뭐 행복할 수 있나요?
2: 엄마, 왜 아들한테 존댓말을 해, 왜?
3: 예?
2: 아들한테 왜 존댓말을 해? 나 아들이잖아, 지금.
0: 빨리 결혼해, 그래. 예.
3: 암튼, 예. 니네들 빨리 결혼해라. 자꾸 세월 흘러봤자 니네도 손해고, 어차피 결혼할 거면 얼른 서두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말든가.
2: 나 만약에 장가 안 가면, 아파트 다시 가져갈 거야?
3: 장가 안 가면 내가 다 해수해야죠, 뭐.
0: 상황극이 안 돼. 자꾸 아들 그래도 상담으로 네.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2: 어머님이 참 능력이 좋으시네요. 아들한테 딱 첫 번째 식도 그렇게 해주시고.
0: 저기 어머니, 그 네네. 아파트 해줬다는 거 해놓고 있다는 거 아들들도 알아요, 다?
3: 알아요.
0: 야, 야. 근데 요새 그 근데 결혼 안 한단 말이야? 아이고.
2: 네. 아, 근데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MZ들이 보면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게 많잖아요.
3: 예, 맞아요.
0: 네. 비혼이라고 그러지?
2: 큰일 났어요, 진짜. 이거, 애기, 저출산 때문에 지금 애기들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0: 네, 고촌이시면은 지금 그 고촌역 그 주변 거기에세요?
3: 예, 그러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애들한테 장가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하니까 이왕이면 가라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죠.
0: 그렇군요. 네.
2: 혹시 그 결혼하면은 어머님은 어떻게 저 아들이랑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면 분가실 거예요?
3: 아유, 아니에요. 절대 같이 안 살아요.
2: 아, 진짜?
3: 며느리 들어오면은 네. 편안하게 둘이 행복하게 살아가.
2: 그럼 미래의 며느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미래의 며느리한테.
3: 며느님 어디에 있는 거야? 중국을 몰라보고 며느님 우리 아들 만나면 어? 너무너무 편하고 재밌을 거야. 그리고 이 저기 아들이 얘가 되게 지혜롭고 유머스러워. 웃기는 말도 잘해. 성격이 너무 좋아.
2: 아시겠구나.
3: 시집 오면은 엄청 시집 잘한다 생각할 거야. 후회 없이.
0: 알겠습니다.
3: 며느님 어디 숨지 말고 빨리 나타나.
0: 꼭, 저기 꼭 어머니 저 듣고 계시던 저 청취자가

0: 예. 네. 제안 오면은 저 문자로 연락 드릴게요, 저희가.
1: 그래요. 이렇게 방송국 통해서 중매 좀 하세요.
0: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1: 예, 예.
2: 아, 웬만하면 저기 아드님 사진이라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1: 예, 보낼게요.
0: 그, 구천 사신진 뭐 토박이세요, 그쪽에?
1: 아, 원래 저기 서울에서 94년부터 서울에서 살았는데. 예. 고천으로 온 지가 10년 됐어요. 네. 예, 예, 예.
0: 그러시구나.
2: 고천 살기 네. 좋아요. 그죠?
1: 너무 좋아요. 공기도 좋고.
0: 좋습니다. 예. 네. 저기요, 어머니. 오란다 네. 강정 세트 보내드릴게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하주시 한과 쌀가미의 오란다 강정 세트 고천의 어머니한테 보내드릴게요. 조만간 네.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1: 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0: 예.
2: 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네. 네.
1: 파이팅!
0: 파이팅입니다.
2: 빨리 장가 가, 얘들아!
0: 자, 아들 둘인데 아직 장가를 못 보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신 어머니한테 아주 특별한 노래를 파블로 PD가 띄워드리겠다네.
2: 네.
0: 이 가수는 누구냐면은 현직 가수의 매니저야.
2: 아, 현직 가수의 네, 매니저?
0: 현직 가수의 매니저인데.
2: 이분도 가수였었나 봐요. 가수신가요?
0: 가수도 옛날에 겸업을 하고 네, 있대. 네, 네. 근데 이 매니저 이분도 아직 장가를 못 갔대.
2: 아, 지금 나이 어떻게 됩니까?
0: 59이래.
2: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0: 그, 이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분 이름이 뭔지 알아요?
2: 뭔데?
0: 강웅비.
2: 아, 강웅비. 네,
0: 강웅비.
2: 지금 그분이 시잖아요.
0: 한가빈 가수의 네, 매니저.
2: 한가빈 씨 매니저였는데. 네, 사장님.
0: 네. 네, 요즘 일이 없대. 네, 그래서 아. 이 노래로 지금 어떻게 만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강웅비가 부릅니다. 노래 제목은 장가 가자. 듣겠습니다.

0: 아, 노래가 정신 하나도 없네.
1: 아, 노래 좋은데요?
0: 좋았어?
1: 예, 되게 발랄하고.
0: 강웅비의 장가 가자.
1: 이런 노래 많이 나와야 돼요.
0: 나 좀 장가 보내야 되는데.
1: 예, 저출산에 도움되는 이런 노래. 아유, 아, 얼마나 좋습니까?
0: 고맙습니다. 자, 0622님이, 어, 이런 노래도 있었네요. 노래 참 재밌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4218번님의 사연이에요. 배송기사인데요. 물건 내리고 있는데 제 뒤에서 야,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 알지? 그 얘기 듣고 화는 났지만 참았어요. 태국 씨, 대신 화 좀 내줬어요.
1: 아, 기사님, 그거 왜 참으셨어요? 이런 건 참지 말아야지. 미쳤나 봐, 이 형. 누구야? 누가 그런 거예요? 어? 이 양반이 미쳤나 진짜, 어? 야!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너희는 기사님 덕분에 네가 이렇게 주문하면 그거 받아서 쓰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가 인간이야?
0: 무슨 새소리야 그래?
1: 이런 새소리라고 있어? 아주 그냥 저 강풍지에서 향냄새 맡고 싶어?
0: 돈가스 피디 가스세를 그려야지 말고.
1: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고 진짜로. 아니,
0: 똑같은 거 하지 말고. 돈가스 피디
1: 가스.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껴들어 내가 진짜 화낸데. 너 주정토야 그러면 진짜.
0: 아니 알았어.
1: 내가 하겠다고 내가. 아. 야. 네가 문제잖아 진짜. 네가 나보다 돈 많이 벌어? 어? 야, 배송해가지고 몇 천만 원 벌 수 있어? 아이고. 네가 뭔데? 이게 아주 그냥 네 애 커가지고 도대체 뭐 되나 보자, 네가. 어? 어디서 직업을 갖고 뭐?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이거 확 그냥
0: 야, 최국이가 지금 진짜
1: 죽고 싶어! 아, 나 이런 건 진짜 참지를 못해요, 야, 이건.
0: 진짜로 화를. 네,
1: 사람 개무시하는 거, 이런 거. 개돼지 취급하는 거, 이씨.
0: 아, 이걸.
1: 확, 진짜.
0: 뭐, 하나 안.
1: 아니, 이런 얘기 진짜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
0: 아, 그럼.
1: 어,
0: 안 되지.
1: 어디서 사람을 무시해. 어?
0: 예, 안 됩니다.
1: 배송기사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0: 자, 이제 다음으로 갈까요?
1: 어, 목 아파. 아. 이제 그만하실래요? 아, 나 지금 한 방에 너무 쏟아내가지고, 지금.
0: 저기 노래 한 곡 준비해야 되겠어. 최욱 씨 혈압 올라와 있어 지금. 자,
1: 아니 해.
0: 아, 4760번님 또 문자 왔어. 거기까지만 한번 소개. 경기 화성인데요. 1톤 차로 납품 가는 중인데 앞에 말이요 덤프트럭이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왔어요. 혼 좀 내주세요.
1: 어딜 들어와?
0: 얘기하고 들어와 그래. 얘기하고
1: 들어와.
0: 얘기하고 들어와.
1: 깜빡이 켜. 깜빡이 켜고. 10초 이따 들어와!
0: 맞아.
1: 그래, 다 써있잖아, 이거. 어?
0: 자, 노래 한번 듣고 와야지. 조금 전에 최욱 씨가 화를 운해가지고 지금 탈진 상태가 됐어요. 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에너지 충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희의 신나는 노래 듣겠습니다.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풍!

0: 네. 서풍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최국 씨가 그냥 열을, 네. 에너지를 팍 쏟는 바람에 탈진 상태까지 가서 급하게 권미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조금 됐죠?
1: 뭐가요?
0: 컨디션 돌아왔어요, 이제?
1: 네. 아, 나 지금 여기 목.
0: 아직. 목, 아, 너무 목, 세게 하지 마.
1: 목구멍이 뭐 하나 터진 것 같은데.
0: 그래? 야,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떡하냐. 어?
1: 아, 좀 하세요. 어? 좀.
0: 내가 대신 하느라고? 네가 인간이야? 자, 5962번님. 연말에 최국 씨 대상은 따놓은 당상이네요. 이 코너 진짜 매력 있습니다. 네.
1: 그냥 그렇게 너무 말씀을 막 하시지 마시고요. 연말에 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출연료도 없는데 뭔 대상은 무슨.
0: 아유, 말.
1: 연구대상 정도는.
0: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는 거 이럴 때는.
1: 감사합니다. 네. 5962님.
0: 네, 좋습니다. 네.
1: 계속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0: 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자, 1034번님이에요. 일구씨, 최국씨 안녕. 여기는 은평구예요. 초등학교 부근인데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 두 명이 건너오다가 네. 인도에 올라갔다가 네. 우회전하려고 하면 횡단보도로 내려고. 네. 아, 그러니까 우회전하려면은 초등학생 두 명이 인도에 올라갔다가 네. 또 멈칫해서 또 우회전하면 또 내려왔다가 이제 네. 계속 반복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약을 올리길래 아 약을 올렸다. 네.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혼 좀 내주려고 그러니까 저한테 약을 올리며 도망가고 있어요. 최국 씨, 네. 이 어린 학생들 혼 좀 내주세요.
1: 아, 참 정말 참 별애들이 다 있어 아주. 그래.
0: 아, 야, 이게 횡단보도 딱 내리면은 다 서야 되잖아. 그러면 이 꼬맹이들이 그걸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던 모양이지.
1: 아,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면 안 되지.
1: 커서 뭐 되려고 그러니 진짜.
0: 아픈데.
1: 어? 네. 너 큰일 나 그거. 안 위험한 안 거야 돼. 그거. 네. 뭐.
0: 그거 보면은 뉴스 보면 그런 거 있어. 정말 초등학생들이 네. 초등학생들이 그 지나가는 차에 대해가지고 뭐 어떻게 막 그냥 이 부딪히려고 막 그러는 게 놀이 같은 게 있더라잖아.
1: 아유,
0: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얘들아.
1: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0: 큰일 나 그런 거.
1: 얼마 전에 무슨 아버지와 아들이 네. 새총으로 뭐 옆집 유리창에다 막 이렇게 쇠구슬 이렇게
0: 쇠구슬 내가 쇠구슬 그거는 CCTV 네. 뉴스 나온 거 봤는데
1: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0: 그 아들도 가담이 됐어?
1: 같이 했다는 회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0: 그런 거 안 돼, 그러고 네가 인간이야 그러면
1: 그러면 안 돼.
0: 안 돼.
1: 그래서는 안 돼.
0: 그렇지. 아 그거 좋아. 야 그거 좋아.
1: 아 그 영화 저기
0: 다음 주에
1: 영화 됐어요.
0: 그런 거
1: 그래서는 안 돼.
0: 바블로 저거나 어?
1: 차도에 올라갔다 그래. 인도 올라갔다 그래서는 안 돼.
0: 그렇지 그런 거 적어놔. 아, 나만 적으면 어떻게 하냐.
1: 네 맞았나. 에. 에, 여기 한 대 맞았습니다 형님. 들어가자.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바람이라고.
0: 그러면 안 대로 적어놔. 어? 자, 뭐 바람?
1: 네, 꼭 보세요 형님. 이건 진짜 바람. 재밌어.
0: 영화 바람.
1: 이거 딱 형님 때 학교 다닐 때 그 느낌도 있고. 재밌어요. 정우 나오는 거 정우.
0: 아 그거? 네. 어, 학생복 입고 나오는.
1: 네.
0: 어, 맞아 맞아. 알겠어. 자, 이번에는 3955번님,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인데요. 주인집 할머니가 생활 쓰레기를 모았다가 경비 아저씨 없을 때 경비실 옆 통에다가 얼른 몰래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한 번은 몰래 버리고 왔는데 두 번째 버리라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최국 씨 화 좀 내주세요. 할머니네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건물세도 몇백씩 받고 있다고 자랑하는 아유, 할머니거든요. 그걸 왜, 아유. 그러니까 저번에 생활 쓰레기를 봐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 넣어가지고 제대로 버려야 그러니까. 되는데.
1: 그런 거.
0: 그거 아끼려고.
1: 그런 거 아끼고.
0: 할머니, 뭐 그래, 할머니.
1: 그런 거 지키길 거 안 지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돈 벌고 건물 짓고 그러시면 뭐예요, 할머니?
0: 그렇지. 너무 어? 세게는 하지 말고
1: 지킬 건 지키시고 하셔야지.
0: 그렇지. 너무 세, 슬슬.
1: 그래서 한 번은 또 갔다 오셨대. 난 그게 더 웃겨. 몰래 버리고 오래니까 또 한 번은 갔다 오신 거야.
0: 아, 이제 처음이니까.
1: 되게 착하셨다고. 네. 삼구호님. 아, 할머니! 그래서는 안 돼요?
0: 종량제 봉투 얼마나 합니까?
1: 얼마나 한다고, 네. 그거? 건물세도 몇백씩 받고.
0: 몇백씩 받고.
1: 돈도 많으시면서.
0: 종량제 봉투 한 천장은 사겠네?
1: 왜 있으신 할머니가 더 그러시는 거야, 왜?
0: 그렇지.
1: 누구 염장 지르시는 거예요?
0: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
1: 그러면 안 돼!
0: 아, 반말이잖아. 그러면 안 되시지.
1: 요, 그러면 안 돼요!
0: 그렇지. 그러면 안 되시지.
1: 그러면 안 되시지?
0: 그렇지.
1: 그러시면 안 되지?
0: 네, 좋습니다. 아, 바로 응용하네, 그냥. 네. 이번에는 7907님. 저는 구미 사는 사람인데요. 마트 알바 포함해서 투잡하는데 화장실에 쓰레기를 잘못 처리했다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행동이 아닌데 억울해도 짤까봐 대꾸도 못하겠고 아. 이거 갑질이에요 뭐예요? 갑질이죠. 대신 좀 최욱 씨 뭐라고 좀 해주세요.
2: 개갑질이죠 이거. 아, 아 진짜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진짜 7007님. 아 나 진짜 이거 확실히 알아보고 뭐 뭐라고 같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0: 이게 무슨
2: 억울하잖아.
0: 뭔 새소리야?
2: 이게 뭔 새소리야 이게? 뭐 여왕봉 공공침을 그냥 찔러버릴까 보다.
0: 내가 한 거 아니야?
2: 내가 한 거 아니래잖아.
0: 지금 저 최규 씨가 목이 아픈데
2: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타쉽
0: 태워서 화성 보내버린다.
2: 화성으로 보내버린다.
0: 최규 씨가 오른손으로 목을 부여잡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
1: 아 코너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아 너무 무겁다.
0: 자 1987님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그만해요 이제.
0: 아 저 제가 써놓은 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1: 아 들어주겠네.
0: 개인 택시합니다. 매일 고정하고 듣고 있고요. 언제나 사연 보낼까 하던 중에 세차하고 틈을 내서 적어봅니다. 요즘 화물차와 오토바이 중에서 번호판이 너무 더러워서 번호가 안 보일 정도예요. 뭔 이유인지 살짝 알 거는 같은데 최욱 씨 번호판 안 닦고 다니는 차주들 혼 좀 내주세요.
2: 닦아! 네. 닦아!
0: 아이 좋아. 닦아.
2: 닦아! 아 단속한 걸 놀라고 아주 그냥 별 꼼수를 다 알아 내가.
0: 알아.
2: 닦아!
0: 네, 좋습니다. 오늘
2: 때타워 줘, 때타워.
0: 까지 하고요. 네, 자 최욱 씨 빨리 가서 병원 한번 가서 엑스레이 찍어봐야 될 것 같아. 왜저 치료비 좀 달라고 그래.
1: 아, 자, 네? 아 이거 끝날 때도 이렇게 현타가 와요.
0: 어, 치료비 좀 달라고.
1: 내가 지금 뭐 하자고 지금 이렇게.
0: 어? 아 기다려봐. 뭐 좋은 소식 있겠지 왜 그래?
1: 아, 빨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장님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결정 난 거야
0: 야,
1: 어떻게 된 거야?
0: 30초 아, 더 하래. 30초.
1: 아,
0: 30초 더 하래.
1: 저 서울시장님, 서울시장님.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소시장님, 여기 다 잘, 좀, 예? 네? 여기, 좀, 나 정말.
0: 현타 왔대요, 현타. 최국 씨 현타 왔답니다. 됐냐, 이제?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국 씨, 수고했습니다.
1: 아, 수고하셨습니다.
0: 자, 이재룡이 부릅니다. 이재룡. 네, 굴러!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터널 도심 방면으로 요금소 앞 사고 복구 작업으로 인해서 한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터널 나와서 요금소 쪽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산 3호터널은 강남 방면 터널 나와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면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교 구간 내 추돌 사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외장부 방면으로는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 영동 청담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리고,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으로는 수서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입니다. 지금도 포천 화도고속도로 화도방면 운수터널 안 사고 처리가 2차로에서 계속되면서 터널 안 지나실 때 더욱 주의 운행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인데요. 7200번 청취자님의 신청곡이에요. 시인과 촌장 사랑일기고요. 7200번님한테요. 먹어봐 뒷고기 보내드린답니다.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 먹어봐 뒷고기 2인 식사권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노래 잘 듣고 왔고요. 3678번님 당첨되셨어요. 여름 시작된 6월 첫날이네요. 최일구님, 파블로, 돈가스 PD들 응원합니다. 6월에는 꼭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답은 1번 아빠인가고요. 선물은 수제 왕만두를 좀 받고 싶어요. 왜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냥 나 혼자 다 먹을 거예요. 3678번님한테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예지 아빠님께서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멋지고 노래도 잘하는 못하는 거 없는 멋진 가수 류지강님 안녕. 핸텀싱어 시즌1 때부터 멋진 목소리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팬이 됐습니다. 예지 아빠님이 류지강 씨의 또 팬이구나. 저 밖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잠깐 아까 화장실 갔다 오면서 인사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점심 먹고 디저트 쇼. 이쁘니 꽃뿐이 가수입니다. 류지강 씨 출연하고요. 저도 전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스튜디오 안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동접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류지강 팬들이 하늘색 하트를 많이 좀 쏴주고 계시네요. 푸른 날개, 데디 파이팅 듣고 시작합니다.

0: 고국민 살아가는 명품 스타 함께 합니다. 디너 씨 아니고요. 점심 먹고 디저트 쇼. 함께 진행할 보조 MC계 활화상. 김태발 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태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요새 뭐 기분도 안 좋은데, 오늘 애칭이 딱 마음에 좋네. 활화산.
1: 활화산, 네. 활활 타가지고.
0: 활활 좀 타야 되는데, 언제 타냐?
1: 그러니까요. 빨리빨리 타야 되는데. 아니, 뭐, 왜 남들은 다 활활 타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그럴까요? 예. 네. 주식이.
0: 자, 벌써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김태발 씨 소개해주세요.

0: 트롯계 테리우스. 누군지 기억나시죠? 예, 네, 테리우스. 마성의 동굴 보이스. 자, 이거 목소리 한 번만 조금만 내줘봐요.
1: Thank you.
0: 자, 이 목소리입니다. 오선 여인을 아직까지 애타게 기다리는 그 청년. 이제는 이쁜이 꽃분이로 갈아타고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트롯 돌 가수. 어서와요. 유지강 씨입니다.
2: 아이고, 어서와요.
1: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허리케인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 살아남는 남자. 동굴맨 유지광입니다. 땡큐. 네,
2: 그래요. 지금 저 유튜브로, 네. 이거 80분이 넘었어.
1: 어우, 예,
2: 아까 예순에서 시작했는데, 네네. 유지광 씨 나온다니까,
1: 예.
2: 그 유지광 씨 그 팬들의 네. 약속이 그 하늘색 하트입니까?
1: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저의 그.
2: 아니, 그, 하늘색 하트를 그려주고 계시거든?
1: 팬클럽 색깔은 그, 민트색입니다, 민트색.
0: 아, 민트색이네. 네.
2: 아, 저게 하늘색이 아니고 민트인가?
1: 네, 저도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 아, 뒤에 있잖아요, 그거 봐.
1: 아니, 이걸로 보면 더 편하니까.
2: 예. 그걸로 봐.
1: 이, 돌려야 되니까.
2: 그러니까, 예. 이걸로. 저게 민트색이에요? 하늘색이 아니고?
1: 하늘색인가?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2: 아, 저, 예. 팬 여러분들한테 허리케인 라디오 네. 출연한다고 홍보는 많이 했습니까?
1: 예. 이사님 하셨나요? 예, 하셨다, 예, 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2: 진짜 오랜만이다.
1: 예,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2: 그, 이제 요새 류지강 씨가 네. 안 보이길래, 네. 파블로 PD한테, 예. 아, 류지강이 요새 뭐 하는데 한 번도 왜 안 나타나냐? 그랬더니 이쁜이 꽃분이를 새로 녹음했다는 거야.
1: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이 최욱 예. 씨가 원곡이거든, 매블쇼.
1: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2: 제가
1: 예.
2: 여기서 저 빠블 PD가 최욱 씨의 이쁜이 꽃분이도 들고 그랬는데
1: 네.
2: 훨씬 나아 원곡자보다.
1: 아유 감사합니다.
2: 최욱 씨는 매블쇼 하느라고 못 듣겠지 이거.
1: 아, 예.
2: 빨리 하는 얘기인데.
1: 예.

0: 네,
1: 빨리
0: 근데
1: 지나갔습니다.
0: 그 얘기를 떠나서라도 이 동굴 보이스가 부르는 예. 게 이쁘니 꽃뿐이가 훨씬 아유, 매력이 있더라니까.
1: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2: 자, 지금 문자를 주고 계신데요. 우리 유지광 씨 오시니까 네. 문화사랑님께서 와 프린스 지광님 오셨네요.
0: 지광 그러니까 무슨 네. 스님 법명 같다.
2: 그러니까
1: 예, 예전에 예. 지광 법사님 있었잖아요.
0: 있었어요?
1: 예, 있었었대요. 예, 예전에.
0: 어느 시대에 계신 분이에요?
1: 조선 시대인가 그럴 걸요.
0: 예. 맞아요?
1: 그럴 거예요 대충.
0: 그분이 예. 뭐 쓴 책 그런 것도 있나?
1: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기독교라서 불교까지는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는데.
0: 알았어 알았어.
2: 예, 자, 아무튼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 유지광님 요 지광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광 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저 머리수도 없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광 나는.
1: 그래요?
2: 예, 지광님.
1: 그 백만 탈모자 분들께서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2: 그러니까 광 예. 나는 거. 자 홍세화님께서 3659님께서 예. 애청자 어? 애청자 투표 제안을 합니다. 네.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자, 어떤 거냐면요. 1번, 유지강의 5호선 여인. 2번, 예. 최일구의 5호선 여인. 어떤 게 낫는지 투표를 제안하셨는데.
0: 에이, 아. 비교가 안 되지. 당연히지. 유지강이가 잘하는 거지.
2: 어?
1: 아니, 당연히 제가 이제 게스트로 왔으니까 저를 네. 시키시겠죠.
0: 제가 이 노래가 그 작사, 작곡자가 누군지 알아요? 5호선 여인?
1: 작사는 우리 추 형님.
0: 그리고 작사는 예. 이건우 씨고 예. 작곡이 이제 예. 추가열 씨라고.
1: 네네네 우리 추 형.
0: 제가 이 노래 녹음을 한 4년 전인가?
2: 네. 4년 전에.
0: 네. 네. 그 저 추가열 씨 아는 그 녹음실로 오라 그래가지고 네. 거기 가서 녹음했잖아.
1: 의정부 쪽이야?
0: 노정부 아니에요.
1: 아 그
0: 지금 추가열 씨는 이제 네. 여기 이제 삼성리그 쪽에 이사 왔는데.
1: 그쵸.
0: 옛날엔 그, 저, 강남 신사동인가? 어디 그쪽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었지.
1: 서초?
0: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서울 교대 옆에.
1: 네, 맞아요.
2: 아니, 그 좋은 노래를 추가열 씨하고 이건우 씨는 왜 굳이 그때 무슨 심적 변화가 있으셨는지 일구 형님하고 하셨을까요?
0: 아니, 그걸 이제 파블로 PD하고 우리가 이제 이 최일구 가수 만들기 프로젝트를 네. 이건우 씨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우 씨가 이 5호선 여행에는 노래 시를 먼저 썼어.
2: 네.
0: 그래서 이거를 추가열 씨한테 토스를 해가지고 여기다 곡을 좀 붙여달라. 그래가지고 5호선 여행이 탄생이 된 거죠.
2: 그런데 그걸 그럼 계속 부르시지 왜 근데 또 우리 유지강 씨가 부르셨을까요?
0: 그건 내가 어떻게 가냐.
2: 아, 일단 두 분이 그 우리 작곡.
0: 그러니까 뭐 시원찮으니까 네. 진짜 가수 보고 해라. 이렇게 된 모양이.
2: 왜냐면 너무 아까우니까 살려야겠고. 네. 그래서 유지강 씨를 택했다.
0: 그때 이 노래가 나올 때 그 MBC 유재석 씨가 뭐지? 합정동 몇 번.
1: 맞아요. 예.
0: 그 노래 나올 때야.
1: 예, 맞아요.
0: 그래가지고
1: 아.
0: 5호선으로 가자.
1: 맞아.
0: 5호선 여인. 이렇게 된 거지. 예.
2: 자, 여러분 이렇듯이요. 오랜만에 우리 출연하신 유지강 씨가 지금 오셨지 않습니까?
1: 네.
2: 궁금하신 게 좀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거나 뭐 이런 저런 근황들
1: 네.
2: 문자 좀 주시죠. 저희가 제가 뭐 힘든 거 되게 디피컬트한 질문이라도
1: 네.
2: 대신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2: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유지광의 모든 거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자, 그 이제 유지광 씨 이제 신곡인데 이쁘니 꽃뿐이
1: 네.
0: 어때요? 불러보니까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이 노래.
1: 저는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네. 귀가 꽂히는 게 있잖아요.
0: 어떤 부분?
1: 이게 처음에 등장 때부터 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빨리 와봐. 그래가지고 딱 들었는데 스피커 딱 세팅해 놓으셨더라고요.
0: 네.
1: 어? 일단 이 이쁜이 꽃뿐이라는 이 제목 자체가 좋았어요. 저는. 뭔가 보통 이쁘다 뭐 자기 뭐 사슴 같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이제 애인한테.
2: 네.
1: 근데 꽃뿐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었네?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냥 꽃으로 표현한 뭐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2: 뭘로 표현해요?
1: 그러니까 꽃으로 표현하고 뭐 이쁘다라는 표현이래요, 그게.
2: 네.
1: 이게 일단은 제목이 너무
0: 근데 이게
1: 마음에 들었어요.
0: 내가 궁금한 게
1: 네.
0: 거기 두 명의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쁜이 따로 있고 꽃뿐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을 이쁜이 꽃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 이 작곡자의 의도는 네. 자기를 평생 지켜준 한 여자를 표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이쁜이 하나만 갖고는 안 돼. 거기다 꽃뿐이까지 붙인 거구나.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
1: 네.
0: 한 사람은 가수가 그런 걸 알고 노래해야지.
1: 아니죠. 작가의 의도는 네. 저희가 측측할 뿐이지 완벽하게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리니까.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한 여자를 지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0: 그래 알았어. 뭐 생각은 자유니까.
1: 네네.
2: 구하나 오사님께서 아이고 이거 읽어드려야 되나?
1: 왜요?
2: 저기 최일구 선생님 아유 참 이거 참 정말 죄송한데 어? 저는 그 오선 여인이 유지광 씨 노래인 줄 알았어.
1: 아니, 왜냐, 먼저 부르셨으니까.
2: 네. 먼저 부른 사람은 전혀 기억을 못해요, 지금.
0: 여기 뭐 자주 안 틀어졌거든, 파블로가. 아. 이, 내가 녹음해가지고 나갈 때가 여기밖에 더 있어. 근데 안 틀더라니까.
1: 아니, 근데 진짜 그 제가 나그네에게 모두 드리리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줬는데 네. 요즘에 MZ 세대분들이랑 제가 얘기하는 적이 있는데 그 노래가 이장희 선배님이라고를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 노래인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0: MZ 세대가 이장희 씨를 알까?
1: 그러니까요.
0: 모르지. 네. 그냥, 아, 유지강이 부른 노래로.
1: 네, 와. 저는 그래서. 아, 네. 그게 기분이 약간 좋으면서도, 예, 또 선배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예.
2: 오늘 혹시 유지강 씨가 혹시 그, 나그대에게 혹시 불러주시나요? 아니죠.
1: 아, 오늘은 넘버에 넣지 않았습니다.
2: 어, 네. 아니, 그럼 제가 왜냐면, 예. 맛배기로, 예. 저희가 애드립으로, 예. 나그대에게 앞에 부분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아, 그럼요.
2: 괜찮아요? 잠깐 제가 쳐드릴게요.
1: 어, 너 피아노까지.
0: 이야. 야, 이거 피아노 완전히 뻑뻑해.
1: 야, 영광이다.
0: 조율을 못해가지고. 야. 한번 해봐.
1: 오!
0: 오, 잘한다.
1: 아, 멋있어, 멋있어.
0: 아우, 피아니스트야.
1: 아, 저는 진짜.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제일 멋있어요, 진짜. 부러워. 키가 뭐죠? 저희 지금 디키인가요? 나 그대에게 키예요 D.
2: 원래 F인데 D로 해야
1: 돼요. 네, 내려서
0: 전화 쳐야 돼? 네.

0: 야, 저음이 유지광 씨 정도에 조금이라도 따라갈 정도면 나도 노래하는데 자신감 있을 것 같은데 얘가 그 가운데 예. 도 있잖아요. 네. 거기 밑으로 시, 라 이렇게 내려가면 안 나와.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 처음부터 노래를 시작할 때 네. 키를 잘 잡아야 돼.
1: 맞아요.
0: 안 그러면 막 네. 옥타브 막 전환되고.
2: 이게 원래 이제 악보상 정석으로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타 치고 피아노를 쳐서 네. 키를 아는데 F키예요. 원래는. 예, 예. 근데 지금 유지광 씨가 내리라 그래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내린 거야, 지금.
0: 그러면 맞아, F키인데 맞아. F는 네. 이제 파 아니야, 파.
2: 그렇죠, 파에서 미, 네. 미 플랫, D, D 플랫, C.
0: C까지 내려온 거예요, 거기까지?
2: 네, 네, 그러니까 다섯 음이 내려간 거예요.
1: 사실은 오선 여인도 그래서 다섯 개를 내린 거예요.
2: 와, 많이 내린 거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제가 원도에서, 네. 원에서, 1도에서 한 번, 옥타브 한 번 더 내려가거든요.
0: 오.
1: 하나 반 정도 더 내려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 너무 네. 많이 내려간다. 나 여기 어깨가 아팠는데 고주파, 뭐, 저주파 치료받는 줄 알았잖아요. 왼쪽에 50경이 났어요, 지금 다.
0: 노래 치료야?
2: 여기가.
0: 음압을 꽉 눕는 거야?
2: 그치. 아, 그대 얘기할 때. 그치. 그대 얘기할 때 왼쪽이 떨렸어.
0: 힘 맞은 거 말이야.
2: 네, 왕쾌 됐네.
0: 또 괜찮네.
2: 왕쾌 됐어.
1: 야.
0: 근데 이쁘니 꽃뿐이 이 노래가
1: 네.
0: 버전이 두 가지라면서
1: 맞습니다.
0: 하나는 뭐 댄스고
1: 하나는 발라드.
0: 발라드. 예. 어떻게 이 두 가지 버전을 했어요?
1: 요거를 또 우리 저희 대표님께서
0: 어떻게 다를까? 제가 들고 네. 있는 걸 이쁘니 꽃뿐이 이거 하나인데?
1: 네. 아이디어를 이제 제가 사실은 트로트 하기 전에 네. R&B 발라드 이런 걸 굉장히 좀 잘 불렀었거든요.
0: 예. 그러니까
1: 대표님이 발라드 이제 OST다 이런 거를 불렀었으니까 발라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발라드까지 됐습니다.
0: 그러면 저 이쁘니 꽃뿐인지 들어봐야 되는데 라이브로 해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오늘은 어떤 버전으로 해볼까요?
1: 오늘은 그래도 댄스 버전으로
0: 신나게
1: 네. 네. 라이브 들려드리고
0: 그럼 서서
1: 네네네.
2: 아 그러면 이걸 발라드 버전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살짝 맛보기는 들어주실 수 있어요?
1: 아 그럼요.
2: 저 왜 신나는 것만 알고 있는데?
1: 뭐 이래서 네. 이제 댄스 버전은 뭐 흔들흔들흔들리는 세상 속에 나의 곁을 지켜주던 나 이거잖아요.
0: 이제
1: 발라드로 가면
2: 아니야, 자 그거는 이따가 우리 청취자 이거 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따가 더 모아가지고 할게요. 댄스 버전으로
0: 이강 씨 네. 댄스 버전으로 신나게 네네. 뭐 일동 들어갑니까?
1: 뭐 간단히 일동 네. 있습니다. 간단한
0: 자,
1: 일동.
0: 자 뉘지강이 부릅니다. 이쁘니 꽃뿐이 댄스 버전입니다.
1: 아 예.
2: 오예
0: 오예
1: 자 허리케인 다같이 소리 질러
2: 어머
1: 이걸 봐야 되나?

0: 자, 유지강 씨 댄스 버전의 이쁘니 꽃쁘니. 그 율동을 하면서 이 네. 손으로 이렇게 뿌듯하게 하면서 이렇게 앞을 이렇게 좀 지적하기도 하고 네. 무대에서 노래할 때 재밌겠다.
1: 요게
0: 객석에 계신 네. 분들한테 이쁘니 꽃뿐이 이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이게 꽃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사진 찍을 때. 네. 그래서 요거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0: 그래서 이렇게 네. 꽃을 이렇게 네. 얼굴을 받쳤다는 그런 네. 개념으로 율동을 하는 거구나.
1: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근데 제대로 못한 게 네. 선이 접촉이 안 돼가지고 계속 끊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잡고 하느라고 제대로 못했는데 원래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0: 그 박남정의 기억 미운 춤 같네.
1: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0: 아, 그러니까. 네.
2: 아, 꽃분이라는 뜻이구나. 그게 저는 네. 그 손을 이렇게 목으로 왔다 갔다 하셔서 네. 나 돈 다 떨어졌어. 이러는 줄 알았어요.
1: 이게 손이 두 줄이나 되다 보니까 제가 아 이게 안 돼가지고. 네. 예.
2: 그 뜻이 있구나.
1: 네네네.
0: 그거 저 손 타령 그만하시고. 장비 타령하지 마. 예. 근데 네. 이 노래를 가만히 들어본 말이에요. 네. 그, 한 여인을, 저, 이, 사랑하는, 뭐, 전부 그런 노래이긴 하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또 다르게 보면, 안에 속을 많이 썩힌 남자.

0: 이제 고백성 같기도 하고. 어. 이제 나이 들어갖고. 예. 이제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쫓겨나면 안 되잖아. 갈 데도 없고. 그때 돼서 아내한테 이쁘니 꺼쁘니. 이쁘니 꺼쁘니 그러는 것 같아. 아. 네? 네. 나 좀 살려줘 뭐 이런 식으로.
1: 예. 형님 이제 네. 귀에는 이제 그렇게 들리시나 보네요.
0: 여보세요.
2: 이분이 크게 갈 데가 없어요.
1: 아, 예.
0: 근데 댄스 버전을 이렇게 불렀고. 네. 아까 이제 하기 전에. 네. 예, 발라드
2: 네. 버전이 있다.
0: 나 발레라고 할 뻔했어. 네, 발라드 버전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1: 그건 이제 벌써 이제 전주가 벌써 다르죠. 딸려서 돌아와요. 그러면은
2: 이건 어떨까 진짜?
1: 흔들리던 세상 속에 나의 곁을 지켜주고
0: 아 그냥 저기 틀어주겠대.
1: 네. 노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0: 그러면 이렇게. 이쁜이 꽃분이의 발라드 네. 버전 류지강 씨 노래로 한번 들어볼게요.
2: 이게 또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0: 자 들어보자고요. 네. 네.

0: 이번에는 발라드 버전으로 이쁜이 꽃분이 들었어요. 확실히 다르네 또. 여기까지 템포가 좀 느려진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예. 템포가 댄스는 얼마에서 발라드는 얼마로 된 거예요?
1: BPM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이 발라드는 네. 템포가 120? 한 70,
1: 70? 아니죠.
2: 뭐 70? 8이나
0: 아,
2: 뭐.
0: 숫자가 높으면 더 빨라지는
2: 그쵸?
0: 거지.
2: 그렇죠. 네. 아까 그거는 뭐 한 110 그래. 정도 나오지 그쵸, 않을까?
0: 맞아요. 맞아. 발라드는 60하면 70 정도 될 거고.
1: 네네네.
0: 아까 제가, 댄스는 한 130?
1: 네, 제가 한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 근데 지강 씨, 네. 저희가 우리 190님이랑 이렇게 템포 논의하는 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예, 음악하는 사람.
1: 그게 지금 무슨.

0: 왜? 뭐 끼워주기 싫다 이거야?
1: 우리 따로 둘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2: 네네네. 알겠습니다.
0: 나도 아루 이 사람아 이대로는 거.
1: 피아노로 메트로놈을 치시니까.
2: 아니 오늘 의상은 무슨 중국 부호같이 오늘 입고 오셔가지고.
0: 청나라 황자가 입던 의상. 권융자가.
2: 네. 네.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0: 저. 아 부의 상징이지. 네. 바다 건너온 거야 이거.
2: 아무나 저거 못 입습니다.
0: 그럼. 네. 아주 휘영 번쩍하잖아요. 이게. 네. 청나라 황제가 입던 옷이라는 거 좀 알아두고.
1: 자. 자, 보통은 이제 노래를 하시면 이 코러스가 아까 뭐 이분이 이분이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뭐 꽃분이 꽃분이 이러는데 보통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제 되게 웃길 수 있는데 네. 와 유지광 씨 목소리라니까 되게 심각해져 막 진짜로 리얼했어요.
2: 감사합니다.
1: 자,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방울새님께서 네. 발라드도 애절하고 좋습니다. 유지강, 이쁜이 꽃분이 빅히트기도 합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1: 예지아빠님께서 발라드 버전 너무 멋진데요. 그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을 때만 부르면 가중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지강님만 소환 가능한 노래입니다.
0: 아유, 마지막에는 이 발라드 예. 버전 듣다가 이 뮤지컬을 하나 해서 클로징 음악으로 써도 되겠다나. 막 대서사극으로 쫙. 이쁜이 꽃뿐이 아이.
2: 나중에 형님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0: 뮤지컬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불러봐.
2: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 하면은 약간 좀 더 이렇게 뻗겠죠.
0: 그렇지 그렇지.
2: 이쁜이 꽃뿐이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1: 일구야 그만 시켜. 7728님께서 제가 네. 지금 매블쇼에 문자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그 예쁜이 꽃뿐이 지금 이거 나온다고 유지강 씨 매블쇼에 출연시키라고 문자를 하셨대요 지금. 예, 예.
0: 그러면은 예. 그 매블쇼의 문자는 그냥 팍팍팍 올라갈 거 아니야.
1: 그러니까 예, 채팅창에.
2: 거기 뭐 그 노래를 모르신 분들이 없으니까.
1: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 체육 씨를 그러면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랬습니까?
2: 아니요, 저 못 뵀어요.
1: 아 진짜요?
2: 예.
0: 워낙 그 저거 아니에요? 작곡자나 작사가들이 네. 이 가수 고르는 거라며.
1: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0: 아니 나도 오선 여인 그거 하고 나서 유지강이가 예. 부른다는 거는 나중에 알았어.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작사 작곡자들이 예? 그러니까 이쁜이 꽃분이 작사 작곡자는 따로 계실 거 아니에요 거기도.
2: 그렇죠 그렇죠.
0: 예, 그분들이 아마 이제 유지강한테 네. 주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채욱 씨는 만나본 적이 있어요?
2: 아니요 못 뵀어요.
0: 못 봤어요?
2: 네. 뵙고 싶은데.
0: 근데 이제 파블로 PD가 들었대는데 어디서 이 채욱 씨가 예쁜이 이쁜이 꽃분이 노래 부른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밖에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가 않다는 안하는데. 지금 뭐 시사평론 거 주로 많이 하니까.
2: 아, 그쵸, 그쵸. 아무래도. 뭐 활발하게 또 활동.
1: 아니, 확실한 근거는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파블로 PD는. 아,
0: 에이, 여수 들었겠지. 아, 매니저들 사이에서 들은 얘기겠지.
1: 자, 74.
0: 어디 파블로 아주 우습게 하네.
1: 7484.
0: 아, 쟤도 30년 넘게 이 바닥에서 근무하네요. 여보세요. 파블로도 알 것 많이 안다고.
1: 그래요?
0: 얼굴 빨개졌어.
1: 당황했어요, 지금. 7484님 중후한 동굴 보이스 미스터 트롯에서 탑세븐에 네. 당연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유 아쉬워요. 그냥 오늘 들으니까 더 아쉽네 진짜.
0: 몇 년 됐죠 벌써?
2: 6년 됐습니다 벌써.
0: 몇 년? 22년.
2: 아 20년.
0: 딱 20년이었어요?
2: 네.
1: 세월 빠르네.
2: 맞아요. 20년. 첫 방이 1월 2일이었어요. 그게.
0: 20년이면 가만히 있자. 코로나 시작했던 때 아니야?
2: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 힘든 시기를
0: 네. 20년 1월 20일부터 시작이 됐거든 코로나가.
2: 네. 맞아요.
0: 그 미스터 트롯이 결승이 2020년 3월이었어요.
2: 맞아요.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0: 이제 막 코로나라서 접촉 피하기 맞아요. 시작할 때 그때였구나.
2: 맞아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되게 아쉬워하셨었어요.
0: 맞아.
2: 아, 이렇게 잘 되는 거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 미스터 트롯.
2: 그렇죠. 예? 예.
0: 임영웅 씨 뭐 또 배출했던 데고.
2: 예, 맞습니다.
0: 그때 임영웅하고 같이 해가지고 떨어진 거지.
2: 이제
0: 그때 얘기 좀 해봐요.
2: 1대1 데스매치를 하고 그리고
0: 임영웅하고
2: 예, 그리고 나서 결승에서 다시 팀으로 만나서 우승을 했죠, 저희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 팬분들이 많이 남자들의 어떤 그런 의리나 어떤 그런 것들 되게 다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예. 근데 개인전에서 하필 또 그 임영웅 씨하고 같이 했어.
2: 그때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영웅이가 승리를 했지만 이제 저의 반응도 엄청 센세이션 했었고.
0: 그럼요. 네.
2: 그러니까 그게 저는 사실은 트로트에 아무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호 형이랑 네. 영웅이밖에 몰랐어요.
1: 아 영웅이가 네. 임영웅 씨가 동생이에요?
2: 한참 동생이죠.
1: 왜 이렇게 형 같지 느낌은?
2: 아무튼 그랬는데 민호 형을 호중이가 네. 그때

0: 김호중 씨가 이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제가 그러면 어? 그럼 난 영웅이랑 붙을래 이렇게
1: 보고
0: 아는 사람도 없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강자랑 붙어야 제가 지더라도 뭔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 거죠.
1: 근데 만약에 그때 이겼다 그러면 탑 세븐에는 충분히 들었겠네요.
0: 그건 모르죠. 그것도 모르는 거고.
1: 그래요. 이명웅 씨하고는 가끔 뭐 전화 통화 좀 해?
0: 아니요.
1: 안 돼요?
0: 뭐 다들.
1: 아니 저 파블로가 물어보래. 혹시 연락되면 저 허리케인 라디오 출연 섭외 좀 해보라고.
0: 아 저도 뭐 연락
1: 안 된대. 그런 거 물어보게 하지 마라. 사람아.
0: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제일 싫어요.
1: 그러니까. 그것도 나보고 시켰고 그거 물어보라고.
0: 아마 다들 뭐 다 열심히 살고.
1: 그래요.
0: 그러고 있습니다.
1: 근데 지금 다른 가수분들 보니까 이제 올해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선거하잖아요. 그 선거가 있는 때는 또 이렇게 가수들 행사가 많이 준다며.
2: 없죠.
0: 저희가 진짜 모르겠어요. 뭐 저희 장래만 얘기를 하면 나라의 분위기에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게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을 겪는다거나.
1: 그렇지.
0: 그럼 취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1: 야, 이 계획된 것도.
0: 그렇죠. 왜냐면은 나라 분위기가 안 좋은데.
1: 그러니까.
0: 저희가 뭐 거기서 웃고 떠들
1: 그리고 또 선거가 있는 그런 때는 또 사람들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게.
0: 더 없죠.
1: 예, 저촉, 선거법 저촉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이제 선거 끝나면 저 가수분들 좀 확 좀 피해야 되는데.
0: 아유, 그러니까요.
1: 어디 섭외 좀 연락 와요, 이제 슬슬?
0: 뭐, 네,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1: 네.
0: 감사하게도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2: 지금 선거법 저촉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금 청취율이 3%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5호선 여인 한번 해줄래요?
0: 알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추가열 작곡 이건우 작사의 5호선 여인입니다. 아닐 거야 아니겠지.
2: 우리 일구인비가 전에 부르신 기억이 있어서 따라 부를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0: 지금 불쳐도 됩니다. 목소리가 들리나요?
1: 잘 들려요.

0: 씨의 호흡을 잘 들었습니다. 역시 그 이게 처음 저음이 아 뭐라 그랬죠? 음계 어디까지 내려간 거라고? 아, 지하 몇 층까지 아니, 간 거라고?
1: 아닐 네? 거야 이 음이거든요. 네. 아닐 거야. 잠깐만 지났어. 아, 말 좀 해봐요. 아, 형님.
0: 가운데 도 있잖아요. 도에서 네. 어디까지 더 내려갔어요?
2: 아래 한 옥타브 하고 한 반 정도 더 내려갈 거야 아마.
0: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제가 음폭이 한 3옥타브 정도.
0: 3옥타브.
2: 제가 하이는 하이노트는 2옥타브 라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0: 2옥타브 라.
2: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듣기 편안한 음이 아니고 2옥타브 미파 정도가 제일 좋은 거고 저는. 예.
1: 어 미파.
2: 그러니까 이제 음폭이 한 3옥타브 좀 넘습니다.
0: 아 좋네요. 저기 프레디 머큐리가 3옥타브가 안 되는 거 아니야?
2: 근데 그분은 더 위로고.
0: 그렇지. 더 위에요? 거기는?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음폭을 하는 게 원래 중요한 거거든요. 음폭.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 3옥타브.
2: 네, 이 폭이.
0: 그럼 그 네. 퀸의 프레디 머큐리 그 아저씨는 4옥타브 폭이야 그러면?
2: 아니죠.
0: 그분도 3옥타브.
2: 그분도 아래로 얼마나 내려가는지를 알아야죠.
0: 아, 프레디 머큐리 선생은 아무래도 유지강 씨만큼 아래로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렇죠? 뭐. 중요한 거는 이 폭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네. 중요한 거지.
0: 이거 프레디 머큐리는 네. 고층 아파트 살았던 것 같고,
2: 네.
0: 그 유지강 씨는 그 맨션 있잖아, 저층 맨션, 어? 지하 2층 있는 거기 사는 거지.
1: 예. 그러니까 유지강 씨가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점을 무조건 낸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내면서도 하고 살아 있어야 되지.
2: 네.
1: 그쵸,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음을 그쵸,
0: 지금 날 가르치는 거야?
1: 저리 가.
0: 나 가르치는 거야 지금?
1: 아니 이제 아니 그렇다. 아. 이제 그분 이 우리 가수님 말씀이 그렇다. 네. 설명 보완 설명을
0: 그 얘기를 내가 못 알아들을 것 같지.
1: 아, 예.
0: 못 알아들었어.
1: 아니 원하시면은 제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밑으로 내려드리고.
0: 아니 됐어. 예. 시간 없어요.
1: 자 2489님께서 네. 나는 좋았네. 허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오선 네. 여인 밀고 나가십시오.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986 하나님께서 꿀보이. 유지강 가수 남자 중에 남자로다.
0: 오케이, 오케이.
1: 9676님께서 허리케인 라디오 점심 먹고 드셔서 잘 듣고 있습니다. 유지강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화사랑님께서
2: 네.
1: 현장에서
2: 네.
1: 그 행사상 말씀하시는 네네. 것 같아요. 유지강 가수님 인기 최고입니다. 꺼진 불씨도 살립니다. 늘 아. 눈호강 기호강 팬들은 행복해요라고 주셨는데.
0: 아, 예. 팬들 행복하죠. 그쵸. 꺼진 불씨를 살린다는 거예요. 뭔 얘기야?
2: 이게
0: 붙여진 분위기를 예. 지켜올린다는
2: 이게 행사장 분위기가 네. 정말 다 달라요. 근데 약간 좀 엄숙한 자리도 있고.
0: 그렇지.
2: 뭐 갑자기 많이 와야 되는 자리인데 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막 극소수만 오시고 이러면은
0: 빈 자리가 많고
2: 분위기가 그렇지, 그렇지. 갑자기 휑해져요.
0: 그렇지. 그렇지.
2: 그때 저는 어떻게든 살립니다.
0: 어떻게 살려? 예를 들어
2: 진짜 아예
1: 사람이 없어.
2: 아예 없어. 그러면 내려가요. 내려가서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든 열광하게 만들고 저는 가요.
1: 막 세 명 네 명 계신데
2: 세 명 네 명은 없었고
1: 난 많았어.
2: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관계자들분들께서 피드백을 아 너무 감사하다고
0: 썰렁한 분위기 살려줘서
2: 네,
0: 좋다.
2: 뭐 예를 들어서 홍보를 못해서 못 온 정도 되게 많고요. 뭐 그러니까 겹쳐서 거기에 몰리고 못 오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했었죠.
0: 그래요.
2: 네. 네.
0: 그 행사장 얘기한 김에.
2: 네.
0: 그 난감했던 거 뭐 네.
1: 아, 있지 거. 무조건 있죠 그럼 뭔지 모르겠어요.
2: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홍보도 안 되고 네. 막 겹쳐서 막 너무 안 오시는 경우가 제일
0: 그렇지.
2: 네 그런 게 제일
0: 무대에 딱 올라가면 네. 일단 청중이 많아야 돼.
2: 그렇죠.
0: 네, 그렇죠.
2: 근데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태풍이 이제 오기 전날인가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2: 와 바람이 부는데
0: 너무
2: 막 날라가
0: 야외
2: 네. 날라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런 날씨에 내가 나도 안 나가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0: 네.
2: 근데 없었어요. 진짜 많이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류지강이 왔네 해서 이제 가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제가 진짜 다 나가가지고 다 오시라고 막 해가지고 처음에는 열 몇 명밖에 없었는데 저 갈 때쯤 한 4, 50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아예 그냥 무대 없고 그냥 바닥에 내려가서
0: 바람 쌩쌩 불고 그러니까
2: 어깨동무 하고 팬분들이랑 그렇게 해서 행사 해드려가지고
0: 네.
2: 그 다음에 관계자분들께서 엄청 많이 불러주셨어요.
0: 네.
1: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0: 보통 행사 가면 유지강 씨는 노래 몇 곡 정도예요?
2: 저는 뭐 그러니까 거기서 정해줘요.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인데 제가 뭐 더 해드린다 그러는데
0: 네.
2: 뭐 아 시간이 안 돼서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면 제가 제가 더 해요.
3: 제가 더 합니다. 네,
2: 제가 더 합니다. 네.
1: 근데 보면은 제가 가끔 뭐 유튜브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네. 뭐 가수분들이 노래하시다가 네. 무대에서 이렇게 막 악수를 청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 주시잖아요.
2: 그럼요.
1: 근데 어떤 분은 확 끌어 당겨가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죠.
2: 아니, 끌어내린다고 제가 내려가지는 않아요. 아,
1: 등치가 있어서.
2: 근데 반지를 빼세요.
1: 여보세요, 그거는 절도 아닙니까?
2: 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만져져서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반지를 빼겠다라는 그 의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0: 또 그걸 노리고.
2: 그래갖고 제가 마이크 된 손으로 반지를 옮겼잖아요. 어머. 진짜로.
1: 여성 팬이에요, 남성 팬이에요?
2: 아, 그건 기억이 안 나요.
1: 아, 여자 같아.
2: 아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반지를 빼시는 거예요, 이거.
0: 아, 아주 고의적이네, 그거.
2: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1: 네. 지하철에 그런 거 많은데.
0: 그러니까 네. 가수는 이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때 그냥 삭 빼가지고.
2: 그러고 한 번 더 있어요.
0: 도망가야 되겠다. 네. 그런 경우가 있었나 네. 보지.
2: 그거 말고 한 번 더 네. 있어요. 네. 갑자기 이제 내려갔는데 네. 약간 운동회 같은 그런 행사였어요. 막 기업 이런 되게 많이 오시고 체육대회 네. 같은 거. 근데 갑자기 누가 돼서 엉덩이를 만지신 거예요.
1: 어머.
2: 뭐야? 했더니 남자분이야.
1: 어머.
2: 나는 여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딱 봤는데 남자분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만질 또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0: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렇지.
2: 그냥 어쨌든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어우 너무 당황해가지고 했더니 아 이 형이 안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갔죠. 네. 그런 적도 있고.
1: 어때요? 일구 형 기억 안 나요?
0: 뭐요?
1: 만진 거.
0: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지. 어디 유지강 씨 네. 팬은 여성 팬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남성 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2: 여성 팬이 뭐 많겠지. 사실은 여성 팬이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누님들이 많으시고 근데. 이제 형님들은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사실은 이게 공연장 가도 뭐 이렇게 끄덕끄덕 네.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게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막
0: 이제 그 네, 아저씨들은 그러겠지. 자식 노래 좀 하네.
2: 뭐이 정도지 막 이러지는 않으시죠. 아무래도 네. 무게가 있으시니까. 네. 네.
0: 현영 청취자께서 문자 네. 좀 읽어보세요.
1: 네. 인성 겸비한 독보적 명품 저음 유지강님 최고입니다. 유지강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네. 무대 장악력이 최고입니다.
0: 아유. 이 청취자분도 저 유지강 씨 그 무대 현장을 한번 지켜보신 분 같네요.
1: 그러니까요. 네.
2: 그러셨구나.
0: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2: 아, 뭐 시작도 안 했는데.
0: 여보세요. 지금 51분이에요.
2: 아, 네. 그래요?
0: 지금 한 40분 지났어요.
1: 야, 저 53분 되면 반지 좀 빼주고 가세요.
2: 예. 네. 아, 안 끼고 왔습니다.
0: 이쁜이 꽃분이 신곡 네. 반응이 조금 일고 있습니까? 지금 어때요?
2: 이제 뭐 이렇게 녹화되는 프로그램에 다 녹화를 했고 네. 음원 이제 나오기만 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예. 그래도 나오기 전에 우리 또 허리케인 식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0: 그래요. 네. 네. 네. 올해 계획은 이제 벌써 6월인데 이제 네. 선거 끝나고 그러면 가수들 이제 행사 무대도 많이 네. 생길 것 같고 올해 계획은요?
2: 정말 쓰러지더라도 열심히 해야죠.
0: 그래요. 네. 올해는 네. 신곡 이쁜이 꽃분이로 끝나는 거 그러면?
2: 예? 네? 일단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네.
0: 그래요. 네. 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저 인사 좀 해야지.
2: 네. 네. 우리 또 허리케인 라디오 항상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기억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0: 네.
2: 또 이쁜이 꽃분이로 열심히 활동하고 잘 돼서 한번 네. 또 나오겠습니다.
0: 그 이쁜이 꽃분이 노래만 하지 말고 이쁜이 꽃분이 만나서 웨딩 마치를 올려야 될 때 아닙니까 이제?
2: 저기 오고 있습니다 지금.
0: 아. 이쁜이 저기 와?
2: 저기 이제 안개 속에 안 보이는데.
1: 안 보여요?
2: 좀 있으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아, 형상이 보여요.
0: 얼핏 보일 정도?
1: 형상이 어떻습니까?
2: 일단 뭐 괜찮은 것 같아요.
1: 괜찮은 것 같아요.
2: 아직 안 보여요.
0: 유지강 씨의 예. 배우자가 되려면은 키가 예. 좀 헌칠해야 될 것 같아요.
2: 아, 저는 키는 안 봐요.
0: 안 봐. 유지강 씨가 고도가 몇이요?
2: 제가 85입니다.
0: 85m?
2: 고도? 야, 고도 좋다.
0: 아, 85m.
2: 예. 예. 저는 키는 상관이 없습니다.
0: 지금 저 월드컵 전사들이 지금 저 예. 미국 유타주 거기가 있잖아. 어저께 평가전 하는 거 중계방송하는 거 봤어요? 그 높은 고도에서 하잖아, 거기.
1: 네네.
0: 안 봤구나?
2: 예, 안 봤어.
0: 5대0으로 이겼잖아.
2: 예.
0: 이번에 그 월드컵 이거 시간 끝날 때 그 예. 이지혁 선수가 요새 조명을 받더라고.
2: 이지혁 선수.
0: 요번에 기대주가 됩니다. 네. 어저께 트리니다드 토바고하고 했잖아요, 평가전.
2: 네.
0: 트리니다드 토바고 어디 있어요?
2: 죄송한데 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0: 아니, 고도 얘기하다가.
2: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0: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2: 네. 아무튼 뭐 건강하시고요. 예.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아이고, 유지강 씨 바쁜데 이렇게 나와서 고맙고.
2: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는 유지강의 신나는 노래 똑같은 사람 아, 이 예. 노래 드리면서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지강 씨 수고했고요.
2: 네.
0: 김태발 씨도 고생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뵙겠습니다. 자, 누가 최고다?
1: 우리가 최고다!
2: Thank you.
0: Okay.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내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같은 방면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내 3, 4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으로 주변 불편한데 뒤로는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내 1차로에는 고장차가 있고요. 이후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또 서강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목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봉천터널에서 관악터널 구간의 1차로에서 청소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안녕하세요. TBS 4시의 발견 격주 월요일마다 인사드립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 저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 코리아에서는 화제의 뮤지컬과 연극을 해당 배우와 함께 창작진 또는 제작진을 초대해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문해 학습자들의 따뜻한 여정을 그린 화제의 창작 뮤지컬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드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뮤지컬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드에 음악을 담당하신 김혜성 작곡가와 허순미, 강하나 배우를 모셔서 시끌벅적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공연예술 도슨트인 저 정현주와 최승현 뮤지컬 평론가 이정훈 마케터가 인터뷰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혜성 작곡가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실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오직의 재미있는 가시나들에서 작곡, 음악감독을 맡은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2: 네, 허순미 배우님.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오직의 재미있는 가시나들에서 귀여움과 사랑스러움 담당하고 있는 팔복리문예학교 75세 김인순 역할을 맡은 허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2: 자, 이제 강하나 배우님 부탁드릴게요.
4: 아이고, 야, 내 목소리가 타나오네. 나는 문예학교 막내 72세 이분한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2: 극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세 분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 저희도 너무 기쁩니다.
2: 최승현 선생님께서 네. 이 뮤지컬의 원작이 되는 작품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문재환 감독님의 영화 칠곡 가시나들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책도 있습니다. 오직의 재밌게 나이듬. 이 두 개를 저는 또 다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작품하고 얼마나 가깝고 또 얼마나 다른지 그런 재미도 또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경상북도 칠곡군 문예학교 다니는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넘버를 잘 보시면 할머니들의 시 20편이 실제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넘버가 왜 이렇게 찡한가, 왜 이렇게 재밌는데 웃기고 왜 이렇게 우리를 울릴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작품 안에 할머니들의 진짜 이야기가 녹아있기 때문이다.
2: 그 진짜 이야기를 진짜 이렇게 젊은 분들이 할머니로 네. 분하셔서 네. 정말 또 연기를 너무 잘해주시고 또 곡도 잘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오직의 재밌는 가시나들 줄거리를 우리 이정훈 마케터께서

0: 아슬아슬한 선까지 한번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1: 늙으면 죽어야지를 입에 달고 사시지만 매일 아침 문해학교로 향하고 계시는 4명의 할머니께서 계십니다. 가난과 시대적 배경 때문에 평생 글을 읽지 못하는 서름을 숨기며 살아온 이 할머니분들께서 7순이 훌쩍 넘은 나이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십니다. 연필만 잡으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돌아서면 까먹기 일쑤지만 난생 처음 경험하는 학교는 할머니들의 일상에 새로운 설렘을 선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산 삭감으로 문해학교가 폐지될 위기에 놓입니다. 선생님 가을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시사 다큐 PD 석구에게 할머니들이 시 쓰는 모습을 세상에 알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시를 아무나 쓰냐며 손사래 치던 할머니들은 어느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보물 찾기를 하듯 자신만의 언어로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시를 써 내려가면서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2: 핵심을 콕콕 집어주시면서도 아 이거는 극장 와서 보셔야 돼. 재밌을 만큼 딱 꼬박해요.
3: 뒤에 또 쓱쓱
0: 쓱쓱 고맙습니다. 예.
4: 무엇보다도 이 김혜성 작곡가님을 꼭 우리 최승현 선생님께서 모셔야 한다. 네. 뮤지컬계의 산 증인이다 이분이. 그럼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궁금증이 너무 커졌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5: 한국 뮤지컬의 대학로 시대를 연 작곡가다.
4: 아.
5: 그렇습니다.
4: 아, 네. 확 오네요.
5: 예, 이거예요. 네. 그냥 저는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 김종욱 찾기. 늘 작곡하셨죠. 2004년. 제가 한때 이 김종욱 찾기 CD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차에서.
4: 장유정 감독님과 함께.
5: 그렇죠. 장유정 초반기 그 작품이 다 장유정 감독님하고 같이 네, 하신 작품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종욱 찾기 2004년. 그 다음에 오당신이 잠든 사이 2005년. 그 다음에 그 전에 송산여화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때 키스미타이거라는 작품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장유정 감독님이랑 같이 하신 작품이죠.
6: 김종욱 찾기는 학교에서 만든 건 2004년이었지만 네. 이제 외부에서 공연이 된 건 2006년.
5: 네. 그 한창 이제 한국의 대학로 뮤지컬이 막 열리던 시절에 정말 메가톤급 히트작을 딱 그러네. 만드신 딱 그런 분이십니다. 그 저희 예를 들면은 김종욱 찾기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뭐 넘버를 다 외워요 저는. 근데 딱 그거. 아, 더, 저, 덕선의 네. 외로운 각도, 여기. 그 다음에 콧날의 날카로운 지성.
4: 저, 이거는 하시려면 제대로 한번 불러줘.
5: 아니, 제가 나중에.
4: 아니, 아니, 잘하셔가지고.
5: 아니, 우리 작곡가님이 그러면 한번. 아, 네.
6: 아, 저, 덕선의 외로운 각도. 아, 저, 콧날의 날카로운 지성. 밤에 걸려버린 듯 가냘픈 심장이 멎어버린 듯 아니야
5: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아, 진짜 아니 갑자기 배우로 변신하셨는데요.
4: 그러니까
3: 아니 근데 저희가 왜 배우로 데뷔를 안 하시냐고 그래요.
6: 아유 아니에요. 그냥 집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뒤에서 근데 하는 건 제일 행복합니다.
5: 그 우리 작곡가님 특징이 인트로가 너무 재밌어요. 항상 모든 넘버의 인트로가 첫 시작을 터트리는 게 사실 작곡에서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항상 너무 딱 이렇게 각인되도록 멜로디를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 김종욱 찾기에서도 바로 이런 시그니처가 딱 있잖아요.
4: 그런데. 뭐 그게 오지게에도 지금
5: 그럼요. 오지게에서도 정말 많은 넘버에서 이렇게 시그니처에 이렇게 앞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예종을 졸업하셨고 예,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또 해보면 한예종을 졸업하셨고 네. 또 동국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6: 맞아요.
5: 예, 끝내셨나요?
6: 아니요. 지금 5학기여서 이제 논문만 남은 상황인데 이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2022년에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그때만 해도 백수였어요. 집에서 놀고 있는 창작자였는데 이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나도 배움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배우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20년 만에 입학을 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만학도입니다.
4: 아, 멋있다.
1: 멋지십니다.
5: 네. 네. 그래서 공부하고 계시고.
4: 만학도가 쓴 만학도 이야기.
5: 아, 그러네요. 진짜 이번에. 예. 2008년에 조광아 연출님이랑 같이 하셨던 소리도도.
6: 저는 너무 봤죠.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5: 아, 너무 정말 좋은 작품이고요.
6: 묻혀있는 작품인데 누구라도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 정말 감동이 네, 진짜 말도 못하네요. 소리도도. 그리고 심야식당. 2012년에 맞아요.
6: 아비야.

0: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 네. 그 저희 김혜성 작곡가께서 저희 더 넘버스를 또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들어오실 때 초반이 너무 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길 수밖에 없는 게
0: 그러니까요.
1: 긴 연역과 그리고 좋은 분들만 저희가 모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분들을 그 이력을 살피는데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 제 이력을 들어보니까 더 네. 듣고 싶네요. 그렇죠. 마이북 기네스도 안 네. 나왔고
1: 그러니까요.
2: 사자 완인이도 안 나.
1: 그러니까
3: 풀사자 완인이 올해 창작상 신 네. 2025년 창작상 신 이제 선정작인데 얼마 전에 또 공연을 또 끝내셨죠.
2: 맞아요. 네,
3: 노원에서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2: 여러분들의 저는. 애정과 사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인데 네. 그런 좋은 작품들이 이제 묻히는 것이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창작자로서 나. 소리도 둑, 뭐 트롤의 아이, 풀사자 완인이 같은 가족극을 제가 또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1: 맞아요.
2: 정말 어렵고 자꾸 사람들이 어린이 뮤지컬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뭐 어린이가 본다고 해서 그걸 허투루 만들거나 유치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창작진, 배우님들, 뭐 회사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네. 작업이기 때문에 정말 놓치지 마시고 그런 좋은 공연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럼요. 네. 네. 자, 이정훈 마케터님께서 두 배우에 대한 소개를
4: 관객의 마음을 훔치는 두 보석 같은 배우님 들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먼저 허순미 배우님은 네. 뮤지컬 BMB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네. 특화란 가창력은 물론이고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보적인 인간미와 생활 연기의 달인이십니다. 뮤지컬 레드북, 아몬드, 또 오해영, 이블데드 등에서 맹활약을 하셨고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빨래에서 억척스럽지만 따뜻한 시정엄마 역할을 맛깔나게 연기하시면서 대학로를 대표하는 실력파 배우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진짜로 빨래를 아직까지도 회전문을 돌고 있어서
1: 네.
4: 허순미 배우님을 저는 괜히 아는 사람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자주 뵈서.
5: 제가 또 많이 했어요.
4: 네, 진짜 오래 하셨고.
5: 연차로 거의 한 9년?
1: 9년 차.
5: 하고 있고, 27차 때는 이제 임신해서, 이제 아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그 하차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9차 때는 아기가 4개월 때 이제 열혈사제로 드라마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저를 지방 공연으로 불러주셔서 또 그때부터 다시 또 빨래를 지금까지 또 하고 있는 중이에요.
4: 아, 그리고 근데 강하나 배우님은
1: 네.
4: 10대 소녀의 풋풋함부터 산전수전 다 겪으신 80대 노인의 깊은 페이소스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내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십니다.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종의 기원, 반쪽이 종 등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로 활약을 하셨고요. 특히 백만송이 사랑에서는 격동의 세월을 버텨낸 함순의 역할을 해주셨고 아몬드에서는 윤재의 든든한 버팀목이신 할머니 역할을
1: 아몬드.
4: 예, 해주셔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신 바 있습니다.
1: 강하나 배우님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보면 어리고 젊은
4: 그러니까
1: 배우잖아요. 할머니 역할로 가셨을 때는 진짜 이렇게 돌변하시는 게 있어요. 뭐 특별하게 할머니 역할을 위해서 연구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6: 순미 배우님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조금 나이가 있는 배역들을 많이 맡았어서 그때는 사실 겉으로 보이는 거에 조금 많이 치중이 돼서 뭐 목소리를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좀 겉핥기식의 연기를 좀 많이 했다면 이제 배역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비슷한 연령대 그 나이 든 노역들을 많이 하게 되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1: 그냥 어떤 것들이 보면서?
6: 뭐 사실 소리 이번에
1: 목소리.
6: 예,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에서는 사실 저희가 소리를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들 중에서도 굉장히 소녀같이 아직도 맞아. 너무 예쁜 어린
1: 그럼요,
6: 목소리라고
1: 그럼요.
6: 표현을 해야 되나? 그렇게 예쁜 나이 어린 소녀들 같은 목소리가 나시는 할머니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목소리를 바꾼다는 그거보다 보이는 그거보다 그분들의 그 뉘앙스, 그러니까 몸의 태라든지 아니면 뭐 시선 쓰시는 법 또 그분들의 호흡은 조금 이제 나이가 더 드시면 호흡이 조금 더 뒤로 가고 가라앉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더 관찰을 하고 이제 그거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를 더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뉘앙스를 좀 더 이해하고 하는 방법을 조금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는 편입니다.
1: 이분이 무대에서 어떻게 변신하시는지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김혜성 작곡

0: 작가님께서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어요?
1: 처음에 대표님의 연락을 받았는데
0: 라이브에
1: 제 주변에서 인생을 제일 재밌게 사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작곡가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0: 재밌게 사는 인생
1: 재밌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우울하던 시기를 제가 코로나 이제 시절에 보내고 있다가 아, 나 이제 다른 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가방도 만들고 뭐 이상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차에 그 전화를 받고 참 인생은 재밌다. 누군가에겐 내가 또 되게 재밌게 사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래서 너무 일단 기분이 좋았고 또 제가 이제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뮤지컬을 준비했었다가 그게 이제 공연 막판에 이제 공연 바로 전에 엎어진 일이 있어요.
0: 아, 영화로 만났던 그 와이키키 브라더스
1: 그거를 이제 그 뮤지컬로 이제 준비를 했었다가 막판에 연습 다 해놓고 이제 엎어진 그런 쓰라린 기억이 있는데 그때 들어갔던 곡 중에 제가 작사 작곡을 했던 트로트 곡이 있었어요. 그런 곡들이 너무 아까웠어요.
0: 혹시 조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1: 그게 제발 잘 가라 석가라 뒤도 보지 말고 죽가라 그런 이제 트로트 곡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곡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트로트 곡을 아 공연이 엎어졌어? 그렇다라면 더 쓸 거야. 제가 한 200곡 정도를 제가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해서 이제 곡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곡을 이렇게 돌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로트 이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한혜진 선생님의 쭈까라도 음원이 그때 나왔던 거고 또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님이 삶이 되게 지금은 너무 잘 나가시지만 이게 힘든 시절이 있으셨어요. 그 곡들을 이렇게 바탕화면에 넣으시고 힘들 때마다 그 곡들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이제 처음에 생각하셨을 때 할머니 씨의 곡을 붙일 사람 김혜성이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고 뭐가 잘 안 풀릴 때 너무 좌절만 하지 마시고 뭐라도 도전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모든 거를 한번 좀 후회하지 말고 지금 도전해 보자. 이런 마음에서 네, 그런 일을 하던 중 이제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편이죠. 그래서 트로트라는 것도 제가 워낙 또 뽕기도 있는 사람이고 트로트도
0: 강하시고 네. 있는 덩구가 아니라 강하시고
1: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또 좋은 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다라면 내가 제일 즐거워하고 잘하는 건 이거구나. 그래서 너무 즐겁게 그 해부터 또 여러 공모에 도전하고
2: 다 되셨잖아요. 또
1: 다 되진 않습니다. 떨어진 것도 있지만 열심히 도전하는 거죠.
3: 근데 그렇게 해서 맡게 되셨는데 사실 막상 그 할머니분들의 시를 딱 받으셨을 때는 이게 일반적인 가사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3: 어떠셨어요? 실제로 이제 그걸 붙이셔야 되는데 실제로
1: 일단 저희가 창작진들이 제일 많이 고심했던 것은 거짓이 되면 안 된다.
0: 그렇지.
1: 정말 이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되면 안 되고 할머니들께 폐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진짜 감동과 웃음은 사실 이 그 사실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왜곡하지 말고 할머니들이 쓰신 시 그대로 토시 하나 건드리지 말자. 근데 그 시들이 굉장히 짧잖아요. 감동적이지만 너무 짧고 그리고 또 드라마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배우들이랑도 그 지점을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프리프로덕션이 꽤 길었어요. 쇼케이스도 준비하고 또 창작산실에도 나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씩 다듬어서 정교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할머니들과 이제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들은 이제 못 오셨지만 가족분들이 와서 또 공연을 보시고
4: 당근분 할머니
1: 너무 또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보람을 굉장히 느꼈습니다.
0: 가만히 보니까 시가 참 많다. 여기도 시, 저기도 시, 시가 천지 빛깔이다. 라는 이게 그대로 또 넘버에 들어가 있고. 우리 인수할머니가 또 그 뭐죠? 그거 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인 이거 한번.
4: 이 시연은 제가 실제로 공연 때 이제 하는 대사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괴로운 날들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1: 엄마, 우리 인순이.
0: 우리 또 분할

0: 대사 가운데도 노래로 만들어진 게 있죠. 그 시 가운데.
1: 가장 중요한 가시나라는 그치. 저희 제목에도 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가시나가 사실 경상도 방언으로 여자아이를 조금 낮춰서
0: 그렇죠.
1: 네, 그런 네.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가시나가 저희 작품에서는 다르게 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가시나의 의미를 시로 써주셨어요. 우리는 가시나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그래서 가시나
2: 맞아요.
1: 그리고
2: 맞아요.
1: 가장 시를 쓰기 좋은 나이 해서 가시나
3: 주의적인 네.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가 이런 뜻입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진정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너무 좀 상투적이긴 하지만 할머니들의 삶이 그대로 녹여져 있는 그 시어를 가지고 곡을 만드시고 또 이런 탁월한 배우들께서 지금 무대 위에서 이걸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최승현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이정우님도 말씀하셨지만 가면 이상하게 웃고 있는데 눈물 나고
3: 맞아요.
0: 눈물이 나다가도 갑자기 또 막 뒤로 뒤집어지면서 웃고 이러고 있는 저희를 보게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게 아마 말씀하셨던 이제 거짓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명제가 딱 맞아 떨어져서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3: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저희의 느낌이 음악하고 너무 딱 결부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작곡가님의 음악이 멜로디가 참 잘 기억될 수 있도록 항상 쓰세요. 네, 듣고 있으면 시가 천지 빛깔이다 이거잖아요. 벌써 그냥 딱 그냥 바로 꽂힙니다.
1: 바로
0: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그냥 자꾸 조금씩 하지 말고 제대로 해보자. 아니 작곡가님이 이렇게 지금 해주시는데
4: 우리
0: 같이 나가지.
4: 여기 도시 저기 도시 가마이 보이까 시가 참 많다.
3: 맞아. 작곡가님의 이런 잘 기억될 수 있는 이 멜로디가 딱 붙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요. 저한테는 바로바로 귀에 꽂히는 그런 넘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할머니들이 이걸 불러야 되기 때문에 막 유려하게 막 뭐 가창력을 뽐낸다거나 이런 식의 멜로디로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작곡가님이 만드실 때 어떠한 각도로 접근하셨을지 예,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해졌습니다.
1: 뭐 할머니들이 부르니까 할머니가 계속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처음에 쇼케이스 준비했을 때 초연 멤버가 이제 강하나 배우, 우리 허순미 배우, 또 김아영 배우, 또 하은주 배우. 이지숙 배우, 안재영 배우 이렇게 배우들이 또 너무 좋았고 그 배우들과 일주일간 정말 깔깔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써서 영란 할머니는 아영이를 생각하면서 썼고 인수는 순미에 맞는 곡을 썼고 또 분한이는 하나에 맞는 곡을 썼고 이렇게 이 배우들을 생각하면서 썼어요.
5: 음역대도
1: 맞아요.
5: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1: 그래서 그냥 저와 그 총각내야책가게부터 너무 오랫동안 해온 배우들이라 우리는 그냥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정말 깔깔깔깔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썼던 것 같아요.
0: 나 지금 잠깐 전염됐는데 눈빛만 봐도 할 때 노래 부르고 싶었어.
3: 그러니까
4: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0: 그 허순미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첫사랑이란 넘버 딱 받으셨을 때
5: 맨 처음에 첫사랑 넘버를 이렇게 딱 악보를 보고 이렇게 부르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랑이라카이 부끄럽다. 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근데 젊을 때는 좀에 사랑해주되 그래도 뽀뽀는 안 해봤다. 거짓말 하고 나서 이제 막 까르르 까르르 하고 오빠 교회 오빠 나오고 이제 막 연기하는데 그때부터 막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코 흘리게 동생 등에 업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마음이 약간 좀 일렁일렁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첫사랑 오빠가 매일 이 시간에 사실은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어떤 너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잘못 알아듣고 매일 이 시간에 이어서 만나자고 근데 첫사랑 오빠가
1: 그래
5: 매일 그리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그랬던 그 오빠가 어떻게 내 인생을 알고 이렇게 시를 썼을까 뭐 그 그리워하고 지금은 그 오빠가 없는데 그러면서
1: 신은 풀시킨 있으셨어요. 네.
0: 그 오빠가 쓰신 게 아니라
3: 풀시킨 쓰셨는데
0: 근데 사실 이승희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
5: 그래서 그 장면을 할 때 또 제가 또 신혼 초기였고 또 이제 뱃속에 또 아기도 있었고 막 이러니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이 호르몬의 노예였거든요.

0: 아, 너무 이해합니다. 네, 네, 그럼요.
1: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막 복합적인 감정이 막 들어오면서 이제 이 배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을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곧 태어날 아이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제 이 마음에서 막 소용돌이를 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금도 하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요. 오빠가 이제 가고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노래를 이제 부르고 그 상상 속에 있던 그 오빠가 다시 나와서 듀엣을 하잖아요.
2: 네, 그렇죠.
1: 근데 그때 좀 많이 이렇게 마음이 울컥울컥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2: 객석에서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바로 감성 파괴가 되죠. 이거 화상이 말이야. 이렇게 되고 뒤에 다른 할머니들이 저 봐라 저 꼬시려고 저거 막 이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네, 셋이서 네. 이런 게 너무 적절하게 수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재밌습니다.
3: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쯤에서 넘버 한 곡을 듣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첫사랑 얘기하셨지만 일단 저는 강렬한 음악 하면 화상이 좀 떠오르는데 네. 우리 화상아 할 때 그 화상인 거잖아요. 이 네. 곡에 대해서 좀 우리 김혜성 작곡가께서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4: 화상 집에 한 분씩은 있죠. 네. 그 분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얘기하는 곡이고요. 이거는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4: 음악.
5: 술 감독님이요. 눈치 챙겨서 화상 생각하니까네 소주가 확 땡기네.

0: 듣고 왔습니다. 이 화상이 말 그대로 이 화상화 할 때 그 화상인데 이거 작곡할 때는 좀 어떤 느낌으로 작곡을 하셨을까요?
1: 제가 지금 원체 조울증이 있어요. 한없이 너무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고 막 분노에 치밀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창작하기 너무 좋은 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조울증을 즐기면서 46년째 살고 있고 그냥 대본에 그냥 그 순간 몰입 집중을 되게 잘하고요. 그 상황 그냥 가사에 입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0: 그것도 역시 할머니들의 시 속에서 할머니들의 그렇죠. 이야기에서 가지고 네. 온
2: 네. 그 저희 얘기가 이제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시면서 소소한 일상에서 본인들의 시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으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한이라는 할머니는 자기 이름에서 시를 발견하는 할머니예요. 분한, 분하다.

0: 애 분한이거든요.
1: 아.
0: 네, 분하다. 근데 사실 분하다, 어, 정말 분해 하면은 이 그 두 글자, 세 글자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어떤 건지 다.
1: 그쵸, 이게 네, 네. 분노로 이글이글 하는, 아유, 아쉽다.
0: 네, 뭐, 이게 그, 그냥 화! 보다는 더 묵은 그런 감정들 같아요. 굉장히 아래에 이렇게 묵혀져 있는. 저희 때는 상상하기 힘든 어떤 그런 네. 에피소드 중에 하나긴 했어요.
1: 그렇죠. 남아선호 사상이 네, 너무 심각했던
0: 시기에. 그 시기에 어. 너무 이제 아들을 너무 귀하게 가지고 싶으셔서 계속 자식을 낳으셨는데 딸만 계속 낳다 보니 이 딸의 이름을 아우 또 딸 만나서 분하니까 분하다. 넌 분하니야 아유. 라고 지으신 그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분을 표현을 할 때 이 할머니를 표현을 할 때 뭔가 겉으로 막 내가 너무 이 분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기보다 요거를 하나 딛고 일어선 그런 모습을 조금 네. 더 많이 보여드리면 마지막에 우리 분한 할머니의 얘기가 쫙 펼쳐졌을 어, 때 많은 분들이 내 세대에 겪진 않았어도 왜냐면 요즘 세대들은
1: 그렇죠.
0: 네,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겪지 않았어도 이거에 대해 같이 공감하고 이 할머니를 응원하고 이 시를 찾은 거야 진짜로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네.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 점이 조금 놀라웠던 게 지금 시대와 지금 시기와 맞지 않는 상황도 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거든요.
2: 넘버를 잘 보면 전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안타까움과 내지름이 다 있다. 이 넘버에. 왜냐하면 밴드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넘버에 보면. 근데 그게 강하진 않은데 밴드 사운드를 이렇게 뭔가 토로하는 느낌. 이게 있어요. 근데 부르실 때는 그거를 다 밴드식으로 뭔가 락식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싹 되게 교묘하게 결합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 그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넘버에서. 그래서 전 넘버도 항상 너무 재밌습니다.
1: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은 사실 저에게는 이게 조금 우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보기 전에는. 왜냐하면 제가 문해학습자들하고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유네스코가 정한 문해학습의 날, 문해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9월 8일인데 그 즈음에 저희가 국가적으로 공식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 첫 행사부터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 문해학습자들을 모셔서 행사를 하고 그분들이 쓴 시와 그 시화전 그리고 뭐 편지 이런 거를 공개하고 실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저는 어찌됐든 직접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뮤지컬로 제작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칫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팔이가 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걸 초연을 놓쳤는데 재연 총첫을 보고 또 제작사에서 또 이렇게 프레스콜 요청을 해주셔서 가서 이제 두 차례를 본 거잖아요. 제가 진짜 프레스콜 마치면서 이분들께 진짜 허리 깊이 숙여서 인사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창작도 제대로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셨고 무대 위에서 관객들이랑 진짜 진심으로 그렇죠. 교감하면서 이렇게 놀아주시는 모습이 제 걱정은 걱정 따위는 너나 걱정해.
2: 걱정 따위는
1: 걱정 따위는 날려버려. 정말 잘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0: 배우들이 이제 처음에 아예 이제 쇼케이스부터 같이 했었으니까 저희가 배우들끼리도 모여서 정말 많이 한 얘기가 우리가 할머니들의 인생과 삶을 너무 가볍게 가져가지 말고 대신 또 자 준비하시고 우리 지금부터 할머니들이 굉장히 깊은 사연을 여러분들께 슬프게 전할 거예요를 지향하고
1: 맞아요.
0: 정말 이분들의 그 정말 소중하고 보물 같은 빛나는 순간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해서 좋아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진정성만 딱 넣어서 왜냐면 사실 이 굉장히 살아계셨던 진짜 할머님들의 사연이어가지고 이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분들의 그 진정성이나 삶을 부정해서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엄청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배우들끼리 또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3: 그 실제로 문해학교를 가셔서 워크숍도 하셨다고 그렇게
4: 초연 때
0: 정말 너무 좋았어요.
4: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2: 어떤 게 그렇게 좋으셨어요? 좀 나눠주세요.
0: 할머니들의 수업 네, 저희는 그냥 가서 정말 같이 이렇게 할머니들 수업하는 거를 참관만 했을 뿐인데

0: 진짜 외할머니, 친할머니 집에 놀러 온 손녀들, 딸내미들 같이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처음 본 저희들을. 그리고 정말 정말 제 그 가사에도 있잖아요. 나경원만 굴러가도 까르르.
1: 맞아요, 맞아요.
0: 진짜로 그러시는 거예요.
2: 그러다가 정말 그 문예학교 안에서 수업을 막 하는데 앞에 선생님은 이제 계셔서 막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정말 이분한 할머니 같은 할머니 한 분이
1: 미스커피랑
2: 커피포트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제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1: 즐겁게.
2: 근데 이제 뭐 이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 네네네 그래서 도와주시고 날라요 아 네네네 그래서 막 날라주시는데 막 수업 시작할게요 하시는데 또 여기서 할머니분들이 막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0: 독백.
2: 집단 독백을 개인 독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 계시는 그 선생님이 그 할머니들의 질문들을 저희는 아무것도 막 못 알아들어서 막 어리둥절한데 그 대답을 막 하시는
1: 집단 독백에 대해서 나하나 호응해 주시는 거예요.
0: 그러면서 네.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2: 그러면서 너무 신기해. 집중이 또 안 된다 싶으면 자 일렬로 쭈르륵 앉아보세요. 왜 일렬로 앉으라고 하지? 자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마사지 시간
1: 이렇게.
2: 그러다가 또 이제 엽서 하나씩 나눠주시면서 옆에 짝꿍한테 편지 쓰라고. 그 편지가 아직도 집에 이렇게
0: 붙여져
2: 있어요.
0: 붙여놓고 했는데.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온다고 또 그날 초콜릿을 또 맞아요. 인원수대로 또 사오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자,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만큼 쌓아놓고 가져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너무 저희가. 맞아 이런 지점의 할머니들을 우리가
1: 맞아, 막,
0: 용기를 하려고 했었지 그래야 밖에서 봤을 때 더 감동적이고
2: 맞아.
0: 더 행복해 보이고 하겠지라는 맞아.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고 보고 듣고 왔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어요.
1: 근데 이 또 작품을 관통하는 게 또 좋은 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시란 뭔가라고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작품 속에서 답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상에서 너의 모든 순간이 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의 효용 이런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3: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시의 효용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예요. 그 이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영문학자 해럴드 블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1: 우리 블룸 씨.
3: 네, 시의 효용은 시가 지극히 무용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쓸모없는 데서 찾을 수 있다.
3: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실생활에서 뭐 돈을 벌거나 뭐 이런 어떤 프랙티컬한 어떤 지점에서의 시는 사실 무용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 그런 것과.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삶의 유용한 영역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되게 아이러니하게 드러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다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인간다움 그리고 인간성 이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시대에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인간이 소멸할 수도 있고요. 하루하루 근본적으로 소멸을 향해 가고 있고 지금 시대는 사실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우리보다 성능이 좋은 로봇이 나오면 하나 쓸모없는 존재를 그냥 전락할 수도 있고 그것이 되게 빨리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지금 태제가 뭐냐면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일까? 감정일까? 아니면 인식일까? 어떤 몸의 반응일까?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술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모두가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이런 시대의 시는 사실은 무용해 보이지만 굉장히 유용하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성이 무엇인가? 혹은 인간적인 모먼트가 무엇인가를 사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에서 시가 넘버가 되고 시를 할머니들의 사연에서 찾았다는 거 이것이 너무 훌륭하고요. 저는 그래서 초연대 총샷을 보고 가슴이 진짜 뛰었어요. 야 이런 컨셉은 너무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시가 무용하지만 너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1: 지금 네. 네. 박수가 돌로 나오는 해석인데 근데 우리 최승현 선생님의 저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알 것 말 것 같은 네,
0: 그런 생각을
1: 그 이야기가 이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에 그냥 그대로 녹여져 있어서 그걸 관객으로서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된다라는 게 또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았어요.
4: 솔직히 요새 모든 그 창작물들이 도파민이 막 터져

0: 덕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또 티켓을 파는 또 배우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시대에 저희 40대 여배우들이 정말 가슴으로 연기하고 이렇게 호흡하는 것이 저는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1: 맞아요.
0: 그래서 정말 한 해도 놓치고 싶지가 않고 어허. 무대에서 항상 같이 그들을 보면서 울고 네. 웃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와 같은 마음을 보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극장에 오셔서 직접 이거를 직관하셨으면 네. 좋겠는데 이제 이 공연을 좀 알리고 싶어서
1: 네, 네, 네.
0: 이렇게 뭐 어디든 불러주시면 알릴 네. 의향이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지점을 좀 극장에 오셔서 네, 확인해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진짜 확인이 가능한 네.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넘버 한 곡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 공부라는 제목의 곡을 좀 준비해봤는데 공부 어떻게 시작하는 거죠? 제가 좀 약간 아른아른한데
2: 아 요게 네, 네. 이제 저희 가장 첫 넘버예요.
1: 아, 처음에 나온
3: 라디오 부스에서
2: 네. 라디오 부스에 할머니들이 가서
1: 네.
2: 자 우리가 배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영란 반장님의 외침으로
1: 네.
4: 다 늙어 공부할라카
2: 하면 이제 음악이 시작이네요.
5: 보고 돌아서 이사 보고 눈 뜨면 또 이차 푼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의 김혜성 작곡가 겸 수인 그리고 허준미 강하나 배우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작품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채워진 것 같으면서도 관객들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요소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정말 교감이 잘 되는데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다들 그러셨던 거죠.
1: 저는 네. 그것이 공연의 네. 그냥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요.
0: 들의 막 그런 느낌들이 배우들한테도 고스란히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 무대에서는 어떠세요? 그런 관객들의 반응을 좀 느끼시는지.
2: 저희가 그 노래 중간에 객석으로 내려가서 첫통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내려가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소풍 노래 중간에.
0: 네네.
2: 근데 정말 온 힘으로 저희가 사실은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인 그죠? 것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를 정말 그냥 할머니로 생각하셔서 그 지금 85분간의 그 할머니의 삶을 온몸으로 응원을 하고 계신 그 순간들을 저희가 매회 만나고 있어요.
0: 그러니까 근한 할머니를 보는 거지.
2: 네.
0: 그렇죠. 관객들을.
2: 네.
0: 근한 할머니 보시고.
2: 제가 가서 웃고 뭐 우리 허수미 배우 가서 웃고 사탕도 나눠주고 하면 그냥 그 할머니한테 받는 그 감정으로 저희 손을 꼭 잡아주시고 막 눈물을 흘리시고 하니까 아, 이분들이 진짜 이 할머니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하고 계시는구나. 마음을 맞아요. 정말 많이 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순간들을 만날 때 저희도 너무 너무 정말 행복하게 공연을
0: 네.
2: 정말 힘들기도 한데
0: 힘들기도
2: 많이 네,
0: 그렇죠, 그렇죠.
2: 힘들기도 한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저희도 너무 더 즐겁게 공연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와 일맥상통하는 아이디가 저희 질문을 주신 분 가운데 계신데 아이디 자체가 엄마 보고 풀 때마다 오지게 마을 방문 중. 이라는 아이디가 있었어요. 네, 그 느낌 그대로.
2: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셨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으신 거예요. 엄마 보고 풀 때마다 오지게 마을 방문 중. 그런 아이디를 쓰셨어요.
1: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분명 삭신이 쑤시던 할머니였는데 분한의 과거가 나오면 내 나이 7살 하는 순간 정말 무대 위에 꼬마아이가 있었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그래서 75살의 노인일 때와 7살 어린아이일 때 차이를 어떻게 연기를 하시냐, 이 차이를.
0: 그 질문이 있었어요.
1: 이게 네. 있어요. 신체적이나 대사톤에서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할머니로 있다가 그냥 갑자기 또 아이가
0: 7살로 갔다가
1: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관객분이.
2: 내 이름은 이분한이라는 노래와 그 호랭이가 물어 관련 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1: 그쵸.
2: 그래서 여기는 7살 분한이었다가 여기는 다시 72세

0: 현재 이분한 할머니로 돌아오는 건데 그 안에서 할머니가 정서를 어린아이로 쓰고 또 이제 어쨌든 그 사용하는 몸의 태도 아이와 할머니는 조금 다르잖아요. 호흡도 마찬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그 방법을 이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몸도 사실은 바뀌고 사실 목소리도 아이처럼 쓰려고 네.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왜냐면 제가 지금 너무 7살 많이 멀어져가지고
1: 많이 멀었습니다. 사실상
0: 7살로 많이 멀어졌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관찰했을 때 아이들이 하는 그 발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따라하려고도 하는데 제일 큰 건 호흡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아이들은 언제든지 부르면 튀어나갈 수 있고 호흡이 좀 앞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누구야? 하나야? 하면 이렇게 팍 튀어나갈 수 있는데 할머니나 조금 이제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조금 호흡이 뒤쪽으로 가 있는 제가 관찰할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부분에 차가는
2: 직관을 타시는
3: 그루브 있게.
0: 예.
2: 그런 그게 그루브였고요.
0: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2: 네네네. 네, 네. 그 팬분들께서 디테일하게 질문을 주신 것이 있는데 순미 인순이 너무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시면서
1: 사랑스러워요.
2: 진짜 사랑스러워요. 은행 가셨을 때 네. 박자에 맞춰서 머리랑 엉덩이를 끄적거리시던데
0: 진짜 디테일하게 보신 거예요.
2: 다른 인순 배우들은 안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추가하신 디테일인가요? 저도 인순이란 캐릭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4: 네. 일단 그 곡을 영감 보고 있어라는 곡을 너무 너무 이렇게 지키는 아이들 막 이것처럼 너무 너무 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악보를 이렇게 보시면 뭐 악보를 그 악보의 그 느낌을 뭐 이렇게 그 분석하는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그냥 그 감독님이 그 곡을 써주신 그 곡 안에서의 흐름은 너무나도 이제 제가 잘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띵딴 띵딴딴 딴딴딴딴딴 뭐 이런 그 예비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박자 안에 그 좀 뭘 채워줬으면 좋겠어라고 얘를 하시니까 그래서 정말 은행에 갔을 때 그 두려워하는 발동작 그다음에 그 손가락에 반창고나 손목에 기부스를 하고 갈까? 아 아니야 부끄러워 5만 국리 다 했어. 아 근데 왜 엉덩이가 막 왜 간지럽지? 그런 저만의
1: 본인의 해석.
4: 네. 아. 근데 또 요즘에는 또 이게 바꾸는 재미가 있어서
2: 우리 인순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조금만 전해드리면 이 문해학습자들이 겪는 그 아픔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시고 경험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모르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 사신 거예요. 은행을 가셔도 내가 공무를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아이 학교 뭐 이를테면 손자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없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이렇게 이야기 속에 그러나 너무 그분들의 삶이 희화화되지 않게끔 잘 그려내신 게 진짜 최고의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네. 안동 공연 지금 예정돼 있다고 하시는데 안동과 지금 우리 배경이 되는 팔복리 가상의 마을이지만 칠곡은 가깝잖아요.
4: 네.
2: 이 또 사투리 또 네이티브들이 많이 들으실 텐데 사투리 연기 어렵지 않으세요 혹시?
4: 어려웠어요.
2: 아니 어떻게 다 경상도 출신들은 아니시잖아요.
4: 네,
0: 네. 그렇습니다.
2: 우리 강나라 배우님 어떠신가요?
0: 저는 사실 전라도
2: 전라도 아이고야 이 굉장히 이국어를 배우시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으셨어요?
0: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듣고 많이 뱉어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강정호 배우님도 그렇고 지철 배우님도 경상도 출신
2: 같아요. 네. 주변 선생님들이 많으셨대요.
3: 네. 들렸어요.
0: 그리고 이제 군안 떠부린 이예지 배우님은 경산 출신인데 경산이 칠곡이랑 엄청
4: 가까워요.
2: 네이티브가 계셨구나. 네.
0: 예지 배우님도 그렇고 아영님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사투리를 경상도 사투리를 하실 수 있는 네이티브님들이 많이 계셔서
2: 네네네.
0: 아직도 저희가 하면 옆에서 틀린 거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듣고 다시 체크하고 사실은 분장실 가면 거의 다 사투리로 대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4: 네, 분장실 그렇게. 들어가는 순간 그냥 팔복리 문의학교로
0: 언니 오셨어요가 아니라 행예
4: 행예
0: 그래서 뭐 미려 배우님 뭐 이렇게

0: 마이크 차세요. 막 미래햄 다 이렇게 아영햄 마이크 차시랍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1: 갑시다 막 이러고
2: 갑시다
0: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게 저런 사투리가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1: 맞아요. 네.
0: 대사가 길어지면 점점 어딘지 정체 모를 전주도 아니고 전라도 아니고
1: 그래서 한번 우리 저희가 이제 런을 돌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가는데 처음 본 대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도 모르게 전라도 말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공양이. 네. 그러니까 이제 영란 언니가 얘는 전라도에서 시집온 컨셉으로
0: 그래 임수이랑 분한이는 전라도에서 오래 살다 시집 왔지.
2: 내가 하면 할수록 이 메시지가 좀 내 마음에 좀 묵직하게 남더라는 그런 감정들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3: 저는 뭐 저의 가치관과 철학과 너무나 맞는 작품을 만나서 그리고 또 적시적소에 만난 것 같아요. 또 제가 삶에 있어서
2: 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3: 뭐 늘 세상이 속이는 게 아니라 인생이란 힘든 거죠. 누구에게나. 근데 그거를 내가 힘들어 하고 살 것이냐, 힘들지만 또 도전해보고 즐겨보자 이렇게 살 것이냐, 내가 배우면서 살 것이냐, 뭐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과도기에 너무나 좋은 작품을 만난 것 같고 그게 참 잘 맞아떨어진 것 같고 정말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장면이고 한신 공들여 만들었고 우리 배우님들이 진심을 다해서 맞아요. 연기하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꼭 보러 와주시길
2: 놓치시면 후회할 작품입니다. 진짜 정말. 우리 두 분 배우님께는 네. 또 그렇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위로를 받았다?
0: 올해 특히 더 딱 저한테 다가왔던 거는 배움에는 때가 없다. 지금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이. 지금 더 미루지 말고 이제 배울 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리고 정말 나에게 안 맞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이게 나와 어울리지 않는 거라면 그때 또 다른 거에 도전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올해 더 크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1: 사실 저라는 사람은 목표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오직의 공연을 하면서 초연 때부터 좀 삶의 방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과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과정이 참 목표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였구나라를 많이 깨닫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공연하고 있어요.
4: 지금 우리 현장에 보면 웰메이드 플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치밀한 플롯, 논리적인 구조, 기승전결이 명확한 완결성을 갖춘 작품 이런 의미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렇게 지금 우리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에 미쳐보면은 오직에는 이 작품은 사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웰메이드 어떤 치밀한 구성과 어떤 이런 플롯의 힘으로 가는 작품이 아니라 오히려 장면별로 에피소드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이 작품의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헐거운 구조인 거예요. 헐거운 구조. 그래서 이 작품의 이 구조 때문에 관객이 이 공연 안으로 이렇게 탁탁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정서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이런 몸의 에너지적인 개입이 있는 거죠. 다 같이 할머니들의 삶을 반짝반짝하게 비추면서 자기 삶도 비출 수 있다. 이런 결국에 이렇게 주체적인 행동으로 갈 수 있도록 공연이 이렇게 좀 헐겁게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그 점이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이 작품의 핵심이고 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제가 사실 이제 극을 보고 나면 관극일지를 나름대로 남기거든요. 참 고운 작품이다. 이야기도 곱고 무대 위에 흐르는 시들도 곱고 넘버도 곱고 무엇보다 할머니들의 수줍은 웃음이 참 곱다. 서로 의지하며 글을 배우고 시를 쓰고 함께 웃어가며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오지게 재밌게 써내려가는 유쾌하고도 따뜻한 가시나들 이라고 썼어요. 너무 재밌는 극이고 뮤지컬을 경험해 보시지 못한 분들도 1회 장벽도 없이 너무너무 편하게 재밌게 감동을 받으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극입니다. 꼭 관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공연, 뭐 연극, 뭐 뮤지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들은 진짜 이게 저희가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그럼요. 실제 네. 가져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으시니까 한 번만 저를 믿고 다녀오세요. 진짜 제발.
3: 입문작으로 정말 좋은
2: 그렇죠. 첫 네. 입문작으로 맞습니다.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을 강추하면서 자 가시기 전에 그 넘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네, 이 넘버를 저희가 남겨드리고 이제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2: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강변북로 구리방면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한남대교 부근 4차로에서 보수공사 중이라 뒤로 마포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차량이 많아서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길게 속도로 보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여의하류에서 양화대교, 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합정에서부터 밀려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서안안 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뒤로 정체가 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면 화성휴게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가 있어서 불편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나선홍의 닥터스.
1: 19번째 카르테라는 의학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 한 의사의 질문에 종합진료과 의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라는 장기는 의학적으로 없으니까요. 재미없는 대답이라는 반응에 그는 다시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서로에게 감흥하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뛰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으면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니 당신과 나 그 사이에 마음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약과 좋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가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매일 오후 5시 의학이 사람을 만나고 건강이 마음과 이어지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는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뇌신경과 쪽 전문의분들은 이제 마음이 이 뇌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심장내과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제 심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95.1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닥터스? 네, 아우. 제가 말하고도 좀 간지럽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오늘 방송은 TBS FM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TBS F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BS 홈페이지, TBS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의가 함께하는 백세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 진료 과목은요, 정신건강의학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산만함,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성, 이런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죠. ADHD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ADHD 궁금한 점들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영구 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그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은 떠먹여주고 오답은 피식하게 만들어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 스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운전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주변의 여러 자극 속에서도 중요한 정보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부족하면 산만해져서 실수가 잦아지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ADHD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이 능력,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해 나가는 힘인 이 능력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초능력, 2번 청천벽력, 3번 주의력, 4번 만유인력. 네. 자, 아시는 분들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생활기록부에 선생님께서 나선홍은

이게 결핍돼 있다. 이렇게 적는 분도 계시고 이게 부족하다 이런 분도 계시죠. 아 제가 이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 생활 기록부엔 그런 건 없어요. 네. 자, 그런 분들 오늘 정답을 잘 맞히실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검색창에 력자를 또 쳤군요. 홍경민입니다. 그녀의 매력.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0: 의학과 전문의이자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계신 해람 정신건강의학과 노현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대본에 말이죠.
1: 네.
0: 원장님 훈남이세요라고 제 작가님이.
1: 네.
0: 아, 네. 아, 굉장히 훈남이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그 유튜브로 저희가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나가고 있거든요. TBS 네네. FM 검색하시면 검색창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노현재 원장님. 네. 그 지금 진료를 보시는 병원이
1: 네.
0: 이 홍대 근처라고 저는 들었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좀 젊은 학생들, 대학생, 뭐 청소년들 좀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일단 원장님 얼굴을 뵈면 좀 마음이 놓인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0: 그런 얘기를 좀 들으십니까?
1: 아, 이런 얘기는 여기서 처음 듣긴 하는데.
0: 아,
1: 네, 감사합니다.
0: 아, 네, 네. 아무튼 그 환자를 대하는 첫인상이 무척 또 정신건강의학과는 중요하잖아요.
1: 네.
0: 네.
1: 아무래도 이제 다른 과랑 다르게 네. 본인의 어떤 깊은 마음속 이야기라든지 이야기 힘든 부분들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0: 네네.
1: 좀 의사와 마주했을 때 그 첫인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첫인상보다는 태도라고 할까요?
0: 네.
1: 이분, 환자분의 말을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런 네. 태도나 느낌을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
0: 아, 좀 내가 잘 듣고 있고 경청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1: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거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도
1: 네.
0: 첫 번째가 그 덕목이 경청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1: 네.
0: 잘 들어야 또 말도 잘하는 거잖아요.
1: 아, 네네.
0: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노현재 원장님이 이 작가로도 활동 중이신 걸 몰랐어요. 저희 우리 김수기 작가님이 상당히 팬이신가 봐요. 지금 혹시 책 이거 줌인 됩니까? 안 되죠? 네. 안 돼도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나 ADHD였지. 노현재 지음. 네, 책인데 아주 손에 쏙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게 언제 출간된 겁니까?
1: 작년 10월에 출간을 했습니다.
0: 아, 작년 10월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1: ADHD에 대해서 좀 쓴 책인데요.
0: 네.
1: 제가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ADHD 약을 먹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해서.
0: 아, 그러세요?
1: 네.
0: 아, 원장님이 직접 드신다고요?
1: 네, 저도 약을 복용을 하고 있어서.
0: 아, 그러시군요. 네,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책으로 좀 써봤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책 주제로 이제 ADHD를 쓰셨고, 지금 뭐 초판입니까?
1: 아, 지금 다행히 초판이 다 나가서 2세까지.
0: 아, 2세.
1: 네, 찍은 상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작가님도 직접 사셨다고 하니까
1: 네.
0: 저도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자, 이 참 정신과 의사가 ADHD 환자래 이렇게 밝히는 게 쉽지 않을 일일 것 같은데 스스로 이렇게 책을 쓰시면서까지 그 소문을 퍼뜨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요.
0: 네.
1: 일단 첫 번째는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걸 말씀드릴 때
0: 네.
1: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드리는데
0: 네.
1: 저도 ADHD면서 그거를 이렇게 감춘다라는 게 좀 환자분들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0: 네네.
1: 그 또 다른 하나는 좀 ADHD 당사자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ADHD 당사자로서도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도
0: 네.
1: 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거 언제 아신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ADHD를 겪고 있다.
1: 아, ADHD 자체는 예전부터 산만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는데
0: 네.
1: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수련을 받을 때 교수님이 좀 실수도 많고
0: 아.
1: 좀 산만한 것 같다.
0: 아, 그래요? 전혀 네. 모르겠는데요.
1: 아, 이게 지금 아마 약을 먹고 와서
0: 아, 네, 네, 네.
1: 차분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그때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좀 ADHD랑 많이 맞는 것 같다.
0: 네.
1: 해서 검사 같은 걸 받아 보니까.
0: 아.
1: 좀 해당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때부터
0: 아,
1: 좀 약을 먹게 됐습니다.
0: 네. 절대 우리가 ADHD라고 해서 두려워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1: 네, 저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0: 네,
1: 있습니다.
0: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깊이 있게 우리 노 원장님과 함께 ADHD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한데 ADHD일까요? 성인인데 ADHD도 치료가 되나요? 아니면 약을 먹어야 하나요? 비롯해서 불안, 우울, 수면 문제 등 마음 건강에 대한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1번, TBS 앱은 무료. 이쪽으로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ADHD가 뭐의 약자입니까?
1: 정확하게 이야기라면 네. 주의력 결핍 그리고 행동 그러니까 장애라고
0: 네, 행동 장애. 네. 그 이어지는 겁니까? 주의력이 결핍되면 과잉 행동이 그 장애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1: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그 아래도 여러 가지 하위 분류 체계가 있는데 네. 주의력 조절 문제만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과잉 행동 문제만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 두 가지가 있는 경우를 이제 복합 유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0: 아, 세 가지로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세 가지를 뭐 말씀해 주실래요? 천천히.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이제 주의력 조절만 주의력 조절. 문제가 있는 분들 아. 그리고 행동 조절에 문제가 있는 네. 분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복합 유형 이렇게 복합 해서 유형. 세 가지로 나눠서 네.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제가 각별히 네. 신경을 바짝 쓰고 왜냐하면 주의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저도 네. 아 이게 불안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DHD는 왜 생기는 건지
1: 네.
0: 부모의 양육 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1: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ADHD 네. 진단받았다고 말씀드렸더니 네. 너무 이렇게 엄마가 허술한 모습을 보여서 너가 ADHD가 된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염려하시기도 했는데
0: 네.
1: 양육하고는 사실 큰 관계는 없습니다.
0: 아, 관계는 없고요.
1: 네, 이제 사람의 뇌는 20대까지 계속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어서
0: 네.
1: 좀 더 선천적인 신경 발달 문제로 보고 있고요. 유전적 소인도 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아, 유전적 소인도. 네. 부모님이 만약에 그런 ADHD의 그런 것들을 갖고 계셨으면 그 자녀도 그럴 수 있다.
1: 아, 네, 맞습니다.
0: 근데 부모님 없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그랬다. 네. 그러면 그것도 있을 수 있는.
1: 그렇죠.
0: 네, 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또 성인 ADHD 진단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모르고 지내다가 성인이 돼서야 발견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생활기록부나 이런 데 이제 주의력이 많이 산만하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0: 아, 그래요?
1: 예, 저처럼 전형적인 분들도 있지만 네. 사실 어렸을 때 잘 티가 안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뭐 부모님이나 뭐 학원 선생님,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챙겨주고 또 알려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크게 티가 안 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율성이 많이 부여가 된다든지
0: 네.
1: 맡고 있는 역할들이 좀 복잡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ADHD 성향이 드러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가장 먼저 그냥 나 혼자 스스로 아 이건 ADHD인가?
1: 네.
0: 라고 느낄 만한 가장 큰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혼자 셀프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1: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게 산만함하고도 구분이 되는 지점인데
0: 네.
1: 내가 마음을 먹는데도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집중을 해야 된대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좀 마음하고 몸이 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은 경우.
0: 아, 이거를 나는 오늘 저녁에 예를 들면 이 책을 반드시 10페이지 정도 읽을 거야라고 마음 먹고
1: 네.
0: 저녁에 책을 폈는데
1: 집중이 너무
0: 집중이 안 되고.
1: 네.
0: 오.
1: 그렇게 좀 마음하고 몸이 많이 따로 노는 경우가
0: 네.
1: 조금 좀 더 ADHD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1: 네.
0: 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저희도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러니까 평소에 피곤하거나 좀 힘이 들어도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0: 네.
1: 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네, ADHD 분들은 그냥 단순히 피곤하거나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컨디션이 좋고 정말 의지가 넘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폭넓게 그런 집중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를 좀 더 ADHD라고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군요. 이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도 함께 동반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1: 아, 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 진료 볼 때도 네. 우울이나 불안이 같이 동반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ADHD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타인으로부터 뭐 지적을 많이 받는다든지
0: 네.
1: 아니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이렇게 실수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이나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요.
0: 네.
1: 또 선천적으로도 ADHD가 있는 분들이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우울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취약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0: 뇌에 어떤 그 기능, 그러니까 어떤 부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생기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1: 아,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뇌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0: 최앞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1: 그 전두엽에서 일정 부위가 있는데요.
0: 네.
1: 거의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0: 네.
1: 전전두엽을 중심으로 하는 뇌의 여러 네트워크가 있는데,
0: 네.
1: 그 네트워크들이 이제 뭐, 각성이라든지 이제 조절하는 거에 있어서 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0: 호르몬
1: 이제,
0: 조절이 잘 안 되는 건가요?
1: 네, 그쪽에 이제 각성이나 주의 조절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프네프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신경전달 물질이 거기서 좀 조절이 잘안 돼서, 예, 뇌 각성 조절도 같이 함께 좀 불균형, 그러니까 좀 규칙적으로 잘 되지가 않는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0: 자, 원장님 그러면 말이죠.
1: 네.
0: 제가 말씀 들으면서 또 느꼈던 거는 그 반대로
1: 네.
0: 반대로 이게 아주 잘 되는 분도 많이 있습니까?
1: 그럼
0: 아니면 이게 잘안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1: 물론 주의력이 높으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잘 말씀 주셨는데, 약간 시력 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조금씩 그 편차가 있는데, ADHD 분들은 안경을 써야 될 정도로 그 조절 능력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0: 거기서
1: 됩니다.
0: 안경은 이게 뭐 약물 치료라든가 이런 게좀 필요한?
1: 네, 진단
0: 그렇게 생각하면
1: 범주에
0: 될까요?
1: 들어가시는
0: 아,
1: 분들이라고.
0: 그렇군요.
1: 네.
0: 네. 자, 노현재 원장님과 함께 ADHD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는 시간, ADHD 오해와 진실, OX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원장님 앞에 OX 팻말이 있는데요. 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기 3번 카메라 보이시죠?
1: 네.
0: 네. 저쪽 보시고. 자,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다섯 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ADHD는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현대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예, 정답은 X입니다.
0: X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ADHD 약을 먹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네, 이번에도 X입니다.
0: X군요. 세 번째입니다. 성인의 ADHD는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사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네, 정답은 O입니다.
0: O군요. 네. SNS에 떠도는 ADHD 자가진단 무료 테스트는 믿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정답은 X입니다.
0: X군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ADHD 환자는 의지만 강하면 극복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저는 정답은 X라고
0: 아,
1: 보시면 됩니다.
0: X.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1: 네.
0: 네. 원장님의 대답이 오늘 그 O가 하나,
1: 네.
0: 나머지 다 X입니다. 네. 스마트폰 때문에 생긴 현대병이다. X 그랬어요. 아니란 그런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요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뭐 떠돌던데 이게 그 이전에도 ADHD는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왜 이런 얘기가 떠도는 걸까요?
1: 네, 실제 진단명 자체는
0: 네.
1: 40년도 더된 진단이고요. 네, 한국에는 아무래도 최근에 뭐 여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0: 네.
1: 요 근래 좀 주의를 한국에서 이렇게 집중을 많이 받게
0: 그
1: 돼서
0: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1: 그 금쪽 같은
0: 아,
1: 애세트라든지
0: 오은영
1: 네,
0: 박사님.
1: 오은영
0: 아,
1: 박사님.
0: 네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런
1: 네.
0: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을 많이 보면 제 생각에도 ADHD가 좀 생길 것 같은데
1: 네.
0: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 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1: ADHD는 이제 신경 발달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0: 네.
1: 스마트폰 때문에 생기지는 않겠지만 ADHD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1: 아무래도 스마트폰이 이제
0: 네.
1: 자극 이제 뭐 즉각적인 보상이라든지 뭐 쇼츠 여러 가지로 주의를 빨리 뺏고 그리고
0: 네.
1: 또뭐 피로감이나 주의 집중을 이렇게 많이 흔들어 놓을 수 있어서 ADHD가 있는 분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면
0: 네네.
1: 좀더 ADHD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는 있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우리 뇌는 그 단기간에 보상 얻는 거를 상당히 좋아한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즉각적으로 연락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온다든지 영상들도 짧고 빠르게
0: 쇼폰 같은 거요.
1: 네.
0: 계속 요즘 청소년들 보면은 지하철 타면은 엄지 손가락이 이게 장난 아닌 네, 빠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뇌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1: 그러니까 주의를 빼앗기가 쉽죠.
0: 그렇죠. 주의력 결핍.
1: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필요한데 이제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하는 느낌들을 네. 받다 보니까 네. 차분하게 오래 집중해야 되는 활동에 그렇죠.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20초, 30초짜리 쇼츠만 보다가 네. 50분의 수업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좀이 쑤시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이 쑤시겠죠.
0: 네. 네. 아, 그렇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ADHD 약을 먹으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 X 그러셨어요. 최근에 부모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떠돈다고 하는데 아, 이게 X군요. 이게 이런 약이 그 콘서타?
1: 네.
0: 그런 약이 있습니까?
1: 아, 예. 이제 대표적인 ADHD 약이고요. 그래서 네. 학생분들 사이에서도 이게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오해를 해서 뭐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 뭐 친구한테 약을 받아서 먹어보려고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공부 잘하고 싶어서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약은 아니기는 합니다.
0: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ADHD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집중력을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두엽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건데,
0: 네.
1: 저는 와이파이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0: 와이파이요?
1: 네, 그 전전두엽과 그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좀 접속이 불균형한 분들이거든요. ADHD 네, 분들이. 네. 약은 그 연결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뭔가 IQ를 더 높여준다든지.
0: 아, 그런 건 아니다.
1: 네. 그런 거는 아닙니다.
0: 네. 네. 렉이 걸린 걸 좀 풀어준다든가.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거죠. 일종의. 네. 약을 먹으면 키가 안 자란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1: 아, 네. 그 이제 약을 먹으면 키가 안 자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연구들을 보면 이제 실제 약이 성장을 저하한다라기보다 이게 약물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식욕 저하가 있거든요.
0: 아, 식욕 저하요.
1: 네, 그래서 이제 소아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을 먹고 식욕이 저하가 되면 아무래도 먹는 게 부실해지면 네네. 그런 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좀 성장이 방해가 될 수는 있어도
0: 네.
1: 아직까지는 약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제 키나 성장에 방해를 주진 않는다라고.
0: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인 ADHD는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사람이다. 오, 그러셨어요.
1: 네.
0: 성인 ADHD와 게으른 사람, 이게 뭐가 다르냐라는 말을 하던데, 이거는 이제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1: 네.
0: 네. 그죠?
1: 네.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DHD 분들 중에서 이제 마음은 있는데 네. 이렇게 뇌에서 각성 조절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한다든지 집중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정말 진심인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고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서도 그거를 이제 단순히 태도 문제로만 보고 너 왜 이렇게 성의가 없냐? 뭐 열심히 안 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거기서 2차적으로 이제 ADHD 분들은 많이 상심을 겪고
0: 아 그렇죠.
1: 네, 더 자책을 하시게 되기도 해서
0: 네네.
1: 네 그런 걸로 이제 우울이나 불안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0: 그 운전도 이제 지금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요.
1: 네.
0: 그 ADHD가 있으면 이제 주의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까?
1: 운전할 때도 이제 문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0: 네.
1: 근데 예를 들면 뭐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차선이 막히거나 하면 답답해서 네네. 좀 뭐 흔히 말하는 칼치기라든지 뭐 그런 거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0: 칼치기는 그럼 ADHD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1: 뭐
0: 아 그건 너무 네 너무 오버해서 생각한 건가요?
1: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0: 그래요?
1: 그래서 실제로 ADHD 분들이 네.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높아서
0: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후배가 있거든요.
1: 네.
0: 왼쪽 깜빡이를 켜고
1: 네.
0: 뭐 오른쪽으로 간다든가.
1: 아, 그렇군요.
0: 아, 그렇죠. 있어요.
1: 네네. 네,
0: 본인은 이제 뭐 부정을 하는데
1: 네. 네,
0: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옆자리 타면은 불안하거든요.
1: 네. 아, 그렇군요.
0: 네네. 그러면 그런 경우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나요?
1: 네, 그게 이제 평상시의 모습도 봐야겠지만.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치료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1: 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보통은 약물 치료랑

0: 행동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
1: 아,
0: 편입니다.
1: 약물치료, 행동치료. 아까 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0: 네. 네. 그래서 약물은 아까 말씀 주신 콘서타라든지 네. 이런 ADHD를 위해서 나오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복용을 하기도 하고 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약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행동치료라고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잘 깜빡거린다고 하면 뭐 메모를 한다든지 네. 뭐 알람을 맞추거나 이런 행동적인 것을 통해서 ADHD 증상을 이제 좀 조절해 보려고 하는 치료도 같이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아.
1: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 메모 말씀하셨는데, 네. 이 ADHD 환자분들이 좀 예를 들어 뭐 일기를 쓴다든가, 네. 좀 나를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걸 좀 이렇게 꾸준히 해보시면, 네. 그것도 어떤 행동치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ADHD 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는 일이다라는 것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중요하게 생각을 해도 그 머리 작업 기억이라는 건데 네. 그게 좀 약하다 보니까 잘 까먹게 돼서 네. 의도와 다르게 네. 그래서 항상 모든 걸 가급적이면 메모를 하고 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꼭 당부를 드리는 편이라서
1: 아 그렇군요. 그럼 네. 다 이어지는 그런 네, 네. 이야기들이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 행동치료는 또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치료도 있습니까?
0: 각각 겪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네. 뭐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시간 개념이 약한 경우가 ADHD들이 많아서
1: 정말요?
0: 네. 뭐 예를 들면 눈을 감고 10분이 지난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면 잘 못 맞춥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게 시간 흐름을 본인의 어떤 느낌으로 많이 인지하려고 해서 그런데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시계 같은 거를 집안의 곳곳에 좀 배치를 하게 네. 하도록도 하고 네. 뭐 알람이나 이런 기능들을 많이 활용해 보도록도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1: 저도 살짝 이제 그런 게 있나 생각을 해봤더니 저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시간 체크는 아주 잘하거든요.
0: 네.
1: 아 그렇군요. SNS에 떠도는 ADHD 자가진단 무료 테스트 요즘 이거 많이들 하시는데. 이거 믿어도 된다. X. 네. 과감하게. X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거죠?
0: 네. ADHD는 단순히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내리는 진단은 아니어서요. 네. 저 주변 친구들도 그런 검사하면서 결과 보여주면서 네. 나 ADHD 맞냐? 약 받으러 가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문제로 뭐 번아웃이라든지 여러 네. 문제로도 집중력이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검사를 통해서 내가 좀 집중력이 낮네? 해서 진단이 되는 건 아니라서 네. 자가 진단을 해볼 수는 있지만 네. 그걸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 안 되고 그럼 병원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0: 네, 우선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하기는 합니다.
1: 병력 청취요?
0: 네, 어렸을 때부터 조금 ADHD에 해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1: 그 문항 중에 꼭 들어가는 문항 몇 가지 중에 몇 개만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원장님?
0: 문항이요?
1: 네, 문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근데 어렸을 때 일은 문항보다는 저희가 직접 물어보고.
1: 어떤 일이 있었는지?
0: 네, 학교 선생님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았는지.
1: 지적을 받았느냐.
0: 아니면 뭐 준비물 챙기는 게 어렵진 않았는지, 뭐 수업 집중을 끝까지 하기가 어렵진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기도 하고, 네. 가끔은 생활기록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기록부요?
0: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 편이고 네. 이외에도 이제 자가 설문지라든지 아니면 집중력만 따로 보는 검사가 있어서 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검사들도 진행을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내리는 편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ADHD 환자는 의지만 강하면 극복할 수 있다. X 그러셨어요.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0: 그러니까 의지가 필요하지만 올바르게 의지를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의지라고 하면 흔히 태도 문제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ADHD 아동이 학원에 가서 우산을 두고 온다고 하면 너가 물건을 소중히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엄마가 우산 챙겨오라는 말을 우습게 들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1: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태도 문제로 생각하는 네. 의지라고 하면 X이지만 그걸 뭐 알람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문제를 내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네. 거기에 적절하게 맞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하면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제 그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
0: 네.

0: 그런 말들은 좀 가려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네, 이게 많이 생기는 오해인데 네. 아무래도 말을 해도 네. 그때만 듣고 자꾸 까먹고 네. 좀 이렇게 행동이 잘 교정이 안 된다 해서 그걸 뭐 부모님 말을 너무 무시한다든지 아니 좀
0: 그런 건 아닐 텐데
1: 네 반항적인 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0: 네. 우리 부모님들도 다 이제 그런 세대를 밟아 오신 터라
1: 네. 네
0: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넓게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현재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ADHD 이 정신건강 관련한 다양한 상담을 오늘 2부에 친절한 진료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진료실로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진료실에서는 환자의 마음을 돌보고 진료실 밖에서는 책과 강연을 통해서 정신건강 이야기를 전하고 계신 분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현재 원장님 모시고 ADHD 유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저희가 이제 열어볼까 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새싹 문자로 우리 노 원장님의 친절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문자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827번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입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집중을 못하는데 게임만 하면 몇 시간이고 앉아 있습니다. 게임에는 집중하는데 ADHD일 수도 있나요? 이 질문 나가자마자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어머 우리 집 얘기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원장님?
2: 일단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1: 이제. 아, 그래요?
2: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ADHD면 모든 것에 집중을 못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조절하는 게 어려운 거라서요. 그래서 본인이 흥미를 느끼거나 재밌어 하는 거에는 과몰입하면서도, 네. 이제 정작 필요할 때는 잘 집중을 못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서, 네. 꼭, 뭐, 예를 들면 게임할 때 집중 잘하면 ADHD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리고 5318번님, 34살, 34세 직장인입니다. 회의 시간에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중요한 업무도 자꾸 빼먹습니다. 메모를 해도 메모한 걸 잊어버리는데 성인 ADHD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대표 증상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셨습니다.
2: 네. 직장 생활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평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인 ADHD 분들이 많이 불편해서 찾아오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지금 네. 말씀 주신 뭐 회의 때 집중하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뭐 빼먹는 걸 때문에 이제 오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ADHD

0: PTSD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업무가 최근에 너무 과중했거나 그래도 그런 경우에도 생길 수는 있지만 뭐
1: 네.
0: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다라고 하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1: 네.
0: 않을 수.
1: 그렇군요. 저는 아직 뭐 그런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지만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0: 네네.
1: 뭐 10가지에 뭐가 있다.
0: 네.
1: 그런데 나는 어우 8가지 이상이네. 이러면
0: 네.
1: 뭐 ADHD고 그래도 한 서너 가지 정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척도 범위 이런 건 어떻게 좀
0: 그 척도 검사도 유형이 여러 가지여서요.
1: 네.
0: 그런 식으로 뭐 매우 그렇다 이런 게 뭐 5개 이상이면 진단
1: 네.
0: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하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딱 정말 집중력만 시험 보듯이 1시간 정도 검사를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1: 네.
0: 이게 내 나이 또래랑 비교를 해서 집중력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검사인데
1: 네.
0: 거기서도 만약에 내가 뭐 저하된 소견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주의력이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져 있구나라고 좀 평가를 하고 ADHD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는 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4981번님이 우리 아이가 엄청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정신없을 정도로 떠드는데 이런 것도 ADHD인가요? 질문을 하셨어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적으로 봐야 되기는 하는데
1: 네네.
0: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신나는 분위기에서만 그런다라고 하면 뭐 밝은 성격일 수 있는데
1: 네.
0: 뭐 가령 그러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조절하지 못하고
1: 네.
0: 뭐 계속해서 뭐 떠든다든지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1: 네.
0: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의심해 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부모님들이 문자를 많이 주시는데 3910번님 아이가 식사 시간만 되면 자꾸 산만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아이 식사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집니다. 주의를 줘도 고쳐지지 않고요. 학교나 학원에서는 큰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도 ADHD 증상일까요? 그렇습니다.
0: 근데 ADHD 진단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게 한
1: 네.
0: 가지 상황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1: 보시는
0: 네,
1: 거죠?
0: 여러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걸쳐서 보여야 되기는 해서 만약 식사 때만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가 뭐 식사 시간 때 조금 더 부모님과
1: 산만한 질문이란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게 산만한 질문일까요?
0: 뭐 가령 뭐 보호자분들이 많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계속 주제를 이탈한 여러 질문을
1: 주제를 이탈한
0: 경우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0: 네, 뭐 네. A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C, 뭐 D 이렇게 넘어가고, 뭐 아니면 보호자분이 C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A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1: 네네,
0: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돼야 되는데
0: 네.
1: A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는 또 C의 질문을 하는,
0: 네,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네. 이게 이제 식사 시간에 이러면 근데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런 아이들도 있나요?
0: 이제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이 돼서
1: 네.
0: 이제 학교에서 먼저 아이한테 아까 보호자분한테 조금 ADHD라든지 이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1: 아, 그럼 부모님께서 좀 놀라시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1: 네네.
0: 학교 선생님들도 좀 이야기하기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0: 네.
1: 우리 성장하는 아이들이
0: 네.
1: 여기서 이제 약물 치료와 행동 치료가 병행된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일찍 이거를 알고
0: 네.
1: 부모님들이 그래서 아이와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잘 완치가 되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합니다.
0: 일단 생물학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그 뇌의 기능적인 개선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 부분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근데 ADHD라고 해서 이렇게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어떤 일상 기능을 유지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적절하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면
1: 네네.
0: 문제를 충분히 잘 다루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만약에 ADHD인지 잘 모른 채로
1: 네.
0: 계속 그냥 주의만 준다든지
1: 네.
0: 태도 문제로만 아이를 계속 혼내게 되면 그런
1: 그게
0: 게
1: 이제 성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0: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존감 저하라든지 뭐 우울 뭐
1: 네네.
0: 이런 거가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거를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아는 것만으로도 그건 뭐 어느 정도 저는 좀 뭐 뭔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ADHD가 만약에 실제로 맞다면 그거를 부모님도 그리고 아이도 그 진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네. 저는 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0: 왜냐하면 같은 문제라도 여러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그렇죠. 있어서 적절한 조치나 조언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는 꼭 약을 먹진 않더라도
1: 네.
0: ADHD 진단을 만약에 확실하게 받고 확인을 하는 거는 여러 네.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과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0: 네.
1: 또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니까요.
0: 네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0466번님은 성인은 증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도 궁금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갑자기 발현되기도 하나요? ADHD가 폭력적인 성향도 있나요? 지인의 아이가 산만하고 정신없는 행동도 하고 폭력성도 보여서 걱정입니다. 폭력적인 성향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0: ADHD가 폭력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1: 네.
0: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잉 행동 문제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성인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때까지 뇌가 발달을 하는데
1: 네.
0: 이제 과잉 행동 부분은 그 뇌 부위가 보통 성인이 되면은 많이 발달을 하면서 그 부분은 증상이 없어지는 편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서 성인분은 그래서 보통 부주의 유형이 많고 네. 과잉 행동 유형은 적은 편입니다.
1: 아.
0: 그리고 폭력성의 경우에는 이제 행동 조절을 잘 못해서 보이는 거지.
1: 네.
0: 그거를 뭐 예를 들면 다혈질이라든지 뭐 폭력적인 성향하고 이어지지는 않아서요. 뭐 예를 들면 답답하면 참을 줄 알아야 되는데
1: 네.
0: 그 답답함을 적절히 참지 못하니까 뭐 그걸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1: 네네.
0: 그거는 행동 조절을 잘 못하는 부분이지 그거를 폭력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꼭 아니라서
1: 네. 네,
0: 폭력성하고는 좀 연관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1: 그렇군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이 ADHD 약을 먹다가 개선이 네.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혈압약제로 계속 평생 먹어야 하는 건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0: 네네.
1: 네.
0: 이것도 이제 상황마다 굉장히 다른데 뭐 올해 복용하신 분들은 한국에서도 뭐 5년 7년 이미 그렇게 장기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 네네.
0: 혈압약처럼 약이 도움이 돼서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보통 이제 생활에 적응이 되고 약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습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생활적인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하고 나면은
1: 네.
0: 약이 없어도 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약은 ADHD라고 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1: 네.
0: 이제 생활에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면이 커서요.
1: 네.
0: 그래서 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시게 되면 뭐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1: 네. 저희 나선호의 닥터스는 이제 중장년층 분들이 또 많이 들으시는 프로그램이라서
0: 네.
1: 치매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0: 네.
1: 이제 부주의나 주의력 결핍이 성인 ADHD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0: 네.
1: 이게 혹시 나중에 치매로 연결이 되거나 뭐
0: 네.
1: 그런 연구 결과나 이런 건 없습니까?
0: 아직까지는 뭐 치매나 이런 거와 상관관계가 많이 있지는 않아서 뭐 특별히 ADHD가 이렇게 기억력이 조금 이제 단기 기억력이나 이런 게 약할 수는 있는데
1: 네.
0: 그렇다고 해서 치매 유병률이 더 높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2439번님. 저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 공부는 곧잘 했지만 생활적인 면에서 덜렁거리는 면이 많았어요. 뭔가 꽂힌 것 외에는 허술한 부분이 많았는데 ADHD일까요? 학교 수업은 집중을 잘했는데 안내장을 종종 잊는다거나 뭔가 집중하면 바로 옆에서 하는 말도 못 듣는다거나 그리고 불안장애와 차별점도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셨는데
0: 네.
1: 좀 뭔가 덜렁거리는 면이 있었다. 이거 이제 생활 기록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0: 그렇죠.
1: 네, 네.
0: 그런 부분도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고기능 ADHD라고 해서 지금
1: 네.
0: 말씀 주신 분이 꼭 ADHD는 아닐 수는 있지만,
1: 네.
0: 이렇게 머리가 좋거나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렇게 학업 성취도나 이런 건 좋았는데,
1: 네.
0: 이렇게 다른 생활 챙기는 면에서는 좀 허술한 문제가 많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어서,
1: 네.
0: 뭐 그런 부분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공부에 만약에 학업에 흥미를 느끼셨으면 또 학업 성취도가 높으실 수도 있어서
1: 네네.
0: 뭐 이것만으로 ADHD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꼭 ADHD가 아닌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1: 복합적인 네. 그런 게 있군요.
0: 네, 그래서
1: 네.
0: 그거는 한번 다른 생활에서도 불편한 부분이 많으시면
1: 뭐
0: 이런 경우에도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네.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학창 시절에 그러셨다 그러는데 지금은 안 그러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0: 근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20대까지 뇌가 발달하면서 네. 증상 개선이 되시는 경우도 꽤 많아서 학창 시절에만 좀 산만하다가 이제 20대 넘어서 성인이 되면서는 증상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시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1: 네. 불안 장애와 차별점이 있을까요? 그러셨는데 이게 ADHD가 불안 장애와 네. 좀 이렇게 연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0: 우울 장애하고 좀 더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긴 한데 불안 장애하고는 네. 조금 더 낮은 걸로 나와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실수를 많이 하거나 놓치는 게 많아서 그런 걸로 2차적으로 불안해 하실 수는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공황이라든지 다른 불안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1: 네네. 다르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481번님 놀다가 또는 공부하다가 자기 물건 어지럽히고 정리 못하는 것도 ADHD의 한 증상일까요? 그러셨습니다.
0: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게 다 ADHD인가? 네, 하실 수 있는데 네. 네, 일반인분들도 그럴 수 있고 ADHD분들도 그럴 수 있어서 네. 사실 뭐 이것만이 ADHD 증상이다는 아니겠지만 네,
1: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0: 네, 어렵긴 하지만 ADHD분들 중에 이제 집 정돈이 안 돼서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그리고 42세 여성이신데요. 6631번님. 최근에 ADHD 진단을 성인 ADHD 진단을 받았는데 네, 솔직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설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진단을 받은 뒤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좋을지 판단이 안 섭니다. 이런 질문 하나 하고요. 5198번님도 성인 ADHD 진단 받았는데 회사에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승진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이런 질문. 네, 두 가지 질문인데요.
0: 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네. 저의 경우에는 이제 물론 꼭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네. 간혹 이제 꼭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진단을 받자마자 이야기하시기보다 저는 뭐 정답은 없지만 조금 생활적인 것들이 개선이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네네. 드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ADHD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먼저 ADHD 사실을 꺼내면 사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또 뭐 핑계를 대는구나.
1: 또 사고 치지 않을까? 네. 뭐 즉시 그런 또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0: 네. 그런 편견이 더 작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생활적인 개선을 다 이루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런 게 태도 문제나 오해가 있었다면 네. ADHD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1: 그때는
0: 있었는데.
1: 이제 적절하게 좀 네. 직장 상사나 이렇게 좀 마음 편한 선배에게 털어놓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은데요.
0: 네, 그럴 네. 때만 저는 이제 그럴 때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힘내시고 적절한 그 약물 치료와 또 행동 치료 네. 이런 게 좀 잘 병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203번님, 원장님, 요즘 SNS를 보면 나 ADHD인 것 같아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요. 실제로 ADHD와 단순히 집중력이 안 좋은 건 어떻게 구별하나요?
0: 이제 단순히 집중력이 안 좋은 순간은 네.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ADHD와 좀 이렇게 집중력이 안 좋, 그러니까 산만한 분들하고 차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좀 피곤하거나 힘든 날 아니면 좀 편차가 있게 집중이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네. 이제 ADHD보다는 아무래도 좀 다른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몸이 좀 피로하거나 그럴 때는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0: 네.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어렸을 네. 때부터 계속 좀 집중이 필요할 때 집중을 잘 못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심적인 힘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왔다면 네. 좀 더 그런 것들이 ADHD 분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어느덧 시간이 맞춰야 될 시간이 네, 네. 아유, 오늘 굉장히 몇 질문을 네. 많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근데도 집중해서 저희가 한다고 했습니다만 네. 네, 좀 놓친 게 있었던 그건 다음에 한번 또 모시어도 되겠죠. 네. 선생님 앞에서 왠지 내가 뭔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주의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그런 네. 느낌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스퀴즈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집중해 나가는 힘. 네, 3번 주의력이었습니다. 아, 유산균 받으실 분 0644번님, 3693번님, 4981번님, 호랩팬 받으실 분 6610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ADHD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분들께 노 원장님께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신다면요.
0: 네. ADHD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많이 혼나고 이제 자책하거나 이런 시간이 아마 길으셨을 텐데,
1: 네.
0: 그게 어떤 태도 문제가 아니라 올바르게 이게 ADHD라고 하는 어떤 뇌의 기능적인 문제인 걸 이해를 하고,
1: 네.
0: 좀 더 자신을 이렇게 너무 꾸짖기보다는,
1: 네, 그렇죠.
0: 그런 여러 행동 치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더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노현재 원장님 말씀처럼 중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이해, 자책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는 용기일 텐데요. 오늘 귀한 말씀 들려주신 해람정신건강의학과 노현재 원장님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또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인사드리죠. 나성홍의 닥터스.

0: K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 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6: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5: 아, 네, 죄송합니다.
7: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8: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7: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9: TBS 교통정보
10: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여의 상류에서 하류 구간 내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불편한 진행인데요. 뒤로 성수대교에서부터 여의 상류까지 밀리고 이후로도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면으로는 관악터널에서 봉천터널 구간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성산 방면으로는 봉천터널 지나기에 속도가 떨어지고 동작대로는 사당역 방면 경문고교에서 사당역까지 정체입니다. 남산 1호터널 도심 방면으로 요금소 앞 사고 복구 작업으로 한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터널 나와서 요금소 쪽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강남 방면 차량은 1호터널 출구부터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까지 밀리고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도 2, 3호터널 합류구에서 재정관리단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동작대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현재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 반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요. 이후로는 교통량 많아서 여의상류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길게 정체인데요. 성수분기점에서 장안교까지, 원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는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만 연희램프에서 홍제램프까지 제속도로 밑돌고 있고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입구까지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안산분기점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서안산에서부터 3km 구간 속도로 문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유 더워.
3: 더워.
2: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5: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남산 1호터널 도심 방면으로 요금소 앞 사고 복구 작업으로 한개 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터널 나와서 요금소 쪽 지나실 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도심이나 강남 방면 모두 흐름이 좋고요. 남산 3호터널 강남 방면으로는 터널 나와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대로는 한강대교 북단 방면으로 서울역에서 서울역 고가차도까지 교통량이 많습니다. 길게 정체 보였던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정체가 남아있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하월고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양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는 양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가 됩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자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자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0: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제1회 월드컵의 최대 난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거리와 시간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남미에서 개최하는 월드컵 참가에 난색을 표했죠. 개최국 우루과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할 것을 약속했고 FIFA 회장 줄리메의 적극적인 대처로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벨기에 4개국이 유럽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1930년 7월 13일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제1회 월드컵 대회가 개최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U2, I still haven't found, I'm looking for 들으셨습니다. 여름말에 축구 이야기 어떠세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친구분들하고 대화 나누시다가 그 월드컵은 말이야 1930년 7월 13일 날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오에서 처음으로 열렸대. 이렇게만 해도 이 친구는 좀 축구를 좀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요새 아주 축구로 그냥 대한민국이 많은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축구 경기나 이런 거 할 때 늘 안타까운 게 만약에 제가 매일매일 생방을 하고 있으면 축구 상황도 이렇게 중계를 같이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우리 TBS가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지만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선물은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톰 패티, 프리 폴린, 이어서 Foreigner,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Foreigner 노래는 7724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권디가 축구 얘기를 요새 해주시는데 새벽에 권디 목소리와 축구 얘기가 전혀 안 어울려요. 근데 이상한데 좋아요. 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상한데 좋아요. 뭐 결론은 좋아요로 끝났으니까 칭찬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축구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보통 축구 중계를 하거나 해설을 하거나 축구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좀 톤이 좀 업이 되고 막 좀 막 뭐라 그럴까요? 살짝 그 업된 상태로 막 보통 얘기들을 하지요. 근데 축구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너무 처지게 말씀을 드렸나 봅니다. 그리고 한 곡 더 신청을 해주셨죠.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를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일단 포리너 틀어드리고 이 주다스 프리스트의 페인킬러는 들으시는 분들 좀 마음에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틀어드릴게요.

신데렐라 돈노와 축가 들으셨습니다. 6456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죠. 권디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투가 마치 대화를 하는 듯한 그런 말투여서 은근히 반갑습니다. 예전에 권디가 신데렐라 노래 좋아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한번 신청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데렐라 돈노와추가 신청을 해주셨네요. 네, 저도 신데렐라 많이 좋아했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신데렐라 노래 많이 카피해서 연습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따뜻한 문자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곡을 더 들으실 건데요. Joan Jett and the Blackheart. I hate myself for loving you 하고 이어서 Hugh Lewis and the News, Heart and Soul 두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고온건조한 날씨 탓에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특히 높은 봄철.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울창한 산림도 산불 한 번으로 며칠 만에 잿더미가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소중한 자연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산에 가야 한다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지 말고 불법 취사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산불이라도 발견한다면 즉시 119로 정확한 위치와 상황을 신고합니다. 만약 산불과 맞닥뜨린다면 계곡이나 큰 바위 근처로 대피하세요. 산불을 막는 방법.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White Snake, Here I Go Again. 이어서 Pat Benatar, Hit Me With Your Best Shot.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White Snake 노래는 242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데이비 커버데이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러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끝번호가 2424면은 이 우리 2424번님 혹시 그 이삿짐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 직업을 밝혀주세요. 끝번호 2424가 이게 쉬운 번호가 아닌데. 네. 그리고 캠페인 전에 들으셨던 곡은 Joan Jett and the Black Heart I Hate Myself for Loving You 들으셨죠. 이 Joan Jett 이 여성분이 진짜 이 하드록, 이 락 쪽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부재라고 불리더라고요. 목소리가 굉장히 남성 못지않게 걸걸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보컬입니다. 7007번님. 엊그제 대학 동창이랑 오랜만에 만나 늦은 밤 한남동 LP바에 갔어요.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괜히 기분이 들뜨더군요. 블랙 러시안 한 잔과 엄청 큰 사운드 신청곡을 써서 내라며 냅킨과 볼펜을 주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써냈던 신청곡 권디에게도 내밀어 봅니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Die with a Smile. LP바를 가셨는데 신청곡을 쓰라고 냅킨을 주더라. 그러게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냅킨에 이게 글씨가 써지나? 듣겠습니다.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같이 합니다. Die with a Smile.

브루노 마스 레이디 가가 Die with a Smile 이어서 Warrant, Heaven 두 곡 들으셨습니다. 7007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노래 좋으네요. DJ가 이런 노래도 모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미안해요. 덕분에 좋은 노래 소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 없이 나빌레라 영화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대권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목소리 반가워요. 노래도 신나고 TBS 힘내세요. TBS 정상화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주 문자를 보내주시죠. 거의 매일 보내주시다시피 하는데 0511번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흐르고 있습니다.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아유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

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unforgettable in every way. And forevermore,

0: K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금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광주 2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 23도, 대구 24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는 한남 방면으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여의 하류나 들목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는 사고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 뒤로 밀립니다. 또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사고 소식 있습니다. 수서 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사고 있기 때문에 뒤로 북정 나들목부터는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4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가 성산방면으로 성산램프 조금 못 간 지점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여파로 뒤로 홍은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성수 쪽으로는 홍은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사이 또 성동 분기점 부근이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시속 2, 30km 정도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또 여의도 부근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 1교 사이가 정체고요.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3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서울 요금소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야외활동 시에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서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피한 야외 작업이나 활동 시에는 모자와 양산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늘에서 휴식하고 또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보시기 당부드립니다. 한편 서울 시내 내부 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홍제램프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고요. 뒤로 통인량도 많기 때문에 뒤로 기름 램프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사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송정혜입니다. 내 능력보다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누구나 당황스럽고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끝까지 해내고 나면 그만큼의 보상과 성취감도 따라오죠. 반대로 내 능력보다 쉬운 일이 주어졌을 때는 아유 이까지쯤이야 하고 마음을 놓기 쉽습니다. 그 방심 때문에 또 실수가 생기기도 하고요.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일을 할 때는 자신감이 부주의를 낳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소심함이 용기를 꺾지 않게 하라. 쉬운 일은 더 꼼꼼하게, 어려운 일은 더 담대하게. 자, 가슴을 새기면서 이번 주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도 겁먹지 말고 하나씩 가볍게 풀어가 보시죠.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우리 집 재무 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경제와 관련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오전 9시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 문자번호 똑같습니다. 우물정 0951번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천효진 PD와 함께하는 금산댁의 경제 이슈로 건너가 볼게요.

0: 경제 정세 팟 이슈만 콕 집어드릴게요. 금선택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금산댁 천효진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효진 PD 왔어요.
0: 왔어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갖고 오셨어요?
1: 네, 한쪽에서는 전쟁 얘기로 아직 시끄럽고요. 또 한쪽에서는 특정 동네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딱 두 가지로 뽑아봤어요. 바로 호르무즈 다시 다치나. 그리고 동탄의 반도체 효과입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 네. 예, 호르무즈 다시 다치나. 네. 그거부터 풀어볼게요. 지금 네.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에서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네. 뭐 어떤 얘기를 했어요?
1: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종전 협상이 잘 안 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장악하겠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는 석유의 20%를, 그러니까 통행료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라고 이제 구체적인 군사 옵션까지 네. SNS에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 내막을 들여다보면